0: 아~
1: 유명한 사람들 쌓인 안연홍, 연홍이도 왔다 갔구나. 서른도 대박 나세요. 어머, 대한민국 대통령 문재인. 문재인 대통령도 왔다 갔구나. 아우, 귀여워요. 어쩜 이렇게, 이렇게 작은 것도 만들어 파나? 나도 집에 걸어놓고 싶네. 아유, 어머, 여기 내 사인도 있네, 내 사인도. 2017년 11월 26일. 한 5년 전, 5년 전에 왔다 갔네, 5년 전에. 여기 할머니가 그때 내가 왔을 때 있었던 것 같아. 할머니, 여기 엄마, 여기 손녀딸인 것 같아, 사는데 뭐요. 아, 세 분 다 미인이시네.
2: 제가 딸한테 해녀하라고 했어요.
1: 해녀하라고? 예. 어머나, 삼촌이 또 독특하다, 예.
2: 맥을 이으려고.
1: 맥을 이으려고.
2: 힘든 것 아니지. 따지고 보면은 농촌에 살려면은 이것도 배워야 돼. 도시에 사는 거하고 농촌하고 틀리니까 도시의 사람들은 그 아예 이런 생각을 안 해. 꿈도 안 꾸지만은 우리 농촌에는 이제 이것도 하나의 그 직업이야. 우리 공무원 안 부러워.
3: 제가 한 3년 전에 그 우리 어촌계 사무실에 해녀 학교를 그 해서 내가 그 원장이 되고 우리 딸이 강사하려면서 한 20명을 졸업을 시켰어요. 그 장정에 예예 예, 우리 어촌계 사무실에 지금
1: 사무실에서.
3: 있어요. 예, 예. 그래서 이 앞바다에 그 했는데 그 20명 도중에 세 사람은 물질하고 있습니다.
1: 여기 메뉴들이 있네. 한치부 침개, 문어 숙회, 뭐 성게국수. 아, 맛있겠다.
4: The noodles that you can enjoy in Jeju-do Island nowadays is said to have been made nearly 100 years ago.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era, noodle factories were built, kicking off the flour noodle culture. Noodles with pig bone broth, with anchovies, raw chromis, and sea urchin, a fancy ingredient, was introduced.

0: 색깔도 잘 곱다해. 아, 맛 좋지.
1: 예, 이거는 그냥 5월달 성기라구나. 진짜 맛 드실 거보다.
0: 예. 냄새도 너무 좋다. 예. 바다 향기가 나네. 성게국수에 유추룩 성게 알을 하영 주면 이거 남는 것입니까?
1: 인형집이나 우리가 또 잡아오고 잡아오고 화나간
0: 까봐요 화나지 않습니까? 아, 그거를 삼촌 유추룩 성게를 하영하면 남는 것도 없이 장사가 됩니까?
1: 예, 오늘은 우리 그 문희경 씨가 오니까 조금 한 몇 달은 더 놓은 것 같아 본 게. 우려난 거라구나. 국물이 좋아 이거. 그러니까. 성게는 아무것도 아니.
0: 그냥 제주를 한 입에 먹은 것 같은 바다. 느낌. 바다 냄새. 네,
1: 바다.
0: 이걸 먹기 위해서 전국에서 이제 다 몰려들 것 같아. 맞네.
1: 왔다 간 사람 꼭 찾아와요.
0: 한번 먹으면 그 맛을 못 잊을 것 같아. 군소를 국수에 얹어서 한번.
1: 먹어도 좋아. 그렇게 먹어도 좋고 다른 것에도 먹어도 좋고.
0: 해녀분들이 직접 잡아서 이렇게 한 거기 때문에 더 이렇게 의미도 있고.
1: 맞아. 이거 진짜 못 들을 거라 이거. 육지소 별로 없어. 있는 데만 조금 있지 별로 없어.
0: 아, 이거 군소를 싸서 먹으니까 아주 그 맛이
1: 특이해져. 예. 특이해요. 야. 거칠거칠게 바다 꺼낸 게.
0: 그러니까. 예.
1: 전복보단 더 좋은 건 뭐냐면 몸에 좋은 정력제야.
0: 정력. 남자들.
1: 남자고 여자고 마찬가지라.
0: 아이고 삼촌 남자도 여자나.
1: 마찬가지라.
0: 군소하고 이 성게국수 먹으니까 힘이 팔팔 나네. 진짜 기운이 나네. 기운이 나네.
1: 오늘 하루 피로를 싹 풉사.
2: A few days later, the usually crowded noodle restaurant is quiet. Oh, it seems she went out to dive for sea urchins. Sea urchin is a predator of the sea, eating seaweeds like tot and gulfweed, as well as abalones and octopus. This nocturnal animal hides in the crevices of rocks during the day, so it is not easy to find them.

0: There is something the henya always make with seasonal chromis. It's pickled chromis.
1: 자리를 깨끗하게 바닷물에 헹궈 가지고 물을 쪽 빠진 다음에 소금을 이제 1kg에 200g씩 나요. 항아리에다가 담아가지고 나무 젓가락으로 딱딱 놔서 이제 도로를 해가지고 딱 뒤돌려 놓으면 여기가 국물이 우유로 붕하게 떠가지고 맛있는 자리젓이 3개월 되면 완성됩니다.
0: Thoroughly pickled, the fatty chromis is very savory and a side dish that you can eat all year round. 4월
1: 달부터 지금까지가 제철입니다. 옛날에는 된장만 넣고 있습니다. 요즘은 된장에 이제 고추장을 좀 헛어 가지고 예 하거든요.
0: Although small, they're versatile. Cold raw soup, grilled, seasoned and dried, and salted. There's even a saying that eating cold raw chromis soup 5 times in the summer is better than medicine. This shows how much it's loved by the people.
1: Mmm, 맛있다. 이 맛이야.
2: 맛있네.
1: 밭에 일러리 가가지고 이제 뭐 밀감 밭에 약을 치던가. 아니면 검지를 맺던가 그래가지고 집에 오면은 이거 물에 한 사발 드시면은 피로가 싹 가십니다.
0: The chopped chromis sashimi is a dish of the chromis with seasoned soybean paste.
1: 이 grilled chromis, which is salted and grilled with the scales and fins intact, is also a delectable dish.

0: 이럴 때 하니까 보니까 고소 한 입 더 줘.
1: 맛있다.
0: 이게 비늘 따버리면 맛이 없어요. 꼬리 부분이 좋아져요. 이래 먹어보면은 고소하니 맛도 있고, 못 먹는 사람들은 그 꼬리 잘라버리거든. 꼬리 떼서 먹으면 확실히 맛이.
1: 이거는 여름에는 안 먹고 한겨울에 이 자리로 만들어가지고 이거 우려내가지고 끓인 겁니다. 촐레국. 옛날 어른들 촐레국에. 없이 살았을 때는 자리젓을 놓고 끓여요. 예. 여기다가 물을 이렇게 큼지막하게 썰어서 끓이면은 이 국물이 나와요. 뭐 옛날 어른들은 이게 고급스러운 국거리가 되고 반찬거리가 됐죠.
2: 막 집에서
3: 식사팀에
2: 식혜 떡같은 거 가져와 나눠서
3: 먹는 게 닭은 없는데 식혜 남다 생각나 먹는 게.
4: 그 해녀들한테 건강에 최고 음식은 어떤지 우리 저기 삼촌부터 골라봅소.
5: 난 미역이 제일 좋은 거 닮아. 엄마 요새 다 들어가네.
4: 미역.
6: 몸이
4: 몸
5: 몰망
4: 몰망 몰망 몰망
6: 몸국 몰망 잔치 때 그 끓이잖아요.
4: 돼지뼈 콕 얼마가지 몸국
6: 그거 몸국 먹고 식당에도 팔고 있어.
4: 아 경우니까 완전 이제 저기 건강하고 튼튼하고
5: 몸 닮아
4: 몸국이라. 삼촌들 이렇게 건강하고에 오래오래 이렇게 저희들을 위해서 이게 좋은 바다에서 나는 거 많이 캐와서 팔아도 주시고 먹게 해주시고 또 해녀분들이 먹는 음식을 여러 사람들한테 많이 이렇게 알리면서 아 건강하게 사는 게 이런 거다라는 거를 좀 많이 보여주시면은 정말 이렇게 감사할 것 같아 말씀. 이렇게 건강하시고 오래오래 물질할 수 있도록 저도 이제 기원하겠습니다.
7: The time given to henyo underwater is only limited. Henyo give themselves to the wind and waves and pick what belongs to the sea. A life in harmony with nature become the essence of Jeju's dishes, which are simple but healthy and rustic but heartfelt. The henyo's dinner table is completed as they live a harsh life, gliding from this world to the other world and back. This is the flavor of Jeju-do Island, which will not be forgotten despite the changing tastes and times.

저는 이제 손글씨 쓰는 거를 되게 좋아했었는데요. 처음에는 이제 취미로 시작을 했고, 이제 하다 보니까 글씨를 쓰는 행위 자체가 정서적으로 돌봄을 시켜주더라고요. 제가 많이 힘든 시기에 글씨를 쓰기 시작했었거든요. 돌이켜보면 힘든 시기를 글씨로 극복했었던 것 같아요. 이제 글이 갖는 힘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저도 글씨를 처음에 형적으로만 이렇게 표현을 하고 그림 그리듯이 썼었거든요. 근데 쓰다 보니까 점점 글을 쓰게 되더라고요. 이제 글이 글씨가 되고 글씨가 글이 되고 메시지적인 부분이 크다 보니까 그런 어떤 직관적인 힘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글씨를 쓰는 행위 자체가 되게 아름답다고 느꼈거든요. 그래서 이걸 쓰는 순간을 한번 예술로 만들어 보면 좋겠다 해서 제가 글씨를 원래는 이렇게 책상 위에서 썼다면 어떤 벽면에 세우듯이 마치 춤을 추듯이 그렇게 이제 글씨를 퍼포먼스 공연으로 한번 해볼까 해서 이렇게 시작하게 된것 같아요. 외국인분들도 이걸 뜻을 알지 못해도 되게 아름답다고 느끼시고 예쁘게 봐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여러 기억이 있지만 또 카타르에서의 경험이 되게 기억이 나요. 어떤 분이 이제 보시면서 우시더라고요. 그런 장면들이 어쩌면 저를 계속 이렇게 하게 하는 그런 원동력이 되는 것 같기도 해요. 해외 나가면 오히려 더 애국심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세계 시장으로 나가고 싶어요. 공연이 될 수도 있고 교육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런 한글을 쓰는 행위 자체가 지금은 사실 손글씨도 잘안 쓰는 시대지만 오히려 이런 시대일수록 되게 더 가치 있는 일이 될것 같다고 이제 제가 믿거든요. 그리고 제가 그런 역할을 할수 있으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0: Do you know what's the most important thing to do before you go into the water, Wonjin?
1: 아, 뭐가 있을까요? 선크림 바르기 아니면 뭐 약간 선글라스 끼기 이런 거?
0: No, no, no, no, no, no.
1: 어, 뭐죠, 뭐죠?
0: Those are important too, but it's warming up. Yes, a proper warm-up will keep you safe while having fun.
1: 이런 이런, 또 그걸 까먹다니요, 그쵸? 뭐니 뭐니 해도 이 준비 운동이 굉장히 또 중요하잖아요.
0: Yes, then before we enjoy today's performances, should we warm up too?
1: 자, 좋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여러분 다 같이 한번 따라해볼까요? 자, 일단 오른팔 들고 하나, 둘, 셋, 넷! 둘, 둘, 셋, 넷! 그리고 자, 이렇게 손가락을 한 다음에 셋, 둘, 셋, 넷, 넷, 둘, 셋, 넷.
0: Oh yes, I think we are ready, Wonjin.
1: 네, 좋습니다. 이제 그러면은 무대 즐길 일만 남은 것 같은데요. 다음 무대 바로 만나보시죠. 뮤직 스타트!

0: Simply K-Pop, it is now time to get up close and personal with your favorite artists, Beauty Cam.
1: 네, 아티스트 메이크업, 헤어 스타일링의 가장 빛나는 순간을 더 가까이, 더 선명하게 담아내보는 코너죠.
0: Yes, shall we then bring out today's guests?
1: 네, 힙합 바이브의 5인조 걸크루입니다. KBS 분들입니다. Welcome! Welcome! Yeah, 좋습니다, 좋습니다.
0: Woohoo! All right, I'm loving the energy today. Hello, Kibis. Please say hello to the global fans. 단체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2: 네, 둘, 셋.
3: 안녕하세요, 키비츠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1: 아, 좋습니다, 좋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데뷔곡 Oxy 앨범 소개와 함께 어떤 곡인지도 소개 부탁드릴게요.
2: 네, 저희 이번 데뷔 앨범 악시제는요 다섯 가지 트랙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먼저 프리 릴리즈로 공개했던 키비츠와 Catch My Breath, 그리고 이번에 신곡 Sub-Zero가 수록되어 있고 서브 타이틀 곡인 Suck It Up과 대망의 타이틀곡 악시가 있습니다.
1: 아, 좋습니다. 악시란 곡은 또 어떤 곡일까요?
4: 네, 악시는 힙합과 저지클럽이 유기된 곡으로 굉장히 라이저 멜로디가 특징인 곡이고요. 굉장히 신나고 여러 사운드가 굉장히 듣기 좋다고 생각하고 인스트루멘탈에 더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신나는 곡이고 퍼포먼스에 또 집중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아, alright, alright. 좋습니다. 또 이번에 데뷔한 신인분들이시잖아요.
0: 맞아요.
1: 이게 외우기가 아무리 외웠어도 긴장하면 잘 안 나오는 게
0: 맞아요.
1: 신인이거든요.
0: 네.
1: 네, 맞습니다. 저희도 아직 힘들어하기 때문에 걱정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0: Yes, with that being said, we watched your performance and your expressions and stage presence really stood out.
1: 맞습니다. 이 안무도 그렇고 걸크러쉬 그 자체였어요. 혹시 포인트 안무도 직접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4: 네. 저 이번 타이틀곡 악시는 손동작에 포인트가 많은데요. 바로 딴, 딴, 따라란 이렇게 악시 업. 업을 표현하는 손동작과 뒤에 들리는 인스트루멘탈의 뚜루두루두루두 하는 이 손동작 그리고 에이. 마지막에 X 박수 박수
0: 짠짠
4: 부르부르붕
1: 부르부르붕
4: 이 동작 유념해서 지켜봐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1: 나이스. 좋습니다. 그 동작 어떻게 저희도 한번 같이 해볼 수 있을까요?
4: 어, 좋아요.
1: 좋습니다. 자리로 와주시고요.
0: Come on in.
1: 좋습니다. 좋습니다.
0: 자, 준비되셨다면 뮤직 큐.

0: 좋았습니다. 좋았습니다.
1: 감사합니다. 안무가 너무 재밌네요.
0: 아, 안무가 정말 힙하고 너무 멋있어요. 그렇죠?
1: I like it. I like it.
0: 자, 이렇게 포인트 안무까지 같이 해 봤는데요. 이번 컨셉의 스타일링에 대해서도 자세히 들어볼까요?
1: Yes, we have some questions that the fans sent in before the show. Wonjin, please take us through them.
0: 좋습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 질문입니다. 오늘 각자 헤어 메이크업 중에서 가장 공들인 포인트가 뭐가 있을까요?
2: 네. 제가 오늘 헤어 메이크업에서 가장 공들인 부분은요, 저의 오늘 메이크업인 블러셔 포인트가 볼부터 콧등, 볼 이렇게 이어져 있거든요. 이게 약간 살짝 탄 듯한, 약간 귀여운 듯한 느낌을 주면서도 힙한 메이크업이 포인트입니다.
1: 여름과 딱 잘 어울리네요.
0: 좋습니다.
1: 자, 다음 유이 씨한테 한번 들어볼까요?
2: 네, 제가 오늘 스타일링에서 가장 포인트한 부분은요, 머리인데요. 제가 활동에 맞춰서 계속 어두웠던 머리를 탈색해가지고 금발로 새로 나타났는데 음반 방송을 돌아다니면서 계속 색깔이 빠졌었는데 오늘 아침에 또 새로 염색을 해가지고 다시 깔끔한 금발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1: 나이스.
0: 아, 좋습니다. 오늘 아침에 염색하신 거예요?
2: 네, 맞습니다.
0: 얼마나 또 시간이 들으셨어요?
2: 아, 오늘은 탈색은 안 하고 덮태기만 해가지고 그래도 1시간 정도? 아~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았습니다.
0: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또 계실까요?
3: 네, 저는요 오늘 메이크업에 포인트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바로 살짝 스모키인 듯한 이 눈매가 포인트인 아이 메이크업을 했습니다.
1: 어허, 눈빛이 아주 강렬하십니다.
0: 좋습니다. 다음 나이스. 질문인데요, 최근에 메이크업 지우기가 아까웠던 날 있으실까요? 어떤 스타일이었는지까지 궁금합니다.
4: 네, 저는 오늘이 아닐까 싶은데요. 오호. 오늘 새롭게 이렇게 점을 찍어봤거든요. 네. 처음으로 이렇게 찍어보는 거라 네. 되게 지우기가 아쉬운 것 같습니다.
0: 아, 진짜요? 오. 점이 또 굉장히 잘 어울리셔가지고요. 그렇죠? 좋습니다.
4: 감사합니다.
0: 또 다음 질문 한번 드려볼 텐데요. 립 피부 표현, 또 아이 메이크업 등등 메이크업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한 가지는 어떤 게 있을까요?
3: 제가 생각했을 때는요, 네. 아이 메이크업인 것 같습니다. 왜냐면 눈에서 가장 단계가 많잖아요. 섀도우도 있고 뭐 네. 아이라인, 뭐 마스카라 이런 많은 단계를 거치기 때문에 그만큼 눈에 디테일이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오. 그래서 아이 메이크업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0: 좋습니다. 좋습니다. 또 계실까요?
5: 네, 저도 마찬가지로 아이 메이크업인데요. 저는 제가 화장을 지우면 눈이 조금 순하게 생긴 편인데 언니들이 되게 옆에서 센 기운을 뿜고 있어가지고 저도 더 스모키하게 언더라인도 엄청 채우고 그렇게 점점 센 메이크업을 하기 때문에 아이 메이크업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0: 좋습니다. 또 계실까요?
6: 네, 제가 또 말을 하자면 네. 저는 베이스 기초 화장 피부 표현이 아닐까 싶은데요. 왜냐면 뭐든지 기본이 탄탄해야 좀 마무리까지 결과까지 좋기 때문에
0: 그렇죠.
6: 베이스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1: 나이스.
0: 좋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긴급 질문. 베이스만 받기, 아이 메이크업만 받기. 자, 베이스만 받기. 하나, 둘, 셋. 오호.
1: 오케이.
0: 아까 아이 메이크업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시지 않으셨어요?
6: 네, 아, 맞습니다.
0: 아이 메이크업만 받기가 이렇게 두 분. 잘 들었습니다. 좋습니다. 자, 마지막 질문은 특별하게 현장에 계신 팬분들께 한번 부탁드려 볼 텐데요. 안녕하세요.
7: 안녕하세요.
0: 네, 반갑습니다. 본인 소개 한 번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 Hello everyone. My name is Li Shuqian. I come from China, Guangzhou.
1: Okay. 광저우에서 온 리슈첸이라고 합니다.
0: 와. 오늘 혹시 키비치에게 질문하고 싶은 게 어떤 게 있으실까요?
8: Is there a makeup trend that you are interested in, like lemon core or big makeup?
1: 네, 요즘 레몬 코어나 굽굽 메이크업 등등 유행하는 메이크업 스타일이 많잖아요. 각자 특별히 관심 있는 메이크업 스타일 있으실까요?
0: 혹시 있으실까요?
9: 저는 그 캣아이 메이크업이라고 해서
7: 눈을 확 강조해주고 고양이상으로 만들어주는 좀 진한 아이라인이랑 좀 속눈썹을 눈 너머까지 붙이는 그런 메이크업이 관심이 가서 요즘 샵 선생님들한테 선생님 속눈썹 조금만 더 길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고 한 적이 많습니다.
0: 아 좋습니다. 또 계실까요?
9: 네 저는 저도 눈에 강조를 하는 메이크업인데 제가 하고 싶은 메이크업은 완전 엄청 뱅 이렇게 센 그 스모키 메이크업을 해보고 싶은데 눈두덩이까지 약간 까맣게 해보고 싶습니다.
1: 오케이 임팩트 있는 걸 추구하는 편이네요.
9: 네 맞습니다.
0: 대답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리지채님 오늘 인터뷰 응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10: 감사합니다.
0: 네, 자 이제 키비치의 신곡 무대를 만나볼 차례인데요. 유이 씨, 전 세계 팬분들에게 마지막으로 인사 부탁드릴게요.
11: 네, Hi, いつも応援してくださるファンの皆様本当に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私たち키비츠 これからもかっこいいステージを見せれるように精一杯頑張りますので、たくさんの愛と応援よろしくお願いいたします。
0: 아 좋습니다 좋습니다.
1: Alright, the girl group with unpredictable and fearless charms. Here is Kibitz performing Oxy.
0: 네 여러분 모두 준비되셨을까요?
10: 네.
0: 좋습니다. 뮤직 스타트.

0: Wonjin, Wonjin, Wonjin. Uh-huh. Maybe it's because of our outfits today, but don't you just want to jump straight into the ocean?
1: 제 말이 그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이게 TPO도 한번 갖춰 입었겠다. 바로 입수 가능한데 말이죠.
0: But when you're swimming or playing in the water, you'll wear yourself out if you go all out from the start.
1: 맞아요. 이 페이스 조절이 좀 정말 중요하거든요. 즐길 때니 오래오래 또 즐겨야 하니까요.
0: Yes, that's why we prepare some special stages. Why don't we catch our breath for a moment and soak in the emotions?
1: 좋습니다. 그러면 같이 감성에 푹 빠져보시죠. 뮤직 스타트!

0: Let's go! Simply K-POP! It is already time to wrap up today's Simply K-POP.
1: 자, 어떻게 여러분 오늘 무대 시원하게 즐기셨나요?
2: 좋습니다, 좋습니다.
0: Alright, alright. Thank you for joining us. We hope you have a healthy and safe summer.
1: 더위에 지치시거나 도움이 또 필요하시다면?
0: Yes! Don't hesitate to call the Myeonglan's Rescue Team.
1: 네, 멋진 무대와 함께 언제든 출동하도록 하겠습니다.
0: Yes, Simply K-Pop will be back next time with simply thrilling K-Pop performances. Bye! Bye.

0: For female divers in Jeju Island or Haenyeol, the ocean is a treasure trove of food to eat all year round.
1: 제주도 미역은 쫀면 쫄깃쫄깃하고 쌈 싸먹고 하면 진짜 맛있어.
2: 어떤 데 가도 식당에 가도 없어, 이 반찬은.
0: There are secret recipes that are passed down from several generations to today. Here and there, a little bit, just like that. Despite the harsh environment and busy lives, Haenyeol in Jeju-do Island have created flavors.
1: 실례합니다. 어머, 여기 내 사인도 있네, 내 사인도. 배우 문희경 너무 맛있어. 2017년도 11월 26일. 어, 3대 모녀. 우리 감동이네요, 3명의 모녀가. 웰빙 음식인지 이제야 좀 먹으면 속이 참 내려가고 소화 다 잘 되는 것 같고.
3: 네. 진짜 못 들어보라 이거.
0: There is wisdom in the simple but full, rustic but healthy Jeju food. The ocean is the secret garden that tells the story of the lives and flavors of Haenyeol.

0: 실례합니다. 아, 유명한 사람들 쌓인 안연홍, 연홍이도 왔다 갔구나. 서른도 대박 나세요. 어머, 대한민국 대통령 문재인. 문재인 대통령도 왔다 갔구나. 아우, 귀여워요. 어쩜 이렇게, 이렇게 작은 것도 만들어 파나? 다들 집에 걸어 놓고 싶네. 아유, 어머, 여기 내 사인도 있네, 내 사인도. 2017년 11월 26일. 한 5년 전, 5년 전에 왔다 갔네, 5년 전에. 여기 할머니, 할머니가 그때 내가 왔을 때 있었던 것 같아. 할머니, 여기 엄마, 여기 손녀딸인 것 같아, 사는데 뭐요. 아, 세 분 다 미인이시네.
1: 제가 딸한테 해녀하라고 했어요.
0: 해녀하라고? 예. 어머나, 삼촌이 또 독특하다, 예.
1: 맥을 이으려고.
0: 맥을 이으려고.
2: 힘든 건 아니지. 따지고 보면은 농촌에 살려면은 이것도 배워야 돼. 도시에 사는 거하고 농촌하고 틀리니까 도시의 사람들은 그 아예 이런 생각을 안 해. 꿈도 안 꾸지만은 우리 농촌에는 이제 이것도 하나의 그 직업이야. 우리 공무원 안 부러워.
1: 제가 한 3년 전에 그 우리 어촌계 사무실에 해녀 학교를 그 해서 내가 그 원장이 되고 우리 딸이 강사하면서 한 20명을 졸업을 시켰어요. 그 장정에 예예 우리 어촌계 사무실에 지금
0: 사무실에서.
1: 있어요. 예. 예. 그래서 이 앞바다에 그 했는데 그 20명 도중에 세 사람은 물질하고 있습니다.
0: 여기 메뉴들이 있네. 한치부 침개, 문어숙회, 뭐 성게국수. 아, 맛있겠다.
3: The noodles that you can enjoy in Jeju-do Island nowadays is said to have been made nearly 100 years ago.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era, noodle factories were built, kicking off the flour noodle culture. Noodles with pig bone broth, with anchovies, raw chromis, and sea urchin, a fancy ingredient, was introduced.

0: 색깔도 잘도 곱다 해. 아, 맛 좋구나.
1: 네, 이거는 그냥 5월달 성기라 보나. 5월달 성기. 진짜 맛있을 거보다.
0: 예. 냄새도 너무 좋다. 예. 바다 향기가 나네. 성게국수에 유추룩 성게 알을 하영 주면 이거 남는 게 있습니까?
1: 인형집이란 우리가 또 잡아오고 화나간.
0: 까봐요, 화나지 않으니까. 아, 그거를 삼촌 유추룩 성게를 하영하면 남는 것도 없이 장사가 됩니까?
1: 예, 오늘은 우리 그 문희경 씨가 오니까 조금 헌배 딸은 더 놓은 것 같아 본 게. 우려난 거라구나. 국물이 좋아 이거. 그러니까. 성게는 아무것도 아니.
0: 그냥 제주를 한 입에 먹은 것 같은 바다. 느낌. 바다 냄새. 네,
1: 바다.
0: 이걸 먹기 위해서 전국에서 이제 다 몰려들 예, 것 같아. 맞네.
1: 왔다 간 사람 꼭 찾아와요.
0: 한번 먹으면 그 맛을 못 잊을 것 같아. 군소를 국수에 얹어서 한번.
1: 먹어도 좋아. 그렇게 먹어도 좋고 다른 것에도 먹어도 좋고.
0: 해녀분들이 직접 잡아서 이렇게 한 거기 때문에 더 이렇게 의미도 있고.
1: 맞아. 너 진짜 못 들을 거라 이거. 육지소 별로 없어. 있는 데만 조금 있지 별로 없어.
0: 아, 이거 군소를 싸서 먹으니까 아주 그 맛이
1: 특이해져. 예. 특이해요. 야. 고치고치게 바다 꺼낸 게
0: 그러니까.
1: 예. 전복보단 더 좋은 건 뭐냐면 몸에 좋은 정력제야.
0: 남자들이
1: 남자고 여자고
0: 아이고 삼촌 남자도 여자나
1: 마찬가지라.
0: 군소하고 이 성게국수 먹으니까 힘이 팔팔 나네. 진짜 기운이 나네. 기운이 나네.
1: 오늘 하루 피로를 싹 풉사.
2: A few days later, the usually crowded noodle restaurant is quiet. Oh, it seems she went out to dive for sea urchins. Sea urchin is a predator of the sea, eating seaweeds like tot and gulfweed, as well as abalones and octopus. This nocturnal animal hides in the crevices of rocks during the day, so it is not easy to find them.

0: 한 두세 시간 우려야 돼요.
1: 핏물 빼면?
0: 핏물 빼가지고 두세 시간 우려서 살코기 발라내가지고 다시 끓이는 거예요. 뼈만 다시 넣어가지고.
2: 굴프윗 soup is a huge part of a village event. It's a dish that requires a lot of care.
3: 우와, 멍콩이 쉽지 않았죠? 이거 빼 딸려서 이제 빼 털어서 고아서 이제 하기 때문에 이거 자주는 못 해먹어요. 집에서도 자주는 못 해먹고 사람들 많이 왔으면 오면 이제 같이 이제 망크로에 끓여서 같이 먹어요.
2: Gulfweed soup is made with a broth of pork backbones, gulfweed, buckwheat flour, and an assortment of vegetables. The lard and gulfweed come together to enrich the broth, making it savory. The Jejuans had their own special term for this expression.
4: 조금만 줘. 아이고, 이제 간도 딱 맞고. 딱 맞지. 맛있다.
1: 완전 딱 먹는다. 대사. 네. 간 맛있습니다.
4: 대사. 회장 고생했습니다. 회장님.
1: 누가 끓여주는데 정말 맛있다.
2: Gulfweed soup is a wonderful balance between the sea and land and vegetables and meat. It's undoubtedly the perfect dish at a festival where people gather together.
3: Kongkongmul 만드는 겁니다. Kongkongmul. 여기에다가 개서 우물을 넣으면 시원하고 맛있습니다. 여름에 시원하고 그다음에 우무는 다이어트 식품으로 아주 세계에서도 각광을 받고 있고 그래서 우리 우도에서 천초가 많이 나니까 집에서도 여름 되면 해서 먹습니다.
2: Agar is an ingredient enjoyed in summer. It's perfect for cold soybean soup or cold soup with kelp broth, soy sauce and vinegar.
4: 맛있죠? 낮에 더울 때는 이거 한 사발 먹으면 조금 쉬었다가 이제 또 막 밭에 검질 메고 공연 와서 예. 그때는 없는 사람들이 이걸 먹었는데 지금은 막 건강식으로 먹어요. 예.
3: 엄마들이 바다에서 오목가슴이 흔하잖아요. 그거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주면 간식으로 많이 먹고.
2: Agar can also be a side dish.
3: 풋고추, 새우리. 그다음에 참기름, 간장, 설탕,
5: 식초.
4: 바다에 가서 이제 천초도 뜯어오는 것이고 후추도 다 우엉에서 고추 다 이거 다 저 자연산이에요. 유기농 완전히 뭐 농약도 안 치고 손 가는 게 어려우니까 이제 간단한 음식을 많이 해서 먹습니다.
2: This red algae plant is a food that represents Jeju-do Island along with the seaweed, tot, and gulfweed. Called chancho or umi on Jeju-do Island, it's produced in large volumes on Udo Island from March to June.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era, the Haenyeo conducted an anti-Japanese movement because they tried to exploit the plant at a bargain price. That's how important an income source the agar seaweed is for Haenyeo.
6: 아이고 힘들어라. 아이
7: 죽진 않는데.
6: 그래서 우리 집사 먹게 넘은 이것듯이 멀렸다가 찌꺼기네 또시 빨아그네 또 널곡 반복을 하면 해야죠. 해야지면 이제 그 이제 소띠랑 물라그네 삶아그네 식혀그네 차반지에 받쳐그네 달에 놔두면 그 저 도토리 묶어 줄 때.
8: 나 혼자 먹는 것은 얼마나 하면 될까? 아이고 이거 다 자식들 주려고 이렇게 생까지 해야 되지. 병아님, 뭐 하십니까?

0: There is something the henya always make with seasonal chromis. It's pickled chromis.
1: 자리를 깨끗하게 바닷물에 헹궈 가지고 물을 쪽 빠진 다음에 소금을 이제 1kg에 200g씩 나요. 항아리에 갖다가 담아가지고 나무젓가락으로 딱딱 놔서 이제 도로를 해가지고 딱 뒤돌려 놓으면 여기가 국물이 우유로 붕하게 떠가지고 맛있는 자리젓이 3개월 되면 완성됩니다.
0: Thoroughly pickled, the fatty chromis is very savory and a side dish that you can eat all year round. 4월
1: 달부터 지금까지가 제철입니다. 옛날에는 된장만 넣고 있습니다. 요즘은 된장에 이제 고추장을 좀 헛어 가지고 예 하거든요.
0: Although small, they're versatile. Cold raw soup, grilled, seasoned and dried, and salted. There's even a saying that eating cold raw chromis soup 5 times in the summer is better than medicine. This shows how much it's loved by the people.
1: Mmm, 아니면 검지를 맺던가 그래가지고 집에 오면은 이거 물에 한 사발 드시면은 피로가 싹 가십니다.
0: The chopped chromis sashimi is a dish of the chromis with seasoned soybean paste. The grilled chromis, which is salted and grilled with the scales and fins intact, is also a delectable dish.

0: 이럴 때 하니까 보니까 고소 안이 더 좋아.
1: 맛있다.
0: 이게 비늘 따버리면 맛이 없어요. 꼬리 부분이 좋아져요. 이를 먹어보면은 고소하니 맛도 있고, 못 먹는 사람들은 그 꼬리 잘라버리거든. 꼬리 떼서 먹으면 확실히 맛이.
1: 이거는 여름에는 안 먹고 한겨울에 이 자리로 만들어가지고 이거 우려내가지고 끓인 겁니다. 철렛국. 옛날 어른들 철렛국에. 없이 살았을 때는 자리젓을 놓고 끓여요. 예. 여기다가 물을 이렇게 큼지막하게 썰어서 끓이면은 이 국물이 나와요. 뭐 옛날 어른들은 이게 고급스러운 국거리가 되고 반찬거리가 됐죠. 그 해녀들한테 건강에 최고 음식은 어떤지 우리 저기 삼촌부터 골라봅서.
2: 난 미역이 제일 좋은 거 닮아. 엄마 곳에 다 들어가네.
1: 미역.
2: 몸이
1: 몸
2: 몰망 잔치 때 그 끓이잖아요.
1: 돼지뼈 콕 얼마가지고 몸국.
2: 몸국 먹고 식당에도 팔고 있어.
1: 아 경우니까 완전 이제 저기 건강하고 튼튼하고.
3: 몸 닮아
1: 몸국이라. 삼촌들 이렇게 건강하고에 오래오래 이렇게. 저희들을 위해서 이제 좋은 바다에서 나는 거 많이 캐와서 팔아도 주시고 먹게 해주시고 또 해녀분들이 먹는 음식을 여러 사람들한테 많이 이렇게 알리면서 아 건강하게 사는 게 이런 거다라는 거를 좀 많이 보여주시면 정말 이렇게 감사할 것 같아 말씀. 이렇게 건강하시고 오래오래 물질할 수 있도록 저도 이제 기원하겠습니다.
4: The time given to henyo underwater is only limited. Henyo give themselves to the wind and waves and pick what belongs to the sea. A life in harmony with nature become the essence of Jeju's dishes, which are simple but healthy and rustic but heartfelt. The henyo's dinner table is completed as they live a harsh life, gliding from this world to the other world and back. This is the flavor of Jeju-do Island, which will not be forgotten despite the changing tastes and times.

0: 여러분도
1: 코리아즈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외교부 디지털 공공의료과 곽찬란 사무관
2: 박수빈 인턴입니다. 저번 편에 이어 오늘도 태권도원에서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사무관님, 오늘은 태권도원에서 뭔가 특별한 분위기가 느껴지지 않으신가요?
1: 맞습니다. 지금 이곳은 50여 개국이 넘는 국가에서 온 100명이 넘는 태권도 지도자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0: 국적도 언어도 문화도 다르지만 이들을 하나로 연결하는 것이 있다는데요. 바로 태권도입니다.
1: 오늘부터 3일간 이곳 태권도원에서는 국가협회 품새심판위원장 워크숍이 열리는데요. 각국의 심판위원장들이 한 자리에 모여 태권도 정신으로 하나가 되는 특별한 시간이 펼쳐집니다.
0: 태권도가 어떻게 국경을 넘어 세계인의 공통 언어가 되어가고 있는지 그 현장 속으로 함께 가보시죠.
1: 2014년 세계 태권도 연맹은 이곳 무주 태권도원을 세계 유일의 중앙 훈련센터로 공식 지정했습니다. 이는 전 세계 태권도 교육의 표준을 만들고 각국의 지도자와 심판을 양성하는 글로벌 허브로서의 역할을 인정받았다는 의미인데요. 실제로 매년 수천 명의 외국인 수련생과 각국의 태권도 리더들이 이곳을 찾아 태권도의 정신과 기술을 배우고 있습니다.
0: 태권도원이 어떻게 전 세계 태권도인들의 성지가 될 수 있었는지 김중원 태권도진흥재단 이사장님을 직접 만나봤습니다.
2: 네, Taekwondo-won is home of Taekwondo spirit. Taekwondo-won is not only place for the education and the training, but also feel the Taekwondo spirit. We have many training camps, many event programs for cultural exchange and representing diverse cultures from all over the world. And we had a Grand Prix challenge on August. 4 gold medalists from the Paris Olympics participated, and we had the World Para Taekwondo training camp. We are planning to set up the virtual training experience areas, and we are planning to host G6 level World Taekwondo Grand Prix and Para World Championships.
1: 태권도원은 태권도의 교육과 수련, 연구뿐 아니라 전 세계 태권도인들이 모이는 네트워크의 중심지로서 글로벌 허브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습니다.
0: 이곳 태권도원 도약센터 대강당에서는 국가협회 품새심판위원장 워크숍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교육은 품새 경기규칙 해설과 채점 교육입니다. 심판으로서 정확한 판단을 내리기 위해서는 통일된 기준을 이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죠. 이번 워크숍은 세계 각 국가에서 동일한 수준의 품새 경기 규칙을 갖추기 위한 목적이 있는 만큼 참가자들 모두 집중하며 교육을 듣고 있네요. 세계 유일의 태권도 전용 경기장인 T1 경기장에서는 품새 기술 교육도 이루어졌습니다.
1: 품새 동작 하나하나에는 예의와 존중이라는 공통의 가치가 담겨있죠. 바로 이것이 태권도가 언어와 문화를 넘어 전 세계인을 하나로 연결할 수 있는 이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0: 태권도라는 공통의 언어로 연결된 각국의 품새 심판위원장들. 이들에게 이번 워크숍은 어떤 의미일까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3: My name is Raymond Su. I'm originally from Taiwan. Right now I live in United States. I'm running a Taekwondo school. I'm a senior Kirogi and Pumse referee. We like to help the learn all the standardized Pumse guideline. We'll bring it back to our continent and then we share with all the referees.
4: My name is Linda Pace and I'm from Oceania Taekwondo Secretary General. Pumse is always my main aim, and because Pumse is important for me, that's why I'm here. And I want to learn more about the Pumse, the new rules, and also get to know everybody. I think it's about the new rules and also what we hear from the other participants, I think, which is very important, so that it actually increase our understanding of the Pumse and also the Pumse rules, plus also the competition as well.
5: I'm Master Junior Pui Roshan from West Africa, Liberia, President of the Liberia Taekwondo Federation. Because we want to gain more knowledge in Taekwondo to be able to teach less fortunate children and people who desire to learn Taekwondo. So many things that got me motivated to be here in Korea, because I want new idea and new techniques to go back home and share with my fellow Liberians.
0: 국적도 성별도 나이도 다르지만 태권도에 대한 열정으로 하나 되는 각국 태권도 리더들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태권도가 전 세계를 연결하는 힘, 여러분도 느끼셨나요? 50개국 100명이 넘는 태권도 리더들이 이번 국가협회 품새심판위원장 워크숍을 통해 3일간 함께 배우고 토론하고 교류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번 워크

0: 워크숍을 통해 전문성을 키운 각국의 태권도 리더들이 본국으로 돌아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태권도의 매력을 알려주시기를 기대합니다.
1: 앞으로도 코리아즈는 여러분들께 한국의 다양한 매력을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0: 지금까지 무주 태권도원에서 곽찬란 사무관,
1: 곽수빈 인턴이었습니다.
0: 감사합니다. 코리아즈 파이팅!

누나가 발레를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누나 발레 학원에 따라가서 누나가 하는 모습을 보니까 저도 하고 싶다고 생각이 조금 들어서 발레 음악에 맞춰서 아무 춤이나 추다 보니까 그냥 그 음악에 맞춰서 제가 몸을 움직이는 게 재밌다고 느껴졌었는지 발레를 계속하고 있더라고요. 나이가 좀 어릴 때 제가 가진 장점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아예 제가 가진 단점도 모를 때 발레를 시작했다 보니까 제일 큰 문제가 이제 평발이었던 것 같아요. 평발이다 보니까 발레를 할 때 쥐가 조금 많이 나는 편이라 그거를 견뎌가면서 춤을 계속 춰야 했던 거 그게 가장 극복하기 힘들었던 것 같고요. 제가 다리가 다른 친구들보다 조금 두껍다고 해서 제 다리를 조금 싫어했었는데 근데 이제 로잔에 갔다 오고 나서 오히려 이제 다리에서 나오는 파워풀한 힘이 좋았다고 해주시는 분들도 있다는 걸 느껴가지고 그 두 개가 가장 극복하기도 힘들었고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프릭스티 로잔이라는 콩쿨 자체가 학생들 사이에서는 가장 크고 의미 있는 콩쿨이다 보니 제가 그 로잔 영상을 보면서 자라왔기 때문에 그 무대에 서서 제가 춤을 췄다는 것 자체가 엄청 인상 깊었던 것 같아요. 제가 걸어왔던 길, 이게 맞는 방법일까? 근데 그런 의구심을 다 없앨 수 있게 제가 가는 길이 맞았다라는 거를 확인시켜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감정이 들어서 조금 감격스러웠던 것 같아요. 한 배역에만 잘 할 수 있는 명수가 아니라 어떠한 배역을 받아도 다 넣어서 소화해낼 수 있는 그런 스펙트럼이 넓은 명수가 되고 싶습니다.

0: The moment we wear it, our spirits lift. It helps us grow strong in body and in mind. As we wear it, we learn patience and respect. The belt system motivates students to strive harder and continue growing. This uniform shapes movement into grace and turns performance into something thrilling. Now, embraced around the world, Taekwondo shares our culture, philosophy, and values with pride and spirit. Though it may seem simple, this uniform holds your passion and your journey. It belongs to Taekwondo. Wear the extraordinary. Be with Taekwondo.
1: Paddle를 만지는 남자. 보려는 몸짓, 보는 몸짓. 그런 게 아직 내 몸에 남아 있어요. 나는 응시라는 걸 몰라요. 또 누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무도 없나요? 나는 서 있어요. 그리고 어디선가 문이 떠오르고 있어요. 내가 보이나요? 창문은 멀리 있어요. 창문은 멀리 있는 것이니까요. 창문은 내 방에 있으면서 멀리 있는 것이니까요. 나도 멀리 있나요? 나는 무엇으로부터 멀리 있나요? 지나고 나서야 알아요. 그 또한 지나고 나서야 느껴요. 보고 싶은 마음은 그대로 있어요. 나는 보인다는 게 뭔지 알아요. 나는 잘 보인다는 게 뭔지 몰라요. 저것 좀 봐. 소리가 들려오면 나도 모르게 보는 신용을 해요. 나는 보았던 적이 있으니까요. 내가 보고 있다고 착각하기도 해요. 문 열리는 소리가 들리면 나는 고개를 들어 문 쪽을 바라봐요. 누군가 문을 열고 들어서는 걸 내가 보고 있다고 생각해요. 아, 파도가 떠오르네요. 파도가 떠올라요. 나는 바다를 찾아가는 길이에요. 나는 바다를 보려 바다를 찾아가는 건 아니에요. 바다는 볼 수 없어요. 우리는 바다를 볼 수 없어요. 우리가 보았던 것은 바다가 아니라 파도예요. 파도는 부서지고 끓고 부풀어 오르고 밀려오고 밀려가고 솟구치고 가라앉고 물방울을 튕기고 파도는 하얀색이에요. 나는 하얀색을 알아요. 빨주, 노초, 파남부에는 하얀색이 없어요. 하얀색은 솜털, 공책, 토끼. 나는 하얀색을 산책시켜주고 싶었어요. 내 왼쪽 눈동자가 아직 확대경 너머의 글자를 볼 수 있을 때였어요. 대학교 입시에 떨어지고 종일 혼자 집에서 지냈어요. 집 밖을 나서는 게 가장 두렵던 시기였지만 불쑥 멀리 가고 싶은 충동을 느끼곤 했어요. 그런 날이면 집 근처 지하철역으로가 3호선을 타고 종착역까지 갔다 되돌아왔어요. 어느 월요일이었어요. 특별한 날도 아닌데 대학생이던 형이 내게 하얀색 토끼를 선물했어요. 나는 하얀색에게 연두색 상추를 줬어요. 나는 하얀색이 연두색을 먹는 소리를 들었어요. 색종이를 만지작거릴 때 나는 소리하고 비슷했어요. 하얀색은 연두색을 먹고 다시 하얀색이 됐어요. 나는 하얀색을 만지지 못했어요. 하얀색은 살아있었어요. 나는 살아있는 걸 만지는 게 겁났어요. 나는 다른 하얀색은 만졌어요. 밤에 불을 끄고 침대에 누워 잠들길 기다리는데 하얀색이 깡충깡충 뛰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화요일에도 나는 하얀색에게 연두색을 줬어요. 하얀색은 연두색을 먹고 또다시 하얀색이 됐어요. 나는 하얀색을 산책시켜주고 싶었어요. 수요일에도 나는 하얀색에게 연두색을 줬어요. 수요일의 연두색은 월요일의 연두색보다 연두색이었어요. 화요일의 연두색보다도 연두색이었어요. 나는 토요일에 하얀색을 산책시켜주려고 했어요. 목요일에도 나는 하얀색에게 연두색을 줬어요. 하얀색이 연두색을 먹는 소리가 잠깐 들려오다 말았어요. 먹다만 연두색이 하얀색 앞에 놓여 있었어요. 연두색은 시들어 갈색이 돼갔어요. 밤이 되고 불을 끄고 침대에 누운 내가 잠들도록 하얀색이 뛰는 소리가 들려오지 않았어요. 금요일에도 나는 하얀색에게 연두색을 줬어요. 토요일 아침이었어요. 금요일에 연두색이 갈색이 돼 하얀색 앞에 놓여 있었어요. 갈색 옆에 연두색을 놓아두려는 내게 아버지가 말했어요. 하얀색이 죽었구나. 나는 그제 하얀색을 만졌어요. 나는 아버지와 함께 집 근처 양재천 뚝 옆에 구덩이를 파고 하얀색을 묻어줬어요. 꽃삽이 들린 내 손에 갈색 흙이 묻어 있었어요. 빨준 5초 파난 부에는 왜 하얀색이 없을까요? 그 집에는 하얀색이 있어요. 그 집 하얀색은 새장 속에 있고 다리가 하나예요. 나는 하얀색을 잊어가고 있어요. 내가 하얀색을 잊어도 하얀색은 있어요. 내가 하얀색을 잊어도 하얀색은 죽어요.

개인에게 관심이 있는 사람이에요. 사실은 집단보다는 위안부였던 노파가 제게 어느 날 들어왔고, 그리고 그분에 대한 소설을 쓰게 됐어요. 그러면서 역사 의식이 있어서라기보다는 그 위안부 출신이었던, 그런데 살아 돌아온, 그리고 이제 하루하루 힘겹게 살아내서 그 노인이 된, 노파가 된 그 한 분에 대해서 저는 썼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특별히 제가 역사 의식이 있어서 한 명을 쓰게 됐다, 이렇게 말씀드리게 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네. 위안부 할머니 두 분이 사시는 공간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분들이 살아가시는데 이제 도움을 드리는 이제 활동가 분들이 계시는 그런 주거 공간이 있었는데, 전혀 친분이 없었는데, 제가 한 명을 펴내고 얼마 이제 기간이 지나서 저에게 연락을 주셨어요. 위안부에 대한 소설을 써줘서 감사하다고. 그래서 할머니들과 저녁 식사 자리에 초대하고 싶다고. 활동가분들, 그러니까 위안부 할머니들께서 이제 증언하시는데, 그리고 생활하시는데 도움을 주고 계시는 활동가분들, 그리고 이제 연구에, 그 위안부에 대한 연구를 계속 꾸준히 해오시고 있는 분들로부터 감사하다, 고맙다, 이런 말씀을 많이 들었는데, 위안부 할머니들에게 저희보다 더 일찍 관심을 가졌고, 또 그분들의 증언을 어쨌든 기록을 해두셔서 제가 소설을 쓸 수 있었으니까, 그분들께 도리어 제가 감사하다.

그 피해 사실 그리고 그 트라우마가 과장되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저에게는 있었거든요. 또 다른 또 피해를 그분들께 드릴 수가 있잖아요. 그분들이 이제 어렵게 회복한 그 인간으로서의 존엄성, 뭐 인권에 다시 또 상처를 주는 트라우마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소설을 쓸 경우에 그럴 우려가 있어서 그리고 또 그것이 이제 그분들이 경험했던 위안소에서 위안부로 동원되어서 위안소에서 경험했던 그 끔찍한 그 사실들이 이제 사실이 아니라 이제 거짓이라고 독자분들이 또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소설이기 때문에 실제로 했던 경험들이고 또 그 고통, 트라우마를 안고 살아가고 계신다는 걸 알려드릴 수 있는 방법이 증언들을 적극적으로 소설 안으로

네, 안녕하세요. 저는 연극원 연극학과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이성곤입니다. 저의 전공은 아시아 연극인데 그중에 1950년대 전후 일본 연극을 주전공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제일 코리안 극단 연구를 중심으로 연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1996년에 저는 한 명의 예술가 혹은 내 인생에 깊이 영향을 끼친 한 명의 사람 혹은 한 권의 책, 이런 것이 과연 내 인생을 바꿀 수 있을까에 대한 굉장히 회의적인, 그건 그냥 수사에 불과하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막상 1955년도에 제가 만났던 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누구냐면 베르톨트 브레히트라고 독일의 유명한 극작가이자 연출가인데요. 브레히트의 서사극 이론이라는 책을 제가 읽고 나서 연극이라는 것이 이런 사회적인 역할을 할 수도 있겠구나. 나도 연극 공부를 통해서 브레히트가 추구했던 그런 방향성을 가지고 내가 앞으로 어떤 활동을 이어나갈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연극 공부를 하게 됐고, 연극 공부를 하면서 브리트는 뭐 실천가이기도 했지만 굉장한 이론가이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내가 잘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고민했을 때 연극 이론 쪽이었었어요. 전문사 논문으로 1990년대 이후에 북한 연극을 연구를 했고, 그걸 하다 보니까 1950년, 45년과 50년을 기점으로 해서 어떤 연극사 쪽으로 많은 변화들을 겪게 됩니다. 사실은 1945년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우리는 공통된 남북의 공통된 연극사적 경험을 하게 되는데, 이게 45년, 그다음에 한국전쟁을 겪고 나서는 남북으로 갈라지면서 전혀 다른 방향으로 연극사가 정리가 돼요. 전 그게 너무 좀 이상했었어요, 저는. 왜 이데올로기에 의해서 역사마저도 이렇게 다시 편집이 되고, 확증편향적으로 이렇게 연극사가 서술이 되고 있나라는 부분들이 너무 궁금해서, 그 계기가 된게 전쟁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친구들하고 좀 의기투합해서 1950년대에 발표된 희곡들을 다 끌어 모으기 시작을 했어요. 그때 뭐 출판이 된 것도 아니고, 뭐 어디에 반듯하게 뭐 실린 것도 아니고, 그래서 나눠가지고 50년대 희곡들을 다 끌어 모았더니 한요 정도 분량이 됐었습니다. 요 정도 분량인데. 그걸 한번 읽어보자. 그래서 그 과정을 통해서 1950년대 희곡들을 다 읽었어요. 읽고, 이데올로기와 전쟁이 희곡 혹은 그 당시의 연극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그리고 그 희곡에는 전쟁의 어떤 내면화 양상들이 어떻게 반영되어 있는지 등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갖고 공부를 하기 시작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일본 연극으로 갈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1945년 일본도 전쟁, 패망을 했죠. 패전을 했었죠. 패전의 경험이 있고, 1950년대 한국 전쟁에 또그 간접적으로 관여하면서, 그걸 계기로 해가지고 엄청난 경제 성장을 이룩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일본 1945년 패전 이후에 일본 연극이 너무 궁금해졌어요. 그래서, 일본에 가서 이거 한번 공부해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마침 2002년도에 일본 문화가 전면적으로 개방이 됩니다. 그러면서 일본 연극에 관한 정보들이 물밀듯이 막 밀려 들어왔어요. 저는 너무 행복했죠, 그때. 그래서, 하면 할수록 너무 재미있고, 관심도 생기고, 이거 1950년대 전후 일본 연극을 가지고서 내가 꼭 논문을 써야 되겠다 해서 이제 유학을 결심하게 됐고, 가서 이제 그걸 연구를 하게 됐는데, 비평의 대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비평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협소하게 생각을 한다면은, 공연을 보고 난 이후에 지면에 발표하거나 어떤 식으로든 창객자나 관객들에게 피드백을 주는, 발신을 하는 형태의 비평을 생각할 수는 있겠으나, 그것도 비평의 한 분야이고요. 일단은 비평가가 공연을 본다라는 그 행위 자체가 저는 비평을 쓰기 위한 가장 기본이 되는 전제 조건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당장 그 작품에 대해서 내가 비평을 쓰지는 않더라도 향후에 논문을 쓰든 혹은 다른 형태의 어떤 총평이나 다른 공연에 대해서 작품을 쓰든 내가 보지 않은 작품에 대해서는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예, 연극은 희곡이 아니기 때문에, 희곡으로 한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시간이 허락하는 한 많은 공연들을 다 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비평은 논문 혹은 이론하고 다른 것이
대화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소통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대화나 소통에는 반드시 어떤 아젠다, 뭐 주제가 있어야 되잖아요. 나 이거 가지고 좀 대화를 해보고 싶어. 이 사람한테 말을 걸어보고 싶어. 그 대화를 통해서 어떤 하나의 뭐 자그마한 결론 혹은 자그마한 문제 제기, 문제의식을 좀 공유하고 싶어. 이런 생각이 들어야 되는 거죠. 그런 영감을 주는 혹은 직관을 주는 공연들이 있어요. 그런 작품들이 있으면 지금 당장은 쓰지 못하더라도 언젠간 써야지 혹은 당장 쓸 기회가 있다면 그런 작품들을 중심으로 쓰게 되고요. 그래서 그 비평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대화이자 소통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대화의 기술도 필요하고 소통의 기술도 필요하고 뭐 다양한 것들이 필요하겠죠. 그런데 연극은 활자화된 문자로 소통하는 장르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비평은 문자로 해야 되는 거거든요. 어떤 의미에서 보면 무대와 비평적 글쓰기는 장르가 다르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보고 감각적으로 경험했던 것들을 문자로 기록을 하면서 그 문자를 통해서 관객 혹은 창작자와 대화를 한다? 그거 매우 힘든 작업이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비평문을 쓰다 보면 자꾸 설득의 논리들을 생각을 하게 돼요. 대화도 내 생각을 상대방에게 전달하는 것 목적도 있지만 내 생각에 공감해 주기를 바라는 욕망이 또 있잖아요. 그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내 나름의 어떤 전략도 필요한 것이고 그 가장 큰 전략의 기술이 바로 설득의 논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에서 비평문을 쓸 때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 연극평론의 역할이라는 게 과거에는 기록의 의미도 있었어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연극이라는 건 무대 위에서 사라져버리잖아요. 말 그대로 형성적인 텍스트예요. 그러니까 희곡이 연극 텍스트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무대 위에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지금 막 만들어지고 있는 뭔가 이루어지고 있는 그 행위 자체가 텍스트이니까 손에 잡히지 않는 텍스트예요. 그러니까 그 순간이 지나고 나면 소멸되어 버리는 텍스트죠. 근데 그것을 이제 기억하고 보존하는 장치들이 기술의 발달과 함께 많아졌잖아요. 사진도 있고 영상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매체들의 발달로 인해서 내 기억을 대신할 수 있는 장치들은 많아요. 그래서 굳이 내가 글을 통해서 그걸 그대로 쓸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반대로.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기억보다는 내가 공연을 보고 나서 극장을 나섰을 때 내가 기억하지 못하는 것들에 대해서 굳이 찾아가지고 그것을 비평문에 쓰거나 다시 되뇌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진 않아요. 물론 이제 평론가들에 따라서 자기 글쓰기가 다 다양하고 다를 수는 있겠으나 적어도 저는 좀 그렇습니다. 제가

기억하지 못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잘 쓰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것은 공연을 관객하는 저 자신에게 크게 감흥을 주지 못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인상 깊게 기억하고 있는 내가 봤던 뭐 그 지점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글쓰기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 제일 코리안 극단 연구를 지금 하고 있는데 시작 단계예요. 올해 뭐 작년 말 올해 자그마한 성과가 나오긴 했지만 여전히 이분들이 계속 활동을 하고 있고 그 사이에 또 막 변화와 생성과 소멸을 반복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제가 그냥 평생의 과제로 삼아서 계속 그 연구를 해야 될 주제 같아요. 그 시작 단계에 있지만 제가 일본 유학 시절에 만났던 대부분의 그 제일 코리안들이 극단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었어요. 제가 오사카 간사이 지역에서 유학 생활을 했는데요. 특히 제일 코리안들이 그 지역에 많이 모여 있잖아요. 그리고 간사이만 하더라도 그 당시에 극단이 세 개의 극단이 왕성하게 활동을 하고 있었고요. 극단 다로름, 극단 메이, 그다음 극단 돌이라고 이시, 돌이라고 하는 극단 있습니다. 그 중에 극단 메이는 재작년에 이제 해산을 했고요. 두 단체가 여전히 뭐 엄청나게 활동을 많이 하고 있고 간혹 한국 공연도 오고 있고요. 그런 환경들 속에서 제가 만났던 연극인들이 주로 극단을 베이스로 해서 활동을 벌이고 있던 연극인들이 많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제 관심이 거기로 쏠릴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이 극단들의 활동에 대해서는 거의 연구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의 활동에 대한 연구가 없는 게 저는 너무 이상했어요. 왜 이분들이 도쿄가 아니라 간사이 지역, 소위 말하는 지역에서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관심을 두지 않은 것인가? 혹은 이분들은 극단을 중심으로 해서 창작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과 함께 경험을 공유하지 않으면 연구 자체가 좀 힘들어지는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자연스럽게 환경이 그러했기 때문에 그분들의 작업을 도와주기도 하고 같이 가서 이제 공연을 보고 디프리를 통해서 뭐 이야기도 하고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극단에 대한 연구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게 된 거죠. 제 원동력은 늘 제 능력은 부족하고 그리고 여전히 그런 편견들이 강한 사회 속에서 한국예술종합학교 연극원 이론과 출신의 연극인이 할 수 있는 역할이란 무엇일까에 대한 고민을 하면서 가급적이면 어느 것 하나 빠지지 않게 다 해보자 라는 욕심을 가지고 했는데 결론적으로는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지금도 실기와 이론을 굳이 분리해서 보려는 사람들도 너무 많고 근데 우리 학교는 그 두 가지를 접목시키는 것이고 원래 실기와 이론, 예술 이론이나 실기는 처음부터 동떨어져 있었던 게 아니다. 근데 그것이 어느 역사적인 과정들을 거치면서 이분법, 극단적인 어떤 이분법적인 체계로 분리되어지고 그 분리된 체계가 마치 정답인 것처럼 우리는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그 체계 속에서 사고를 하고 활동을 한단 말이죠. 근데 그걸 뛰어넘기 위해서 우리 학교가 만들어진 거니까 저는 약간 그것에 대한 책임감이라고 해야 되나? 나는 좀 달라야 되겠다. 다 해봐야 되겠다. 내가 힘이 되고 역량이 되고 뭔가 체력이 뒷받침되어 준다면 한번 다 해보고 싶다.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내가 좀 더 많이 배우고 싶다라는 그런 욕심들이 많았던 것 같고 지금도 그런 욕심이 좀 많아요.

0: Time to set the facts straight. Get Korea right.
1: 다음 중 한국의 전통 의상은 무엇일까요? 그렇다면 한국의 전통 의상 이름은 무엇일까요?
2: 정답은 한복입니다. 안녕하세요. 방크 청년연구원 이정우입니다. 한국 드라마와 한국 영화가 한류 팬들에게 사랑받으면서 한국 전통 의상인 한복도 주목받고 있는데요. 한국 문화 콘텐츠가 지구촌 곳곳에서 인기를 누리면서 한국과 관련된 잘못된 정보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3: 그중에는 한복에 관한 오류 정보도 있더라고요.

편안할 안자, 나라국자, 편안한 나라, 즉 극락세계를 말합니다. 그래서 안국사에서 이곳에 오시는 분들이 편안하게 쉬고 가실 수 있는 좋은 곳이 됐으면 합니다.

옛날부터 그 싱잉볼을 붓다볼이라고 했는데요. 그 편안히 몸과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면서 궁극적으로는 내 안에 본래 있는 완전하고 청정하고 걸림없는 그 성품, 그 침묵의 자리를 자각하게 해주는 아주 좋은 방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0: harder and continue growing. And turns performance into something thrilling. Now, embrace around the world. Taekwondo shares our culture, philosophy, and values with pride and spirit. Though it may seem simple, this uniform holds your passion and your journey. It belongs to Taekwondo. Wear the extraordinary. Be with Taekwondo.
1: Let's go, Simply K-Pop! What's up, everybody? I'm your MC, Alan of Gravity.
2: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MC, Gravity Watson입니다. Let's go, let's go!
1: All right, is everyone enjoying your summer? It is officially vacation season.
2: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 명란지가 수상안전요원으로 변신을 했습니다.
1: That's right. Summer is all about having fun, but safety always comes first. You can never be too careful.
2: 그럼요. 그래서 지금도 호시탐탐 레이더 풀 가동해가지고 여러분의 안전을 살피고 있는데요.
1: 저기.
2: What's going on? 더위에 조금 지치신 우리 시청자분들이 좀 계시는 것 같아요. 그쵸?
1: 아, this is an emergency.
2: Emergency. Oh, yeah. See, 네.
1: All right, we need to rescue them right away.
2: 네, 걱정 마세요. 우리 시원한 퍼포먼스로 또 구해드리도록 하겠으니까요. 명란즈 구조대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뮤직.

0: Do you know what's the most important thing to do before you go into the water, Wonjin?
1: 아, 뭐가 있을까요? 선크림 바르기 아니면 뭐 약간 선글라스 끼기 이런 거?
0: No, no, no, no, no, no.
1: 어, 뭐죠, 뭐죠?
0: Those are important too, but it's warming up. Yes, a proper warm-up will keep you safe while having fun.
1: 이런 이런, 또 그걸 까먹다니요, 그쵸? 뭐니 뭐니 해도 이 준비 운동이 굉장히 또 중요하잖아요.
0: Yes, then before we enjoy today's performances, should we warm up too?
1: 자, 좋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여러분 다 같이 한번 따라해볼까요? 자, 일단 오른팔 들고 하나, 둘, 셋, 넷! 둘, 둘, 셋, 넷! 그리고 자, 이렇게 손가락을 한 다음에 셋, 둘, 셋, 넷, 넷, 둘, 셋, 넷.
0: Oh yes, I think we are ready, Wonjin.
1: 네, 좋습니다. 이제 그러면은 무대 즐길 일만 남은 것 같은데요. 다음 무대 바로 만나보시죠. 뮤직

0: Simply K-Pop, it is now time to get up close and personal with your favorite artists, Beauty Cam.
1: 네, 아티스트의 메이크업, 헤어 스타일링의 가장 빛나는 순간을 더 가까이, 더 선명하게 담아내보는 코너죠.
0: Yes, shall we then bring out today's guests?
1: 네, 힙합 바이브의 5인조 걸크루입니다. KBS 분들입니다. Welcome! Welcome! Yeah, 좋습니다, 좋습니다.
0: Woohoo! All right, I'm loving the energy today. Hello, Kibits. Please say hello to the global fans. 단체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2: 네, 둘, 셋.
3: 안녕하세요, Kibits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1: 아, 좋습니다, 좋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데뷔곡 Oxy 앨범 소개와 함께 어떤 곡인지도 소개 부탁드릴게요.
2: 네, 저희 이번 데뷔 앨범 악시제는요 다섯 가지 트랙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먼저 프리 릴리즈로 공개했던 키비츠와 Catch My Breath, 그리고 이번에 신곡 Sub-Zero가 수록되어 있고 서브 타이틀 곡인 Suck It Up과 대망의 타이틀곡 악시가 있습니다.
1: 아, 좋습니다. 악시란 곡은 또 어떤 곡일까요?
4: 네, 악시는 힙합과 저지클럽이 유기된 곡으로 굉장히 라이저 멜로디가 특징인 곡이고요. 굉장히 신나고 여러 사운드가 굉장히 듣기 좋다고 생각하고 인스트루먼트에 더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신나는 곡이고 퍼포먼스에 또 집중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아, alright, alright. 좋습니다. 또 이번에 데뷔한 신인분들이시잖아요.
0: 맞아요.
1: 이거의 외우기가 아무리 외웠어도 긴장하면 잘 안 나오는 게
0: 맞아요.
1: 신인이거든요. 네. 네, 맞습니다. 저희도 아직 힘들어하기 때문에 걱정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0: Yes, with that being said, we watched your performance and your expressions and stage presence really stood out.
1: 맞습니다. 이 안무도 그렇고 걸 크러쉬 그 자체였어요. 혹시 포인트 안무도 직접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4: 네. 저 이번 타이틀곡 악시는 손동작에 포인트가 많은데요. 바로 딴, 딴, 따라란 이렇게 악시 업. 업을 표현하는 손동작과 뒤에 들리는 인스트루멘탈의 뚜루두루두루두 하는 이 손동작 그리고 네. 마지막에 X 박수 박수
0: 짠짠
4: 부르부르붕
1: 부르부르붕
4: 이 동작 유념해서 지켜봐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1: 좋습니다. 그 동작 어떻게 저희도 한번 같이 해볼 수 있을까요?
4: 좋아요.
1: 좋습니다. 자리로 와주시고요.
0: Come on in.
1: 좋습니다. 좋습니다.
0: 자, 준비되셨다면 뮤직 큐.

0: 좋습니다. 좋습니다.
1: 감사합니다. 안무가 너무 재밌네요.
0: 아, 안무가 정말 힙하고 너무 멋있어요. 그쵸?
1: I like it. I like it.
0: 자, 이렇게 포인트 안무까지 같이 해봤는데요. 이번 컨셉의 스타일링에 대해서도 자세히 들어볼까요?
1: Yes, we have some questions that the fans sent in before the show. Wonjin, please take us through them.
0: 좋습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 질문입니다. 오늘 각자 헤어 메이크업 중에서 가장 공들인 포인트가 뭐가 있을까요?
2: 네. 제가 오늘 헤어 메이크업에서 가장 공들인 부분은요, 저의 오늘 메이크업인 블러셔 포인트가 볼부터 콧등, 볼 이렇게 이어져 있거든요. 이게 약간 살짝 탄 듯한, 약간 귀여운 듯한 느낌을 주면서도 힙한 메이크업이 포인트입니다.
1: 여름과 딱 잘 어울리네요.
0: 좋습니다.
1: 자, 다음 유이 씨한테 한번 들어볼까요?
2: 네, 제가 오늘 스타일링에서 가장 포인트한 부분은요, 머리인데요. 제가 활동에 맞춰서 계속 어두웠던 머리를 탈색해가지고 금발로 새로 나타났는데 음악 방송을 돌아다니면서 계속 색깔이 빠졌었는데 오늘 아침에 또 새로 염색을 해가지고 다시 깔끔한 금발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1: 나이스.
0: 아, 좋습니다. 오늘 아침에 염색하신 거예요?
2: 네, 맞습니다.
0: 얼마나 또 시간이 들으셨어요?
2: 아, 오늘은 탈색은 안 하고 덮태기만 해가지고 그래도 1시간 정도? 아~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았습니다.
0: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또 계실까요?
3: 네, 저는요 오늘 메이크업에 포인트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바로 살짝 스모키인 듯한 이 눈매가 포인트인 아이 메이크업을 했습니다.
1: 눈빛이 아주 강렬하십니다.
0: 좋습니다. 다음 나이스. 질문인데요, 최근에 메이크업 지우기가 아까웠던 날 있으실까요? 어떤 스타일이었는지까지 궁금합니다.
4: 네, 저는 오늘이 아닐까 싶은데요. 오늘 새롭게 이렇게 점을 찍어봤거든요. 네. 처음으로 이렇게 찍어보는 거라 되게 지우기가 아쉬운 것 같습니다.
0: 아, 진짜요? 점이 또 굉장히 잘 어울리셔가지고요. 그렇죠? 좋습니다.
4: 감사합니다.
0: 또 다음 질문 한번 드려볼 텐데요. 립, 피부 표현, 또 아이 메이크업 등등 메이크업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한 가지는 어떤 게 있을까요?
3: 제가 생각했을 때는요, 아이 메이크업인 것 같습니다. 왜냐면 눈에서 가장 단계가 많잖아요. 섀도우도 있고 뭐 아이라인, 뭐 마스카라 이런 많은 단계를 거치기 때문에 그만큼 눈에 디테일이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아이 메이크업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0: 좋습니다. 좋습니다. 또 계실까요?
5: 네, 저도 마찬가지로 아이 메이크업인데요, 저는 제가 화장을 지우면 눈이 조금 순하게 생긴 편인데 언니들이 되게 옆에서 센 기운을 뿜고 있어가지고 저도 더 스모키하게 언더라인도 엄청 채우고 그렇게 점점 센 메이크업을 하기 때문에 아이 메이크업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0: 좋습니다. 또 계실까요?
6: 네, 제가 또 말을 하자면 저는 베이스 기초 화장 피부 표현이 아닐까 싶은데요. 왜냐면 뭐든지 기본이 탄탄해야 좀 마무리까지 결과까지 좋기 때문에
0: 그렇죠.
6: 베이스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1: 나이스.
0: 좋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긴급 질문. 베이스만 받기, 아이 메이크업만 받기? 자, 베이스만 받기. 하나, 둘, 셋.
1: 오케이.
0: 아까 아이 메이크업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셨어요?
6: 네, 맞습니다.
0: 아이 메이크업만 받기가 이렇게 두 분. 잘 들었습니다. 좋습니다. 자, 마지막 질문은 특별하게 현장에 계신 팬분들께 한번 부탁드려 볼 텐데요. 안녕하세요.
7: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본인 소개 한 번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 Hello everyone. My name is Li Shuqian. I come from China, Guangzhou.
1: Okay. 광저우에서 온 리슈첸이라고 합니다.
0: 오늘 혹시 키비치에게 질문하고 싶은 게 어떤 게 있으실까요?
8: Is there a makeup trend that you are interested in, like lemon core or big makeup?
1: 네, 요즘 레몬 코어나 굽굽 메이크업 등등 유행하는 메이크업 스타일이 많잖아요. 각자 특별히 관심 있는 메이크업 스타일 있으실까요?
0: 혹시 있으실까요?
9: 저는 그 캣아이 메이크업이라고 해서 눈을 확 강조해주고 고양이상으로 만들어주는 좀 진한 아이라인이랑 좀 속눈썹을 눈 너머까지 붙이는 그런 메이크업이 관심이 가서 요즘 샵 선생님들한테 선생님 속눈썹 조금
7: 조금만 더 길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고 한 적이 많습니다.
0: 아 좋습니다. 또 계실까요?
10: 네 저는 저도 눈에 강조를 하는 메이크업인데 제가 하고 싶은 메이크업은 완전 엄청 뱅 이렇게 센 그 스모키 메이크업을 해보고 싶은데 눈두덩이까지 약간 까맣게 해보고 싶습니다.
1: 오케이 임팩트 있는 걸 추구하는 편이네요.
10: 네 맞습니다.
0: 대답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리지채님 오늘 인터뷰 응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7: 감사합니다.
0: 네, 자 이제 키비치의 신곡 무대를 만나볼 차례인데요. 유이 씨, 전 세계 팬분들에게 마지막으로 인사 부탁드릴게요.
11: 네, はい、いつも応援してくださるファンの皆様本当に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私たちキビチこれからもかっこいいステージを見せれるように精一杯頑張りますので、たくさんの愛と応援よろしくお願いいたします。
0: 아, 좋습니다. 좋습니다.
1: All right, the girl group with unpredictable and fearless charms. Here is Kibitz performing Oxy.
0: 네, 여러분 모두 준비되셨을까요?
7: 네.
0: 좋습니다. 뮤직 스타트.

0: Wonjin, Wonjin, Wonjin. Uh-huh. Maybe it's because of our outfits today, but don't you just want to jump straight into the ocean?
1: 제 말이 그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이게 TPO도 한번 갖춰 입었겠다. 바로 입수 가능한데 말이죠.
0: But when you're swimming or playing in the water, you'll wear yourself out if you go all out from the start.
1: 맞아요. 이 페이스 조절이 좀 정말 중요하거든요. 즐길 때니 오래오래 또 즐겨야 하니까요.
0: Yes, that's why we prepare some special stages. Why don't we catch our breath for a moment and soak in the emotions?
1: 좋습니다. 그러면 같이 감성에 푹 빠져보시죠. 뮤직!

0: Let's go, Simply K-pop. It is already time to wrap up today's Simply K-pop.
1: 자, 어떻게 여러분 오늘 무대 시원하게 즐기셨나요?
2: 좋았습니다, 좋았습니다.
0: All right, all right. Thank you for joining us. We hope you have a healthy and safe summer.
1: 자, 맞습니다. 그리고 또 혹시 더위에 지치시거나 도움이 또 필요하시다면,
0: yes. Don't hesitate to call the Myeonglan's rescue team.
1: 네, 멋진 무대와 함께 언제든 출동하도록 하겠습니다.
0: Yes, Simply K-pop will be back next time with simply thrilling K-pop performances. Bye. Bye.

0: to set the facts straight. Get Korea right.
1: 다음 중 한국의 전통 의상은 무엇일까요? 그렇다면 한국의 전통 의상 이름은 무엇일까요?
2: 정답은 한복입니다. 안녕하세요. 방크 청년연구원 이정우입니다. 한국 드라마와 한국 영화가 한류 팬들에게 사랑받으면서 한국 전통 의상인 한복도 주목받고 있는데요. 한국 문화 콘텐츠가 지구촌 곳곳에서 인기를 누리면서 한국과 관련된 잘못된 정보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3: 그중에는 한복에 관한 오류 정보도 있더라고요.

0: 이야, 우와. 시원한 공기가 확실히 좋네요. 이런 공기를, 맑은 공기를 굉장히 오랜만에 맡아보는
1: 느낌이에요. 여기 어딘 줄 알아요?
2: 예, 어디예요?
1: 태계 선생님이 이제 사후에 지어진 걸 도산 서원이라는 거예요.
2: 오, 원래 서당이었다.
1: 원래 서당.
2: 가보자.
1: 외츠고.

0: 신기하다. 진짜 예쁘다.
1: 아 약간 와
0: 이 길이 너무 예뻐.
2: 그니까
0: 옆에 나무 있고.
2: 그니까 이 아기자기하면서도
0: 맞아. 그
1: 퇴계 이황 선생님께서 처음으로 지었던 오.
3: 사당
1: 서당입니다.
0: 아 그래요. 이런 또 무조건 봐야죠.
2: 그죠.

0: 되겠다 진짜.
1: 그치, 약간 공부하다가 약간 힘들면은 아 잠깐 낮잠 잘까? 낮잠이 원래 중요했어 하고
2: 진짜 잘았을 것 같아요.
3: 정우당? 작은 연목 속에 연꽃을 심어 정우당이라 하였다. 뭔가 요즘 시대 인테리어보다 훨씬 예뻐.
1: 저 친구는 아직 꽃을 피우지 못했어.
3: 귀여워. 저 친구도 언젠간 꽃을 피울 거예요. 그쵸?
1: 야, 진짜 뭔가 이런 곳에 오면은 마음이 되게 차분해져.
0: 그렇죠.
1: 차분해지고 뭔가 환기되는 느낌이야.
3: 내 자체가.
2: 약간 근데 뭔가 절 같기도 하나.
4: 사자 느낌.
1: 이 이런 마당은 약간 사극에서 많이 보던 그림 아닌가?
4: 어 맞아요. 느낌 있다.
3: 동산서원.
1: 저기 지금 보이시는 게 한석봉 선생님께서 직접 쓰신 글씨래요.
4: 와, 영광이네요.
2: 자, 우리 항상 한석봉 그 선생님 이름 익숙한데 처음 보네. 와, 진짜 명필이시다.
1: 이거 위에
3: 그러니까 그 문양.
1: 그 세월 흔적이 다 남아있어.
2: 아, 색깔이 진짜 예쁘지 않아? 색깔이 진짜 예쁘네.
1: 경치도 좋고 공기도 좋아서 여기서 뭘 하든 집중이 되겠어.
4: 와, 그럴까? 여기 공부하다가 그냥 여기 하늘 보면 좀 머리도 식힐 수 있겠다, 그죠?
1: 공부하다가 이제 힘들다 싶으면 여기 딱 앉아가지고 저기 강 보고.
4: 그거.
1: 좋다.
4: 좋다, 좋다.
3: 저희가 어디죠, 한석 씨?
2: 시사단이라는 곳입니다.
3: 오.
4: 저곳은 이제 원래 서울에서만 가고 싶은 곳이 있었는데
3: 예, 예.
4: 지방에 있는 인재들을 위해서 또 저희 선생님께서 여기에 있는 인재분들도 시험을 보라고 이렇게 멋있게 해놓은 또 곳입니다.
3: 야,
1: 어쩐지 뭔가 딱 그 풍기는 약간 분위기가
4: 그죠?
1: 엄청
2: 경건해져요.
1: 어, 맞아.
2: 어, 근데 저게 시험 보는 곳이라 믿기지가 않아.
4: 그러니까.
2: 너무 멋있어.
4: 누워다 그냥 약간 좀 공부하러 가는 곳? 그죠?
2: 그냥. 어떻게 지으셨을까?
1: 아니, 되게 뭔가 상상하고. 엄청 진짜 지혜로우신 것 같아.
4: 오, 잘생겼네.

0: 무슨 마을이에요, 여기?
1: 이쪽으로
2: 하회마을.
1: 하회마을이라고?
0: 하회마을 전체가 유네스코 문화유산이잖아.
2: 이 전체가?
0: 어.
1: 와, 근데 진짜 예쁘다.
0: 문화유산에 등록될 만한 가치가 있다.

0: 플러스 밀려서 소화실 속에서 이게 지붕이 다 지붕으로 돼 있어.
1: 여기 진짜 지금 다 사람이 살고 계신다는 거야. 뭔가 진짜 이런 집에서 사람이 정말로 살고 계시다는 게 부럽다.
2: 점점 마을 깊숙이 들어가고 있는데.
1: 그러네.
2: 굉장히 좋다, 진짜.
1: 진짜 이런 데 살고 싶다. 공기가 너무 좋아.
0: 그러니까. 만약에 조선시대에 살았으면 어떤 신분이었을 것 같아? 그래서.
2: 나는 무관이었을 것 같아, 무관.
0: 무관?
2: 무관. 중요한 무관.
0: 여기 부용대가요, 태백산맥의 끝이래요.
2: 진짜? 끝이야?
0: 끝부분이고, 위에 올라가면 또 마을이 한 번에 덮는다고.
2: 하이 마을이 한 번에 그럴 수밖에 없는 높이다, 근데.
1: 이야, 여기는 진짜, 이야, 다 경치가.
2: 와, 하웨 별신 굿 탈로리. 곧 시작하네.
0: 나 이건 또 처음 본다.
1: 2시네. 빨리 들어가요.
2: 가자.
1: 54분임.

0: 아, 재밌다.
1: 재밌었던 공연.
2: 엄마한테서도 배웠던 거 같아.
1: 그니까 맞아.
2: 어, 너무 재밌어.
1: 아, 근데 이거 실제로 나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0: 나도.
1: 완전 근데.
2: 동작 때문에 수액이 뭔가.
1: 그러니까 수액이 장난 아니지. 멤버들도 좋아했을 텐데.

0: 어릴 때 약간 현장 체험학습 가서 여러 가지를 경험하고 보고 약간 그런 느낌?
1: 그리고 네. 여기 하회마을이 네. 너무 예쁘네.
2: 맞아. 그러니까.
1: 너무 좋았던 것 같은데 사실 이제 열심히 구경했으니까 밥 먹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아, 뭐 사주시겠지?
3: 사주시나요?
4: 맛있는 밥을 준비하긴 했는데 네. 그냥 사주시고요. 네. 간단하게 여러분 본업하실 수 있는 기회 드릴게요.
1: 본업! 네. 춤인가?
5: 아 이거 알지?
1: 야 치워라
3: 야 하나 했다 하나 했다
0: 이 정도 쓰냐
1: 뭐야?
5: 몰라. 잘 되면 살라, 못 되면 평생 위살라. 내 개성은 시대를

0: 어, 왜 이렇게 잘해?
1: 그냥 뻔뻔하게 하는 거야. 그래, 하자, 하자, 하자, 하자.
0: 맞아, 맞아. 이거 했던 것 같아. 어, 이거야? 어?
2: 프로시엑스가 랜덤 플레이를 잘하는 팀이 아닌데.
0: 이걸 알아? 이거 좀 대단하다.
1: 땡이래. 야, 따라라도 하자.
0: 그래,
1: 따라라도.
0: 그래.
1: 따라라도 할게요.
0: 속이면 되는 거야.
3: 그래.
0: 아, 뭐였지?
3: 어?
0: 아, 이거.

0: 와! 좋았어!
1: 좋았어!
0: 좋았어!
1: 좋았어! 좋았어!
0: 진짜 먹으러 출발! 가자!
2: 반응 찜닭!
3: 반응 찜닭!
4: 귀여워 오네.
5: 왠지 분위기가 맛있는 집 같아.
4: 그러니까 너무 맛있을 것 같아.
6: 감사합니다.
4: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0: 장흥에서 먹는 안동 찜닭 맛이 어떨지.
1: 와, 되게 기대됐다.
2: 감사합니다.
1: 와, 오, 형 국물 오. 진짜 맛있어요. 와, 너무 맛있는데? 야,
2: 유명한 이유가 있네.
0: 그러네.
1: 진짜 맛있어. 찜닭이 진짜 좋아.
0: 국물이 진짜야.
1: 국물?
0: 너무 맛있다. 밥에 싹 뿌려서.
1: 부드럽네.
2: 뭐하고 있으신 것 같아.
0: 국물이, 그치? 국물 장난 아니지.
2: 와, 진짜 맛있다.
0: 확실히 뭔가 저번에서 먹는 거랑 다르네.
1: 그치?
0: 야,
2: 우와.
0: 안동에는 역시 찜닭이 유명한 데는 이유가 있었다.
1: 진짜 맛있어서?
2: 아, 이거 서울 돌아가서 찜닭 못 먹겠다. 이거 생각나갖고. 그치?
1: 그렇다고 안동 와야 돼.
0: 오자.
1: 와, 네, 형.
2: 근데 배달료 또 달라.
1: 고등어 대박인데?
0: 이거 스쿨이에요.
2: 아, 그래요?
0: 스쿨 고등어. 진짜 맛있다.
1: 야, 이게 뭔가. 고생 끝에 먹으니까 더 맛있어.
0: 그러니까. 맛있어. 너무 맛있어.

0: 너무 아 진짜 예쁘다.
1: 고이.
2: 고이. 고이 간직해야지 이런 벽화.
3: 아이고 아 차가 차가. 아 차가.
0: 물.
3: 아 차.
1: 야 형 여기서 봐 여기서 봐. 여기 있는 진짜 예쁘다.
0: 아, 형 물고기랑 같이.
1: 물고기 같이 있는 거
0: 봐야지. 누워 봐요.
1: 오케이 좋다 좋다. 아 좋다 좋다.
3: 아이고 아이고 차가워.
1: 야 너무 좋다.
0: 그러니까.
4: 아 약간 뭔가 이런 벽화 벽화 마을이라고 하나?
1: 그렇죠 그렇죠.
4: TV로만 봤었는데
0: 지붕들도 다 그 옛날 그
2: 기와
0: 어 느낌이네.
3: 좀 조심해서 왔나? 아 오 오 오
1: 여기
2: 너무 갈게
1: 녀석.
2: 여기 갈게.
0: 형 이거 자고 와야 돼 이거 이대로.
1: 발 자고? 어, 누구 발? 자고. 이거 엄지 발가락 겁나 크다.
0: 그러니까.
1: 형곤 형이다 이거. 자
3: 영차
4: 영차 야 안동이 약간 사진이 이쁘게 나오는데?
2: 그랬어.
4: 야야 조심해. 왜? 결벽이야.
0: 야 결투다
2: 결투다. 원순을 왜 나무 다리에 주었는다던가.
4: 붙어 붙어.
2: 아 아직 아직 아직 제목
1: 왜 나무 다리에 주었는 원순.
4: 오야 진짜 같아 근데.

0: 야, 덥다.
1: 야, 덥긴 진짜 덥다 오늘. 그죠?
2: 그 애기마을도 또 구경하다 왔으니까.
0: 그렇지.
2: 카페 좀 쉬자.
1: 그래.
2: 이러다 더위 먹을 것 같아. 진짜. 맞아.
1: 뭐 마실까? 야,
2: 진짜 덥다.
1: 아이스로.
3: 아이스 커피가 무조건 그거긴 해.
2: 아.
3: 근데 여기 무슨 맷돌 핸드드립 커피?
2: 어.
1: 아 진짜?
2: 우와. 어?
1: 아 해볼까?
2: 그러면 저희 맷돌 커피 세 잔 할게요.
4: 맷돌 커피 세 잔이요.
2: 커피 한 잔에 이만큼 들어가요?
5: 네.
2: 혹시
0: 고맙습니다.
1: 빠바바바바.
2: 어 소리 너무 좋아.
1: 야.
2: 맷돌 소리를 뭐라고 하죠? 어이라고 하죠.
1: 우와 이렇게 나온다.
2: 아 이걸로 하면 맛이 더 좋나요?
5: 그대로와요.
2: 그대로와요. 좋다. 여기 밑에.
1: 여기 밑에 있어.
2: 어 그럼 꽉 차나?
0: 뭐 담긴 거 같은데?
1: 꽉 찰 것 같은데? 어. 해보자. 오.
2: 이야. 커피 내려본 적 있어?
1: 안 내려와요. 오 내려오네.
2: 향이 진짜 좋다.
1: 진짜 힐링되네, 그지?
0: 우리 부모님들이 되게 좋아하실 것 같은데.
1: 재밌으니까.
3: 왜냐면 이게 좀 뭔가 여유를 가지게 되는 게 지켜줘. 천천히 내려가.
2: 커피가 예쁘다고 하신 이유가 있으시네. 그래서 대피네. 오.
0: 야, 향이 확실히 좋다.
2: 다 안 타나요?
1: 네, 저. 오. 요. 향이 좋아요?
2: 어, 향이 확실히 달라.
0: 어, 맞아.
3: 어 향이 되게 좋다. 세네.
2: 짠.
3: 커피도 짠 거 아니에요?
2: 짠.
3: 오.
2: 오?
3: 오.
2: 어, 되게 신기한 맛이야. 그러니까 평소에 먹던 그 아아랑은 좀 달라.
1: 진한 거 같아.
2: 어? 그지? 아, 진한 건가? 그냥?
1: 진한 거 같은데?

0: 야, 여기 어딘교?
1: 월영교.
0: 월영교. 아, 좋다.
2: 야, 안동에는 좋은 게 너무 많네.
0: 아니, 되게 그런 명소가 엄청 많은 것 같아.
2: 그러니까. 야, 그냥 여기 아침 산책하면서 걸어도 되게 기분 좋겠다.
0: 오, 여기 시원할 것 같아, 뭔가.
2: 야, 여기 지나갈 때 시원할 때.
0: 어, 그러니까.
2: 됐다, 우리 지나갈 때 물 꺼지면.
0: 아, 예쁘다.

0: 보트 타러 갈까? 그래, 우리 여기까지 왔는데 또 보트 하나 또 타고 가줘야 되지 않겠어? 형이 쏜다.
1: 강 대구 생각도 안 돼.
2: 예뻐 보여.
1: 이렇게 왔는데 왜 그런 거 같아요?
0: 그게 달 모양이야?
3: 달.
0: 달. 어. 안녕하세요.
2: 네. 우와, 우와.
4: 가자.
0: 우와. 오. 오. 가자. 우와, 우와, 우와.
3: 예전을 하다가?
2: 야.
0: 야, 좋다. 자, 다리가 정확히 정면일 때. 아, 좋다. 이렇게 싸고. 오늘 하루 종일 뭔가 이렇게 산 속을 보니까 눈이 되게 맑아졌어.
2: 그러니까 오늘 하루 종일 초록색으로 나와가지고.
0: 나, 저 어저께만 해도 엄청 건조했는데. 아, 하늘 진짜 맑다, 근데. 공기가 좋네.
2: 야, 근데 밤에 타면 진짜 예쁘겠다.
0: 밤에 타면 진짜 예쁠 것 같아.
2: 밤에 타면 이 보트가 그리고 빛나는데.
4: 오. 오. 야, 진짜 이거 시도도 안 건 거였네, 소리가. 오. 스포츠카 100인가?
0: 베스트 드라이버. 찍어줄게.
2: 수영하고 싶다.
4: 와, 하늘 진짜 맑다, 근데. 어우, 힘들네.
2: 같이 할래?
0: 되게 뭔가 자연이랑 너무 잘 어우러져 있어서 인공 구조물 있잖아요. 그렇죠. 좀 그런데 가는 것보다 훨씬 더 큰 뭔가 그런 웅장함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서 저희 픽스분들에게 추천드립니다.
5: 맞죠.
4: 자연이 잘 보존되어 있는 것 같고 정말 공기랑 물이 너무 좋기 때문에 뭐 또래 친구들이랑 와도 좋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좀 가족끼리 와갖고 좀
5: 맞죠.
4: 행복한 가족 여행을 많이 보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2: 또 안동에 즐길 거리가 굉장히 많으니까 이렇게 오셔서 또 저희가 즐긴 코스대로 또 즐겨보셔도 또 굉장히 재밌는 추억이 되지 않을까.
0: 오늘 코스가 진짜 좋아요.
5: 맞아요.
0: 이렇게 간격도 크지도 않고 멀지도 않고
5: 알차게
4: 하루 알차게 다 볼 수 있는 그 정도인 것 같습니다.
2: 안동으로 많이 놀러 오세요.
0: 트립스타그램 많이 놀러 오세요.

0: spot where warm spring wind lands first. Jeju-do, the island of wind.
1: 물질 허는 사람은 바다에 가고 물질 안에는 당근, 유채, 족바, 할머니 노는 날 하늘도 없어.
0: Today's house is made with the nature of Jeju.
2: 안녕하세요. 저희 집을 소개해 드릴게요.
0: The house built for a grandmother who had never had a day off in her life, having devoted all her time to supporting her children. This is the home of Ms. Moon Song-in, the best female diver of Eastern Jeju, with beautifully preserved nature. Who are the directors who will be visiting her house across the sea? Public Urban Construction Director Ji Jung-woo.
3: 건축은 다음 세대의 공간을 만드는 작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0: Storyteller Construction Director Seo Min-woo.
4: 사람들의 삶을 늘 궁금해하면서 그걸 담아내는 것이 건축입니다.
0: A three-hour distance lies between Dokdonghang Port in Kohung and Jeju. The seaway across the cool winter breeze is filled with excitement.
5: 이제 제주도에서 땅의 모습이 육지에 있는 다른 도시하고는 많이 달라요. 길하고 또 각 대지의 관계들이 거의 직선이 없는 게 아니고 눈에 띄는 그런 것 같아요.
0: Hangwon Lee in the east of Jeju has various volcanic geological features and is a village in the UNESCO World Heritage buffer zone.
6: 대지가 되게 나뭇잎같이 생겨가지고 여기 건물 채우는데 되게 고생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건축가가.
5: 예. 이게 어느 한쪽이 좀 주도적인 그 대지의 경계 라인이 있으면 그쪽을 기준 삼아서 각도를 맞추든지 할 텐데 거리하고도 뭔가 맞추기가 좀 애매하고 어느 한쪽에 그 대지 경계하고도 맞추기도 애매한 그런 상황 속에서 집을 안 치셨던 것 같아요. 네.
0: They must be curious about what kind of house is here on windy Jeju.
6: 환경하고 건축하고 밀접한 영향이 있죠. 그거는 있냐 없냐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영향을 주느냐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순응을 하거나 때로는 지혜를 모아가지고 그 환경을 개선을 시키는 작업이 되게 필요하고 그게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0: The salty smell of the waves give way to Jeju-do Island. 'This place is known as a windmill village selling wind, an area where dives of the female divers can be seen throughout the year. 구좌, Jeju-do Island, where there's Hongsan Iljulbong Peak, greets us amidst yellow waves.
7: 여기 나무가 세장찬게 멋있네요.
6: 진짜 마을을 지키는 그런 나무인 것 같아요.
7: 네.
6: 그러고 보니까 서울 같은 대도시에서 사는 사람들이 가까이서 자연을 많이 못 느끼는 거에 비해선
0: Doesn't the stone wall trail look affectionate?
8: 요 집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6: 이게 확실히 눈에 띄긴 하네요. 이 이쪽 면에서 보니
8: 여기가 다른 집들하고는 다르게 뭔가 벽돌 타일이죠. 벽돌 타일로 한쪽엔 회색, 한쪽에는 붉은색 이렇게 나눠져 있는 게 뭔가 기능적인 좀 차이가 있어 보여요.
6: 그 전통이고 제주도의 마을인데 되게 모던한 느낌을 주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2: 안녕하세요.
6: 뵙겠습니다.
8: 네, 이 집에 살고 계신 주인분들이시죠.
2: 네.
6: 반갑습니다.
2: 오늘 바람이 많이 불어가지고.
6: 글쎄요. 제주도 날씨를 아주 톡톡히 경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야, 들어오니까
9: 중경이.
0: Heng One House, with a simple yet modern feel, made by an architecture program director, grandson, and his wife. While the wind goes through, the northwest wind was blocked through a U-shaped design so that the sea can be viewed through the window.
10: 이 뒤에 보이는 이 집이 밖거리라고.
8: 네.
10: 네, 밖거리고 이 앞에 보이는 양거리.
8: 네.
10: 그리고 이제 맞은편이 창고.
8: 네.
10: 이쪽이 주방 이렇게 구성돼 있습니다.
6: 네.
0: Spaces were laid out for the Jeju-do Island native grandparents to live here comfortably. The small garden in the yard embraces Jeju nature so much that the house doesn't fall easily against the strong wind.
11: Jeju 고자왈처럼 조금 둔덕을 만들었는데요. 요즘에는 화산송이들이 사실 중국에서 들어오는 화산송이들이 굉장히 많은데 마지막 남은 진짜 제주도 화산송이를 구해서 네. 구해주셔서 깔았어요.
6: 네.
0: By keeping intact the exquisite scenery of Jeju, another Jeju-do island lies here.
4: 그 들어와서 보니까 이 중정에서 보이는 이제 각 면의 창문들이 이렇게 또 높낮이 차이가 어쩌면 일정하지 않은 게 더 좋아 보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큰 공간은 넓고 그다음에 뭐 드나드는 게 목적인 공간은 또 바닥까지 이렇게 유리가 내려가 있고 그리고 이제 보호를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면은 유리창이 작고
8: 네. 예,
4: 이러니까 들어왔을 때 되게 그냥 일반 주택처럼 지루하지가 않고 예, 되게 다양한 그런 표현이 보이는 것 같아요.
8: 네.
0: Heng One House was designed to overcome the shortcomings of volcanic landforms and to view Jeju Island's gift of nature. Would you like to know who lives here?
10: 그 뒤에 보이는 이 밖거리는 저희 일대인 할아버지가 살고 계시고요.
4: 할아버지가 일대?
10: 네. 이쪽 안거리는 저희, 그리고 저희 어머니, 아버지.
4: 부모님 일대.
10: 그리고 저희 아이들 4대까지.
4: 3대, 4대까지
10: 네, 살고.
4: 와, 4대가 다 이 집에서 머무시는 공간인가요?
10: 네, 맞아요.
4: 신나네요.
12: 안녕하세요.
4: 아,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13: 안녕하세요.
14: 안녕하세요.
4: 안녕하세요.
15: 안녕하세요. 저희 집 사람이고 오늘 따로 저희 어머니, 아버지입니다.
13: 네, 반갑습니다.
0: This is a house of four generations. Let's begin exploring the house.
8: 네.
4: 네. 네.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럼.
2: 안녕하세요. 저희 집을 소개해드릴게요. 여기는 4대가 모여 노는 거실이에요.
0: A living room filled with comfort.
2: 그리고 여기가 저희 가족들이 맛있게 밥을 먹는 부엌이에요.
0: A neat and clean kitchen.
2: 여기서는 중정 마당이 보여서 진짜 시원하고요.
0: A yard and garden fully embracing Jeju.
2: 이제 여기가 저희 부모님이 지내시는 1층 안방입니다.
0: A simple and nicely presented space for the parents.
2: 그리고 이쪽으로 가시면 우리 가족만의 공간이 나옵니다.
0: What lies at the end of the stairs to the second floor?
2: 여기가 바로 저희 네 가족이 지내는 저희만의 2층 안방입니다.
0: A cozy space for the building owning couple and their children.
2: 이제 바다가 보이는 욕실을 지나면 제가 제일 좋아하는 공간이 나와요.
0: The blue ocean of Jeju can be seen from here.
2: 그리고 여기가 저희 아이들이 항상 뛰노는 2층 거실이고요. 여기는 손님들을 위한 한식방입니다. 그리고 이 집의 하이라이트, 한라산이 보이는 2층 마당입니다.
0: The second floor terrace is the pride of Heng One House, from where Hallasan Mountain can be viewed on sunny days. Since this is a good site all around, we want to know why the constructor couple built the house.
2: 몇 년 전부터 집을 짓자 말자 가족들끼리 얘기가 오갔었는데
11: 사실 집 짓는 게 큰 돈이 드는 일이라 쉽게 마음을 못 먹고 있다가 할아버지 할머니께서 이제 돌아가시기 전까지는 따뜻하고 좋은 집에서 살다 가고 싶다 그 말씀을 하셔서 가족들이 갑자기 한마음 한뜻이 돼서 돈을 모았고 그래서 집을 짓기로 한 거는 아버님의 결단이 컸었고요.
10: 제일 중요한 게 돈이죠. 사실 이제 저도 부담이 됐었었고 과연 이게 우리 돈을 이제 같이 보태서 짓는 게 맞는 것인가라는 생각을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저희 아이들도 있고 저희도 있고 저희 어머니도 있고 저희 그 할머니 할아버지도 계시고 그러니까 총 4대가 같이 쓸 수 있는 좀 다양한 목적을 가진 집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0: The collective wish of the family to see the grandparents live a comfortable life was realized in Hangwon House.
11: 건축가분이 처음에 가족들에게 설문지를 나눠주셨어요. 그래서 거기 설문지를 모아서 봤을 때 가족들의 생각이 조금씩 다른 게 되게 신기했었어요. 그래서 아버님은 그 설문지에서도 본인의 부모님에 대한 사랑이 되게 많이 드러났었고 어머님은 또 반대로 손녀들한테 건강한 집이 나왔으면 좋겠다. 남편 같은 경우는 프라이버시랑 안전을 되게 많이 생각했었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주도의 아름다움 그런 거를 많이 생각했던 것 같아요.
0: That must be why the family's attentive care is imbued throughout the house.
11: 여기가 저희 집입니다.
4: 드디어 집 내부로 들어왔습니다.
8: 와.
0: The living room with the natural light of Jeju shining through the windows has a minimum array of furniture.
8: 여기서 이제 많이 모이실 때는 가족분들이 얼마큼까지도 많이 모이세요?
11: 저희 그 여기 밖거리 사시는 왕할아버지, 왕할머니랑 저희 이제 시부모님이신 아버님, 어머님 그리고 아버님, 어머님 형제 남매분들 하고 그 밑에 저희 뭐 사촌들 뭐 저희 아이들 해서 많이 모일 때는 한 열댓 명도 모이는 것 같아요. 네. 네.
4: 그 정도 인원수가 모이기에 아주 충분할 것 같은데 네. 또 그렇게 되면 여기가 꽉 차서 또 사람이 찬 그런 집의 맛이 있을 것 같고.
11: 네.
0: The living room where the extended family gathers was built with eco-friendly materials to benefit their health.
4: 마당을 내다보는 커다란 창이 있어서 그 소파에 앉아서 바깥에 구경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집안에서 일들이 일어나는데 여기 좀 특이했던 게 여기 턱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11: 이제 아이들이 여기 걸터 앉아서 좀 놀기를 저희도 바랬거든요. 그래서 네. 원래는 여기에 뭔가 디딤목 같은 걸 두어서 마당으로 바로 나가게 하면 어떨까 생각도 했었는데 그건 아직 실천을 못했고요.
4: 그 한옥이 가진 그런 특징이 바로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사실 팔을 이렇게 슬쩍 올려서 기댈 만한 그런 높이 차이 때문에 그런 데서 이제 이 집이 전통 가옥은 아닌데 그런 데서 이제 한옥의 어떤 느낌이 디자인으로 표현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들고 여기 지금 들어올 때 뒤에 보니까 이게 삼베인가요?
11: 네, 네. 삼베입니다.
4: 오, 삼베도 인테리어의 소재로 보통은 한지 붙이는데
11: 네. 네. 원래는 장식적인 창문, 나무 창문들이 되게 많았어서 그거를 조금 재활용해서 이 중문이랑 위에 있는 한식문을 만들고 싶었는데 그거를 이제 왕할아버지께서 걸리적거린다고 이제 철거해 놓은 거를 없애버리셔가지고 어쩔 수 없이 서울에서 한식문 하시는 장인분께서 오셔서 해주셨는데 사실은 저희도 한지만 생각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날 사실은 자재를 좀 부족하게 가져오셔서 응용해서 그냥 1층은 삼베고 2층은 한지문이 됐어요.
8: 근데 그런 이제 집 자체는 모던하지만 이런 한식의 요소가 조금 있어서 집이 조금 더 따뜻하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네.
0: True to the characteristics of Jeju-do Island, the exterior is strong yet simple. And the interior design was done after much thought was given to the grafting of tradition and modernity.
4: 사실은 가구도 되게 종류가 여러 가지인 가구가 배치가 돼 있어서 어떤 거는 이제 여기서 이제 집주인의 취향이 좀 나오는 것 같은데
11: 처음에 건축을 시작할 때는 모든 자재를 정말 소중히 골랐거든요. 좋은 자재로. 근데 이제 후반으로 갈수록 예산이 모자라고 네. 그래서 좀 가성비 좋은 것들로 많이 네. 골라서 넣었어요.
8: 네. 네. 그런 거 이렇게 가구를 맨 마지막에 이제 선택해서 넣을 때도 혹시 이 집을 설계해 주신 건축가분하고도 이렇게 뭔가 의견을 교환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11: 네, 제가 헷갈릴 때마다 되게 많이 여쭤봤었고 나중에는 정말 예산이 부족해서 이케아를 정말 많이 갔는데 저희가 집을 이렇게 멋지게 조금 한식적인 요소를 활용해서 지었는데 이케아를 놔도 되나요? 이렇게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한옥과 이케아 굉장히 잘 어울립니다. 이러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네, 용기 내서 사서 많이 넣고 그랬어요. 네.
0: The basic frame was built with high-end material that could withstand the sea wind. Interior items were chosen from reasonable options to reduce the cost of construction. Since nothing from the foundation stones to the door handles could be neglected during construction, much thought and care were needed.
11: 저희는 특히 이제 시공에 들어갔을 때 코로나 이제 국면에 접어들었었어요. 그때부터 무섭게 자재값이 오르더라고요. 예상치 못하게 추가로 돈이 드는 일이 이제 늘어나니까 슬슬 이제 제 편을 들어주던 남편도 슬슬 저한테 압박을 넣기 시작하고 이제는 좀 타협을 하는 게 어떠냐.
0: However, the biggest reason for Ms. Tahi to compromise with reality was her grandmother-in-law and grandfather-in-law.
1: 다가요.
0: She wanted to fulfill the dream of her grandmother-in-law, which was a warm single room to lie in and warm water.
1: 옛날엔 책이 지름 호야. 등불 싸는 것과 호야. 네 호야 알아지느냐? 모르지. 몰라, 몰라. 우린 호야에 불 싸거네. 밥해 먹어나 세게. 나무해장 떼고.
0: Next to the main building with the grandchildren, the elderly couple's warm separate house reflects the mood of many years of simplicity and frugality. How does it feel to fulfill your lifelong dream of living in a new house?
1: 전기장판 들어와 뜨뜻하게 눕고 이제 전기 싸그네 이제 바티강 와도 그냥 뜨뜻한 물에 목욕하고 다 좋아.
0: Since he had handled soil every day, Jeju rain or shine, a warehouse for farm tools and a tractor was mandatory.
9: 농촌에서는 창고는 필수입니다. 필수. 창고가 없고서는 농촌 생활이 안 돼 지금. 잘 자란 집기를 집기라든지 장부들을 놓을 보관할 자리가 없으면은 농사 못 지어요.
12: 근데 크게 지으셨네요.
9: 네, 경기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부피가 넓어야 경운기도 들어오고 공간은 또 다른 잡 물건들도 이렇게 갖다 쟁이고 이래서 조금 넓어야 돼요.
0: Although he will be 90 years old soon, he still goes out to the field in search of work. Although it is a barren island with many works and fierce wind, Jeju-do Island is the first place where flowers bloom and spring arrives. Many years were spent in the arms of Jeju.
1: 해녀질하고 이파하고 마늘 심고 유채 갈고 할머니 노는 날 하늘도 없어.
0: Jeju was called the Island of Female Divers. Ms. Moon Song-in, the grandmother-in-law, was the oldest female diver in Kujaup up until not too long ago.
1: 나 12살에 물길 배워. 생년 88 거장이세요. 견이 태미야.
16: 70년을 넘게 하셨네.
1: 아, 경해 쪽에 몰래 빠냄새의 모래바다 희한한 거 모래. 그딘 가면 해섬도 많고 문어도 많고 이 소란 돌에 붙고.
0: The past 80 years were spent diving in the rough sea, and the hardship left her weary.
1: 그 서방형 싸울 시간도 없어. 일 허전하니까 바빠가지고. 이 집이 막 가난했어. 근데 나가완 좀 이루었지. 갓두 장애강 썰 바다다 밥 해먹고 뭐 그렇게 어렵게 산 집이라.
0: The past years were endured by waging battles against the Jeju Sea.
16: 할머니도 도망가지
1: 도망가고 싶어도 그 아기들 아까워서 못 갔대냐나. 아기가 칠남인데 우리 아들들 막 멋지다.
0: Ms. Moon Song-in was happy thanks to her love for her seven children and the sea. Since she held her breath 10,000s of times and dived for as long as the sea allowed, she could protect her family to this day. While she can't go diving any longer, the well-thumbed tools she used for many years retain the memories of that time. Look here, my friend. You may hang up your diving uniform and spend the rest of your life in this warm house.

김밥 한 줄을 싸기 위해서는 정말 정성과 노력과 시간이 필요합니다. 시금치, 단무지, 당근, 우엉, 햄, 맛살 뭐 이런 게 다 들어가는데 그 하나하나 생으로 넣는 게 아니에요.

0: 바쁠 때 패스트푸드를 먹을 것이냐 김밥을 먹을 것이냐의 선에 딱 쓴다면 김밥을 택할 수밖에 없죠.
1: 빨리 한 끼 때울 수 있고 그래서 김밥은 항상 옆에 있었던 것 같아요.
0: 흘리지 않고.
1: 김밥 종류도 너무 많잖아요. 뭐 참치김밥, 소고기김밥, 뭐 멸치김밥.
0: 먹는 사람 입장에서 잘 모르는데 만드는 과정들을 지켜보니까 아우 손이 정말 많이 가죠.
1: 네.
0: 그래서 잘 팔리는 것 같아요. 만들기는 싫고 먹는 건 맛있으니까 김밥 가게들도 많고.
1: 저는 그 김밥의 매력에 푹 빠져서 현재 김밥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0: 참기름의 향, 싹 이렇게 입을 감싸는 참기름의 향과 밥의 꾸덕꾸덕함이 믹스가 되면서 아주 그냥 아주 그냥 침이 나오는 거예요. 코다리가 먹고 싶은데 그냥. 아 근데 제가 듣기로 지금 미국 쪽에서 김밥이 난리가 났다고 들었어요.
1: 아 진짜?
0: 난리가 났어. 그들이 이렇게 굉장히 건강식으로 느껴진대요. 이 바다에서 나온 김과 그 안에 야채들 그리고 밥. 그리고 딱 패키지가 그들은 점심때 이렇게 나와서 뭐 공원에서도 밥도 많이 먹고 그러기에는 이게 너무 제대로 된 한 끼니까 김밥은 제대로 된 한 끼. 네, 패스트푸드 아닙니다. 그 안에 들어가 있는 하나하나의 재료들이 정성을 싹 밥으로 말아서 기구로 싹 바르면 진짜 든든한 한 끼. 저는 이남 이녀 중에 막내로 자랐는데요. 그 초등학교 때 그 소풍의 안겹치기를 우리 형과 막 이렇게 안겹쳐야 네 번을 먹을 수가 있거든요. 김밥을. 엄마는 힘들겠지만 아침마다 싸셔야 되니까. 근데 네 명이 자라다 보니까 그 끝에 꼬다리. 꼬다리 전쟁이었어요. 꼬다리에 아, 재료가 더 많이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김밥 먹으면 전 꼬다리부터 먹어요.
1: 저는 개인적으로 써는 김밥보다 한 줄 그냥 통으로 뜯어먹는 게 제일 맛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말아서 그냥 바로.
2: 아.
1: 그래도 좀 잘못 씹으면 또 아삭이 쭉 뽑혀요. 김밥에 가장 잘 어울리는 건 뭐니 뭐니 해도 떡볶이, 다음 오뎅 국물, 그 중에 최고 뭐예요?
0: 뭐? 모두가 생각하는 라면.
1: 라면이죠.
0: 간 다 돼 있는 거 아는데도 또 거기서 한 젓가락을 먹어야 돼, 이게. 거기서 한 젓가락 딱 먹어봐요. 이건지 다 알아, 이제. 이미 우린 요리사기 때문에 다 아는데도 한 젓가락을 먹고. 라면을 탁 먹으면 촉촉 하면서 국물하고 해가지고 입에서 이게 말아서 들어간 건지 따로 먹었는지 모르게 싹 갑자기.
1: 김밥은 옹알스다.
0: 모든이가 사랑한다.
1: 아, 모두가 다 즐길 수 있다.
0: 맞아. 네. 옹알스는 김밥이고 김밥은 옹알스. 김밥집 하네.
2: 김 먹었어.

0: to set the facts straight. Get Korea right.
1: Hello, 저는 인도네시아에서 온 방과 회원 무티아라 하이라니입니다. 반갑습니다. 인도네시아에 왔을 때 한국 드라마를 즐겨 봤어요. 그러다가 한국에 와서 대학을 다니게 됐어요. 한국 사극 드라마도 즐겨 봤어요. 왕과 왕비가 살고 그리고 신하들이 그 회의를 하고 그리고 궁녀들이 일하는 그런 궁궐에 관심이 생겼어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궁은 경복궁입니다. 그런데 AI한테 경복궁 그림을 보여달라고 했더니 그 엉뚱한 그림을 보였다는 제보가 있었어요. 예를 들면 궁 앞에 강이 있고 나룻배가 있다든지 산 꼭대기에 있다든지 이런 오해들. 제가 직접 경복궁을 소개해드릴게요. 같이 갈까요?

경복궁은 대한민국 역사와 문화의 중심지로 여겨져요. 조선시대 왕실의 그 위엄과 격식을 제대로 알 수 있는 곳이거든요. 또 경복궁은 외국인 관광객이 많이 방문하는 그 서울의 랜드마크 중 하나입니다. 제가 경복궁을 사랑하는 이유 이제 아시겠죠?

0: Korea Right.
1: 다음 중 한국의 전통 의상은 무엇일까요? 그렇다면 한국의 전통 의상 이름은 무엇일까요?
2: 정답은 한복입니다. 안녕하세요. 방크 청년연구원 이정우입니다. 한국 드라마와 한국 영화가 한류 팬들에게 사랑받으면서 한국 전통 의상인 한복도 주목받고 있는데요. 한국 문화 콘텐츠가 지구촌 곳곳에서 인기를 누리면서 한국과 관련된 잘못된 정보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3: 그중에는 한복에 관한 오류 정보도 있더라고요.

0: The moment we wear it, our spirits lift. It helps us grow strong in body and in mind. As we wear it, we learn patience and respect. The belt system motivates students to strive harder and continue growing. This uniform shapes movement into grace and turns performance into something thrilling. Now, embraced around the world, Taekwondo shares our culture, philosophy, and values with pride and spirit. Though it may seem simple, this uniform holds your passion and your journey. It belongs to Taekwondo. Wear the extraordinary. Be with Taekwondo.
1: Paddle를 만지는 남자. 보려는 몸짓, 보는 몸짓. 그런 게 아직 내 몸에 남아 있어요. 나는 응시라는 걸 몰라요. 또 누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무도 없나요? 나는 서 있어요. 그리고 어디선가 문이 떠오르고 있어요. 내가 보이나요? 창문은 멀리 있어요. 창문은 멀리 있는 것이니까요. 창문은 내 방에 있으면서 멀리 있는 것이니까요. 나도 멀리 있나요? 나는 무엇으로부터 멀리 있나요? 지나고 나서야 알아요. 그 또한 지나고 나서야 느껴요. 보고 싶은 마음은 그대로 있어요. 나는 보인다는 게 뭔지 알아요. 나는 잘 보인다는 게 뭔지 몰라요. 저것 좀 봐. 소리가 들려오면 나도 모르게 보는 시늉을 해요. 나는 보았던 적이 있으니까요. 내가 보고 있다고 착각하기도 해요. 문 열리는 소리가 들리면 나는 고개를 들어 문 쪽을 바라봐요. 누군가 문을 열고 들어서는 걸 내가 보고 있다고 생각해요. 아, 파도가 떠오르네요. 파도가 떠올라요. 나는 바다를 찾아가는 길이에요. 나는 바다를 보려 바다를 찾아가는 건 아니에요. 바다는 볼 수 없어요. 우리는 바다를 볼 수 없어요. 우리가 보았던 것은 바다가 아니라 파도예요. 파도는 부서지고 끓고 부풀어 오르고 밀려오고 밀려가고 솟구치고 가라앉고 물방울을 튕기고 파도는 하얀색이에요. 나는 하얀색을 알아요. 딸주, 노초, 파남부에는 하얀색이 없어요. 하얀색은 솜털, 공책, 토끼. 나는 하얀색을 산책시켜주고 싶었어요. 내 왼쪽 눈동자가 아직 확대경 너머의 글자를 볼 수 있을 때였어요. 대학교 입시에 떨어지고 종일 혼자 집에서 지냈어요. 집 밖을 나서는 게 가장 두렵던 시기였지만 불쑥 멀리 가고 싶은 충동을 느끼곤 했어요. 그런 날이면 집 근처 지하철역으로가 3호선을 타고 종착역까지 갔다 되돌아왔어요. 어느 월요일이었어요. 특별한 날도 아닌데 대학생이던 형이 내게 하얀색 토끼를 선물했어요. 나는 하얀색에게 연두색 상추를 줬어요. 나는 하얀색이 연두색을 먹는 소리를 들었어요. 색종이를 만지작거릴 때 나는 소리하고 비슷했어요. 하얀색은 연두색을 먹고 다시 하얀색이 됐어요. 나는 하얀색을 만지지 못했어요. 하얀색은 살아있었어요. 나는 살아있는 걸 만지는 게 겁났어요. 나는 다른 하얀색은 만졌어요. 밤에 불을 끄고 침대에 누워 잠들길 기다리는데 하얀색이 깡충깡충 뛰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화요일에도 나는 하얀색에게 연두색을 줬어요. 하얀색은 연두색을 먹고 또다시 하얀색이 됐어요. 나는 하얀색을 산책시켜주고 싶었어요. 수요일에도 나는 하얀색에게 연두색을 줬어요. 수요일의 연두색은 월요일의 연두색보다 연두색이었어요. 화요일의 연두색보다도 연두색이었어요. 나는 토요일에 하얀색을 산책시켜주려고 했어요. 목요일에도 나는 하얀색에게 연두색을 줬어요. 하얀색이 연두색을 먹는 소리가 잠깐 들려오다 말았어요. 먹다만 연두색이 하얀색 앞에 놓여 있었어요. 연두색은 시들어 갈색이 돼갔어요. 밤이 되고 불을 끄고 침대에 누운 내가 잠들도록 하얀색이 뛰는 소리가 들려오지 않았어요. 금요일에도 나는 하얀색에게 연두색을 줬어요. 토요일 아침이었어요. 금요일에 연두색이 갈색이 돼 하얀색 앞에 놓여 있었어요. 갈색 옆에 연두색을 놓아두려는 내게 아버지가 말했어요. 하얀색이 죽었구나. 나는 그제 하얀색을 만졌어요. 나는 아버지와 함께 집 근처 양재천 뚝 옆에 구덩이를 파고 하얀색을 묻어줬어요. 꽃삽이 들린 내 손에 갈색 흙이 묻어 있었어요. 빨준 5초 파남부에는 왜 하얀색이 없을까요? 그 집에는 하얀색이 있어요. 그 집 하얀색은 새장 속에 있고 다리가 하나예요. 나는 하얀색을 잊어가고 있어요. 내가 하얀색을 잊어도 하얀색은 있어요. 내가 하얀색을 잊어도 하얀색은 죽어요.

되게 관심이 있는 사람이에요. 사실은 집단보다는 위안부였던 노파가 제게 어느 날 들어왔고, 그리고 그분에 대한 소설을 쓰게 됐어요. 그러면서 역사 의식이 있어서라기보다는 그 위안부 출신이었던 그런데 살아 돌아온, 그리고 이제 하루하루 힘겹게 살아내서 그 노인이 된, 노파가 된 그 한 분에 대해서 네, 저는 썼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특별히 제가 역사 의식이 있어서 한 명을 쓰게 됐다, 이렇게 말씀드리게 되진 않는 것 같아요. 네. 위안부 할머니 두 분이 사시는 공간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분들이 살아가시는데 이제 도움을 드리는 이제 활동가 분들이 계시는 그런 주거 공간이 있었는데, 전혀 친분이 없었는데, 제가 한 명을 펴내고 얼마 이제 기간이 지나서 저에게 연락을 주셨어요. 위안부에 대한 소설을 써줘서 감사하다고. 그래서 할머니들과 저녁 식사 자리에 초대하고 싶다고. 활동가분들, 그러니까 위안부 할머니들께서 이제 증언하시는데, 그리고 생활하시는데 도움을 주고 계시는 활동가분들, 그리고 이제 연구에, 그 위안부에 대한 연구를 계속 꾸준히 해오시고 있는 분들로부터 감사하다, 고맙다, 이런 말씀을 많이 들었는데, 위안부 할머니들에게 저희보다 더 일찍 관심을 가졌고, 또 그분들의 증언을 어쨌든 기록을 해두셔서 제가 소설을 쓸 수 있었으니까, 그분들께 도리어 제가 감사하다.

그 피해 사실 그리고 그 트라우마가 과장되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저에게는 있었거든요. 또 다른 또 피해를 그분들께 드릴 수가 있잖아요. 그분들이 이제 어렵게 회복한 그 인간으로서의 존엄성, 인권에 다시 또 상처를 주는 트라우마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소설을 쓸 경우에 그럴 우려가 있어서 그리고 또 그것이 이제 그분들이 경험했던 위안소에서 위안부로 동원되어서 위안소에서 경험했던 그 끔찍한 그 사실들이 이제 사실이 아니라 이제 거짓이라고 독자분들이 또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소설이기 때문에 실제로 했던 경험들이고 또 그 고통, 트라우마를 안고 살아가고 계신다는 걸 알려드릴 수 있는 방법이 증언들을 적극적으로 소설 안으로 가지고 오는 것. 네. 시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 질문이 좀 어려웠는데요. 다 가깝게 느껴져요. 남성도 어떤 경우에는 남성이 화자일 때 더 여성이 화자일 때보다 몰입이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파도를 만지는 남자의 그 화자도 남성이죠. 남성인데. 그런데 또 그 안에 제가 들어가 있거든요. 네, 다 조금씩 다 저를 닮아 있는데 근데 더 많이 닮아 있는 어떤 한 인물을 뽑으라면 그건 또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또 딱 저다 이 인물은 또 그런 인물은 또 없는 것 같아요. 네. 소설이 세계의 평화를 가져오는데 그냥 독자의 입장으로 제가 돌아가서 제가 읽고 싶은 소설 그래서 읽게 되는 소설 그리고 또 좋아서 반복해서 읽게 되는 소설 저의 무지를 일깨워주거든요. 근데 그 무지라함은 남의 처지를 생각하지 못하는 것, 저를 좀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제가 모르고 저지르는 폭력. 그러면서 제가 좀 더 나은 사람으로, 나은 사람이 제가 더 돼야 되겠다. 아, 내가 무지했구나. 저에게 어떤 깨달음을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순간 제가 좀 더 세계의 평화 아니면 가정의 평화 또 친구들과 지낼 때 또 좀 더 평화롭게 지내기 위한 어떤 노력을 의식 중에 무의식 중에 하게 되겠죠. 예, 그런 식으로 평화를 가져다 주지 않을까요? 네. 쓰고 싶은 이야기가 올 때 쓰는데 흥미로운 이야기여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흥미를 느껴서 제가 쓰고 싶어서 쓴 이야기를 어떤 독자분이 읽고 공감해주고 그런 일은 사실 굉장히 귀한 고마운 일인데 언어가 다른 더 보편적인 어떤 공감을 어쨌든 그 소설이 불러일으킨다는 거니까 작가로서 감사한 일이고 기쁜 일이죠. 네.
제가 좋아하는 소설들, 한국 소설들,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한국 작가 분들, 해외 독자분들이 좋아해 주시고 즐겨 읽어 주시고 그러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그냥 가능성에 대한 질문을 하는 시기는 지나지 않았나. 네, 이미 많은 사랑을, 많은 작가분들이 받고 계시고 또 읽히고 있고, 네, 그래서

0: 연세미연은 2차 바위 포인트에서 강정 해군기지 사이에 있습니다. 아, 돌산으로 된 수중야의 상층부는 수심 15에서 한 20m 정도로 부채산호와 연산호 등 여러 종류의 산호들이 어우러져 장관을 이룹니다. 바다 한가운데 있는 돌산들 대부분이 그렇듯 물고기들이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곳이기도 합니다. 무엇보다도 이곳에서는 바다 거북이 종종 나타나는 곳이기도 합니다.
1: Thanks to the life that took roots here on this mountain, a healthy ecosystem is formed. Soft corals, bursting into bloom, cover every surface atop and alongside the rocks. The valleys surrounded by corals offer a magnificent sight. Predators are out to hunt fish, enjoying the abundance the day offers. To the prey, the ocean is a world of constant tension. While filming a lionfish, a sudden alarm rings out.

오늘 행사가 어느 때보다 더욱더 깊은 이유는 이 자리에서 공개하는 세 건의 환수문화유산이 국가유산 체계로 전환한 이후 첫 환수의 성과이자 모두 우리나라의 자주 독립과 관련 있는 유산이기 때문입니다.

임시정부가 국제연맹을 통해서 우리 독립을 호소하고 주권을 주창할 때 그 실정 그 자료로서 산 자료로서 우리가 소개하기 위해서 급하게 19년 7월부터 9월까지 두 달 동안에 이 자료집을 만들었어요. 얼마나 그분들의 정성 노력이 노고가 대단한지 아마 짐작이 되실 겁니다.

조현모 가옥은 묘를 지키기 위해서 지금 건물이에요. 제사도 지내고 건물을 세우고 일종의 이제 낙성식을 할 때 참여하신 분들이 축사를 써준 겁니다. 그걸 친필로 써서 나무 현판에 걸었던 건데.

0: 젓가락 세 개가 찍혀 있는 거거든요. 세 젓가락 세 개가 찍혀져 있는 거예요. 이런 거는 물대세 발자국이라고 보통 우리가 해석을 하거든요. 네. 옆에서
1: 특별히 이곳은 거제의 청곡리에 위치한 새와 공룡의 발자국 산지입니다. 오늘 많은 학자들 여러 나라에서 오셨는데 약 10여 개국 32명이 참석하시고 계시는데 우리나라의 소중한 자연유산인 중생대 백악기의 다양한 새와 공룡의 발자국을 현재 관찰하고 있습니다.
2: 지금 보시는 이곳은요, 새 발자국하고 인용 발자국, 그리고 공룡 발자국까지 한 장소에서 나오는 곳입니다. 특별히 이 가까운 지역 내에서 이렇게 밀집도가 높게 보이는 것 중에 드문 경우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0: 여기서부터 이렇게 얘가 걸어간 거예요. 이게 왼발, 오른발, 아마 이게 왼발.
3: Left foot track.
0: 네. 이게 맛있다.
3: 네, 어서.

0: 이 삼랑리의 가장 중요한 거는 조강유 공룡이 대규모로 이동했던 흔적을 볼 수 있는 유일한 곳입니다. 그다음에 이 공룡 발자국들이 같은 방향으로 나란히 함께 여러 마리가 동시에 걸어간 그런 모습을 아주 생생하게 볼 수가 있어요.
1: 여러 나라의 여러 지질학자들이 어떻게 하면 이 지질 유산을 함께 연구하고 보존할 수 있을지를 고민하는 시간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의미 있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동안 생각하지 못했던 좋은 보존 방안에 대해서 고민할 수 있었던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동가월지 동편의 가장 이제 모서리 부분부터 이제 조사를 시작을 했는데 발을 딛는 판석이라고 하죠. 이제 그 판석이 확인되고 나서 그 아래로 이제 하부로 조사를 계속 진행을 했을 때 이제 변기형 모양의 석조물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특히 이제 그 변기형 석조물 같은 경우에는 그 중앙부보다 약간 이제 위쪽으로 해서 구멍이 뚫려 있는 것이 확인이 되어서 아마도 이제 화장실과 측간과 관련이 있는 이제 시설이 아닐까 그렇게 이제 생각을 했었고. 사실 수세식 측간이라고는 하지만 이제 물이 자동적으로 공급되는 현대 화장실과는 조금 다르고요. 역시 이제 사람 손으로 이렇게 그 물을 배출했을 것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로 이제 오물이 모이는 것이 아닌 급경사의 배수로를 통해서 빠르게 내려가는 방식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획기적인 그런 시설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동궁가 월지라는 곳에서 이제 발굴이 되었기 때문에 아마 태자랑 가장 연결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듭니다. 한 사람만 사용하게 되어 있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 은밀하게 왕족이나 태자나 뭐 이렇게 높으신 분들이 이제 사용을 한 것이죠.

전형적인 신라 고분임이 확실합니다. 가장 규모가 크고 대규모로 분포하고 있어서 전북 지역을 대표하는 신라 무덤이 되겠습니다.

주송리 고분군 내에서는 약 한 15기의 고분이 분포하는 것으로 지표사를 통해 확인이 됐습니다. 2023년 시골조사에서 그중에 10기 정도가 실제 고분임이 확인이 됐고요. 그동안 전북 지역에서 조사된 고분 중에서 가장 규모가 크고 대규모로 분포하고 있어서 전북 지역을 대표하는 신라 무덤이 되겠습니다. 장수라는 곳은 신라가 백제로 진출하기 위해서 반드시 지나가야 하는 그 주요 길목 중에 하나여서 신라가 이쪽 지역을 확보하기 위해서 신라인들을 일부 보낸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고요.

김녕산성을 발굴조사하면서 적지 않은 양의 그 신라 토기들이 확인이 됐습니다. 이러한 토기 모습들이 춘송이에 출토된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 김녕산성과 춘송이가 세트로 연계가 돼서 아마 운영이 됐다 이렇게 좀 추정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악기가 바로 그 장수 춘송리에서 출토된 훈이 되겠습니다. 다른 유물들은 시신이 묻힌 머리맡에 대부분 다른 토기들이 부정이 됐는데 이 토기만 그 시신의 발쪽에 묻혀 있습니다. 시신을 매장하고 의뢰 과정에서 아마 장송곡이랄지 이런 것들을 부르면서 활용한 그런 유물이지 않나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내부에서 출토된 허리띠 장식, 그다음에 여러 종류의 격이 높은 토기들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했을 때 적어도 김녕산성의 운영과 관련된 인물이지 않나, 그래서 상당히 격이 높았던 인물이 묻혔던 것이 아닌가 그렇게 조심스럽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0: 이쪽 마을 사람들은 이쪽 나무 밑에서 놀고 저쪽 마을 밑에 사람들은 저쪽 마을에 놀고
1: 내 애들은 뭐 나무 위에 올라가고 뭐 이런 식으로 했다 이큰.

0: 이 용계리 은행나무는 천연기념물 노거수 중에서 가장 비싼 나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나무예요. 이번 2024년에 그 94년 상식 사업을 마무리했던 준공 30주년을 기념을 해서 용계리 마을 주민분들과 그리고 국민들에게 우리나라에서 자연유산을 살려내기 위해서 90년대에 이런 노력을 했다라는 거를 기념하기 위해서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1: 토창장 안동시 장병기.
2: 상식할 때 저희들이 뿌리를 자를 때 참 보니까 어마어마한 뿌리가 잘라지고 하니까 마음이 아팠죠. 그런데 이 나무들이 그때 잘라가지고 집에 와가지고 흙을 돋다가지고 이렇게 살아가지고 30년 지나가지고 싱싱하게 잘 자라는 거 보니까 마음이 뿌듯하죠.

큰 대형목을 이식을 하면은 뿌리가 거의 없지 않습니까? 70% 정도 없어진 상태니까 새로운 색은 뿌리를 빨리 발달을 시켜야만이 수간 자체의 수형을 유지할 수가 있거든요. 그 뿌리가 정상적으로 발달될 수 있게끔 뿌리 발달 유도를 해놨는데 그게 상당히 성공적이었죠.

대류상과 사람 간에 주고받는 사랑이야말로 우리가 후대에 물려줘야 될 소중한 자산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도 국가유산청은 아름다운 자연유산이 후대에 온전히 계승될 수 있도록 더욱더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사람의 뼈에는 살았던 기간 동안 다양한 정보들이 추측돼 있습니다. 과학기술의 발달로 어떤 정보를 획득할 수 있는지를 이번 전시를 통해서 보여주고자 했습니다. 저희가 일부에서 전시하고 있는 것은 일산 쌍릉에서 발견된 인과람입니다. 일산 쌍릉은 1917년 일제강점기 때 1차 발굴이 되었습니다. 일제강점기 때는 그 인골에 대한 중요성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망자에 대한 애우처 안에서 이렇게 목재 유골함을 만들고 모아놨던 것이 지금은 그 이상 쌍릉의 무덤 주인을 판명할 수 있는 하나의 결정적인 근거가 되었습니다.

0: 사망 시기가 7세기 전반 그리고 60대 남성으로 수정이 되었습니다. 그 근거를 통해서 이상 쌍릉 대왕릉의 주인이 백제무왕이었을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2부에서는 그 2021년 은평리 고분에서 발견된 그 두 인골 두 구에 대한 연구 성과를 중점적으로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1: 네, 은평리 고분의 매장 시설은 백제 사비기의 아주 특징적인 단면이 육각형의 판석을 이용해서 만든 석실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누적과일과 여성의 경우에는 6세기 말에 남성의 경우에는 7세기 초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이 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이제 같이 매장돼 있기 때문에 추가당을 해왔기 때문에 부부였을 가능성을 추정이 하였으나 이제 그 뼈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아마 모자 관계 엄마와 아들이었을 거라는 해석을 우리는 내릴 수 있었습니다.

지금 부여문화유산연구소에서는 1500년 전에 백제 사람들의 모습이 어땠는지, 얼굴이 어땠는지, 그리고 신체 크기는 어땠는지, 그리고 무엇을 먹었는지, 생전에 어떤 질병을 갖고 있었는지 등을 3차원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디지털로 변환을 해서 자료를 축적을 해가고 있습니다. 좀 더 종합적으로 범위를 넓혀서 연구를 할 수 있다, 그런 부분들을 하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0: time to set the facts straight. Get Korea right.
1: Everyone, 지금 보고 계신 이 모습 뭔지 아시나요? 바로 택견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방크 연구원 구승현입니다. 네, 여러분, 지금부터 제가 한국의 전통 무예인 택견에 대해 소개해 드릴게요.
2: 불세기 섣거라. 섣다.
1: 택견은 유연하고 율동적인 동작인 품밟기라는 우리 고유의 독창적 보법을 중심으로 상대를 발로 차거나 넘기는 기술을 사용하는 무예예요. 그런데 택견을 보고는 전통춤이다, 기술연이다, 도검을 들고 한다, 이크에크 소리는 익살스러운 추임새다 라고 잘못 알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택견에 대한 오류 정보 바로 잡아볼까요?
2: 섣거라! 헤! 섣다! 헤!
1: 택견은 부드러운 동작으로 순간적으로 상대방을 압도하는 한국의 전통 무예이자 민속 경기예요. 도검 같은 도구는 쓰지 않는 맨손 무예입니다.

0: 잠깐 뭔가 하나 빠졌는데요.
1: 네? 뭘요?
0: 택견은 중요 무형 문화재거든요. 1983년에 국가가 중요 무형 문화재로 지정했습니다. 그리고 2011년에는 무예로서는 최초로 유네스코가 인류 무형 문화유산에 등재했죠.
1: 유네스코 인류 무형 문화유산으로 등재가 되었다고요? 그리고 세계 최초로요?
0: 예, 세계가 인정한 거죠.
1: 맞네요. 우리 고유의 전통 무예이자 세계가 인정한 문화재인 택견. 앞으로 많은 사랑과 관심 부탁드려요. 한국 바로 알리기에

0: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희는
1: 온앤오프의 이션
0: 와이엇입니다. 와우. 와, 이제 저희가 또 이제 벚꽃이 엄청 많이 폈잖아요.
1: 그러니까요.
0: 여기가 또 이제 봄이에요, 봄. 이제 뭐 저희도 그래서 피크닉 이렇게 또 준비해 왔잖아요.
1: 재영아.
0: 네.
1: 지금 설렐 때가 아니야.
0: 왜?
1: 네 얼굴에 잔뜩 묻어 있다고 지금.
0: 혹시 그 멘트 아니지? 그 멘트 하려는 거 아니지?
1: 잘생김 아니고.
0: 잘생김 아니지?
1: 정말 미세먼지가 잔뜩 묻어 있어요.
0: 예?
1: 지금 봄철이기 때문에 지금 설레는 것도 좋지만 황사와 미세먼지, 꽃가루 이런 걸 대비해야 됩니다. 저희가 지금 뷰티 프로그램이잖아요.
0: 맞아요. 저희 뷰티 프로그램이에요.
1: 이 한가하게 지금 너가 싼 거야?
0: 내가 싸웠어, 이거.
1: 좋긴 한데. 좋긴 한데.
0: 좋긴 한데.
1: 저희는 뷰티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0: 그렇죠.
1: 또 이제 대비를 해야 돼요.
0: 뭘 대비해야 되죠?
1: 황사, 미세먼지, 꽃가루.
0: 네.
1: 이 피부에 잔뜩 묻습니다.
0: 아, 그렇죠.
1: 오늘의 주제는 뭡니까? 벚꽃이죠.
0: 벚꽃.
1: 뭐예요, 그러면? 봄이 왔네요. 그것도 맞긴 한데요. 바로 꽃보다 클렌징입니다.
0: 꽃보다 클렌징?
1: 네.

0: 말했듯이 네. 여러 가지 이제 피부에 좀 이제 빌런들이 많아요. 그래서 꼭 클렌징에 신경 써야 돼서
1: 그렇습니다.
0: 이 계절에 맞춰서 저희가 이번 주제는 네. 클렌징입니다. 이제 해외분들에게 네. 저희의 K뷰티를 또 네. 전파하기 위해서 이렇게 또 저희가 열심히 할 테니까
1: 예.
0: 한번 인사 한번 하시죠.
1: Hi foreign friends.
0: 안녕하세요. 고니치와. 따자오. 그라시아.
1: 그라시아. 안드라스 부이제.
0: 네.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 네. 저희가 열심히 노력해서 K뷰티 전파하도록 하겠습니다.
1: 네.
0: 이제 진짜 가볼까요?
1: 가죠.
0: 먹으러.
1: 배고파.
0: 좋습니다.

0: Oh, do you have time to interview?
1: Yes.
2: Oh, sure.
3: Oh, really? Oh,
0: okay. Yeah. Let's go.
1: The topic is flower cleansing, you know?
0: It's a cleansing form. When you like wash your face, you
2: use a cleanser. To be honest, I don't use a cleanser. Yeah, it's kind of shocking, but I just only use something to moisturize my skin and
0: moisturize.
2: And, like, yeah.
0: Oh, really?
2: Top, yeah. Oh. I don't use anything else.
1: Cleansing
0: Bye bye.
4: 노 클렌징 하시네요.
3: 어, 저 처음 봤어요.
4: 이거 이럴 수도 있잖아요. 이게 시동 걸었으니까.
0: 네, 맞습니다.
4: 제가 스타트 됐으니까, 렛츠 고.
0: 예. 외국 분들 만나니까 또 이제 긴장이 풀리네요.
4: 어. 저기 딱 오신다. 인터뷰
0: 지금. 잠시만요.
4: Excuse me.
0: Oh, excuse me.
1: Yes.
0: Do you have time to interview?
1: Ask young ladies.
0: Young lady, is it okay?
1: Yeah, my daughter.
0: Ah, is your daughter? Oh, okay. Okay, where are you from?
2: Singapore.
0: Singapore. Oh my god. Why did you come to Yeonhido?
1: Cherry Blossom.
0: For watching the Cherry Blossom? Mm,
1: yeah.
0: Oh, really? You know, we already see it. It's really beautiful.
2: Really?
0: Yeah. Have you guys ever used the K cleansing form? The Korean cleansing form?
1: Mm. Oh, really?
0: Oh.
5: I use Korean brand.
0: Oh, really? Korean brand. What brand?
4: Green tomato.
0: Green tomato.
1: I know that.
0: Oh, really?
5: It's either you just use it as a cleanser or you leave it on for 2 minutes then wash off.
0: Only 2 minutes. Is it really good?
5: Yeah, I like. It's not too dry.
0: Too dry. Mm. Oh, okay. What about you? Have you ever used a crayon?
5: Am I? You use Rowlet.
0: Rowlet? Mm-hmm. Oh, 이거 사용하신답니다.
4: Oh, I know that.
0: Why you use this?
5: My mom introduced me.
2: Oh.
5: It feels very gentle on my skin.
0: Oh. And then are you guys going to the cherry blossom?
5: Yeah,
0: okay,
5: yeah.
0: Thank you.
1: Thank you so much.
2: Thank you.
1: Have a nice trip.
0: Have a nice day.
4: 좋은데?
0: 좋아, 나쁘지 않아. 이 흐름 나쁘지 않아요. 좋습니다.
4: 누님!
6: 안녕하세요.
4: 인터뷰 잠깐 가능하실까요?
6: 당연하죠.
7: 예, 간식 좀 하나 주고 시작할게요.
6: 너무 좋습니다.
7: 어머. 기다려.
4: 코지.
7: 기다려야지. 여기 이쁜 형아들, 잘생긴 형아들 이쁘게 기다려.
4: 코지 앉아.
0: 오! 오!
4: 코지 클렌징 뭐 써?
7: 오. 아니, 왜 이렇게 잘생겼어요?
0: 아, 어머님도.
7: 아, 감사합니다.
0: 이제 봄철이 되면 사실 피부에 대한 좀 예민함이 있잖아요.
7: 저는 아무래도 나이가 있으니까. 각질이 일어나는 거예요.
0: 아, 각질.
1: 예민해져가지고.
7: 예민해지죠.
1: 사실 오늘의 주제가 네. 클렌징에 관한 주제예요.
0: 네.
1: 근데 평소에 이제 클렌징을 좀 어떻게 하시나요?
7: 아, 저는 워터를 먼저 지우고.
1: 네. 클렌징 워터?
7: 네.
1: 아.
7: 그리고 이제 폼으로 하고. 그리고 이제 닦아내고.
0: 관리를 너무 잘하시는 거 아니에요?
7: 아니, 그냥 뭐 기본이죠.
0: 오.
1: This is cable tea.
0: Yeah, it's basic.
1: 혹시 그러면 쓰시는 제품이 네. 한국 제품인가요?
7: 아, 마녀공장인가?
1: 마녀공장!
7: 작은 딸이 쓰고 있어가지고 저도 같이 쓰고 있어요.
1: 근데 써보실 때 어땠어요?
7: 아, 저는 그거 좋던데요. 아, 마녀공장?
1: 그렇죠.
7: 예, 예, 예. 잘 깨끗하게 뽀송뽀송하게 닦이는 것 같다.
1: 아, 세정력이 좋다.
0: 세정력이 좋다.
7: 다른 것보다.
1: 하고 나서 뭔가 이제 좀 건조하거나 이런 건 덜 하신가요?
7: 그거 좀 덜한 것 같더라고요.
1: 누님 덕분에 이제 외국분들께 애국인들이 KBT에 대해서 많이 알 것 같습니다.
7: 네. 많이 알았으면 좋겠어요.
0: 근데 너무 공안이세요.
7: 아이, 감사합니다.
0: 저보다 한 살 누나인 줄 알았어요.
7: 어떻게 하면 좋아. 여기 오늘 내가 밥 사야 되는 거 아니야?
4: 저희가 또 이제 주제가 오늘 또 꽃보다 클렌징인데.
0: 아, 꽃보다 남자?
4: 저희가 또 네. 저희에 대해서 저희의 네. 클렌징 방법을 또 얘기 안 해드렸잖아요.
0: 아, 맞네. 네. 만약에 클렌징을 한다. 그러면 그 아이 리무버 하고. 그 다음에 오일로 그 한 번 더 지워져요, 전체적으로.
4: 그렇죠.
0: 그 다음에 이제 클렌징 폼으로 바로 들어갑니다.
4: 아, 저는 또 이거 네. 진짜 꿀팁입니다. 클렌징을 할 때 네. 너무 소량만 하면은 네. 마찰이 좀 더 심해지기 때문에 예민해질 수 있어요.
0: 아, 소량으로 하면은?
4: 네, 저는 그래서 다섯 펌프. 이 기름이 오일이 이 손의 마찰력을 굉장히 감소시켜주기 때문에 많으면.
0: 아, 그렇죠. 그럴 수
4: 잠시만요.
0: 있죠. 타신 것 같은데요.
4: 자, 인터뷰 출동해볼까요?
0: 그럴까요?
4: 안녕하세요. 혹시
5: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한국말 할 줄 아세요?
3: 아, 한국어로 네. 조금 할 수 있어요.
0: 아, where was English is okay. 네, 네.
3: 오,
0: 아,
3: okay.
1: 지금 이 날씨가 굉장히 또 드라이, 건조해지기도 하고 또 미세먼지 황사 때문에 피부가 예민해지는데
6: 맞아요.
1: 그런 거에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8: I use cleansers and moisturizers. I got a facial and they recommended some products at Olive Young for me. I think everyone here has really nice skin because of the products that they have.
6: No.
1: 보통 클렌징을 보통 어떻게 하시는지 클렌징 루틴에 대해 살짝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 Usually I just do a gel to water cleanser from Lagom.
1: Lagom.
6: Lagom.
1: Lagom. Use two.
8: Oh.
1: Yes. Lagom friends.
8: Yeah.
6: Wow.
8: 친구. And then I put on some toner, some serums, and then sunscreen and moisturizer.
6: Oh. Oh. There. Are you using? Korean brand?
8: No.
6: Oh.
8: Oh. Yeah.
6: Okay.
1: Oh, all.
6: All Korean brand.
1: 누구 누구?
6: Did you see? Our foreign friend. Did you see? Okay.

0: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1: 어, 혹시 인터뷰 잠깐 가나 할까요?
0: 아, 아 진짜요? 그럼... 두 분 커플이시잖아요.
3: 네. 이거 꽃구경 하러 오신 거예요?
0: 네.
4: 아, 네. 네.
3: 아, 꽃구경 원래 자주 와요?
4: 꿈이라서.
0: 아, 인터뷰 맹수가 아니네. 무슨 소문이에요. 저희가 또 이제 주제가 봄하면은 뭡니까? 클렌징이죠.
3: 아, 예. 네. 아,
2: 사실 큰 문제가 있죠.
0: 네. 그렇죠. 이제 봄하면은 이제 미세먼지도 많고 황사도 많고 그렇잖아요. 꽃가루도. 그래서 클렌징이 굉장히 중요한데 평소에 클렌징 루틴이 어떻게 되세요?
1: 오일 하고
0: 오일
3: 오일
0: 클렌징. 네. 평소에 화장을 메이크업도 하시고 그러세요?
1: 선크림 바르고.
0: 아
1: 선크림 바르고.
0: 그렇게 루틴 어떻게 되세요?
4: 저는 클렌징 밀크로 세안을.
0: 제품이 어떤 건지.
4: 마녀공장이요?
3: 마녀공장 일이 많다.
0: 밀크? 밀크가 마녀공장?
4: 맞아요. 밀크가 마녀공장.
0: 그 쓰시는 이유가 있을까요?
4: 클렌징 밀크가 약간 부드럽게 세안되고 보습력이 있어서.
0: 소이빈?
4: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처음에는 그냥 올리브영 세일하길래 한번 평이 좋아서 넣어봤는데 괜찮더라고요.
1: 오일 저도 마녀공장.
0: 마녀공장!
2: 혹시 추천으로?
3: 여자친구 추천으로?
2: 네. 역시
0: 두 분 마녀세요?
1: 아 네
0: 아, 어.
3: 잘, 오, 아, 좋은데? 어. 잘 받으시는데요?
0: 오! 인터뷰 맹수들
3: 역시
0: 오늘 또 순탄하게 인터뷰를 진행해서
3: 맞습니다.
0: 많은 클렌징 제품을 또 추천받았어요.
3: 맞아요. 근데 클렌징 폼뿐만 아니라 또 오일도, 오일도 받았고 뭐 여러 가지 제품들을 받아가지고
0: 또 저희가 이제 그 추천받은 제품들을 직접 아도나산으로 해서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 예. Review.
0: 가볼까요?
3: Let's go.
0: Let's go. Wow. 아도나산.
3: Yeah. 와.
0: 오늘 네. 꽃보다 클렌징이라는 주제로 시민분들에게 K 뷰티템을 추천 받았는데요.
3: 예.
0: 좋은 제품이 너무 많이 나왔습니다.
3: 맞습니다.
0: 오늘은 특별히 4개를 선정해서 리뷰를 해볼 겁니다.
3: 아, 4개. 그, 저 한번 용기 내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0: 예.
3: 그 대신 뭐라고 하기 없기.
0: 예.
3: 진짜다.
0: 예.
3: 오케이. 워터랑 밀크랑 오일이랑 이 세 가지 차이점 뭐야? 그 대신 뭐라고 하기 없기. 하긴 하지만 그냥 하는 거긴 하거든.
0: 그렇죠.
3: 어.
0: 우리 와이엇을 위해서 제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0: 자, 가벼운 메이크업.
3: 어.
0: 하신 분들은 뭘로 지어야 할까요? 클렌징 워터입니다.
3: 아, 워터.
0: 또 이제 건성과 민감성이신 분들은 클렌징 밀크.
3: 어.
0: 그래서 진한 메이크업. 또 이제 우리 가끔 이제 무대할 때는 클렌징 오일로 지워져야 이게 확실하게 좀 지워져요.
3: 아, 메이크업이 세니까?
0: 그렇죠. 왜냐면 메이크업 제품은 오일 성분이 주된 성분이기 때문에 기름과 물은 이제 안 섞이잖아요.
3: 네.
0: 그래서 잘 지워지지 않아요. 그래서 오일로 지워야 잘 지워집니다.
3: 와우.
0: 하!
3: 형 공부 많이 했다. 좀 괜찮은데?
0: 당연하죠. 이제 저희가 뷰티 MC 아닙니까?
3: 아 일단 그 뭐 일단 이해했습니다.
0: 예.
3: 덕분에 이해 많이 했고 일단 첫 번째
0: 그쵸?
3: 예, 리뷰로 또 들어가야 되겠죠. 민감성 피부인 분들에게 좋은 클렌징 메어크입니다.
0: 맞아요. 얼마나 좋은지
3: 네.
0: 직접 써봐야 알 수 있습니다.
3: 맞죠. 오픈식. 따따라따따 붐따따 둠따따 디디다라다라 오! 이건 뭐야? 어 이거는 이것도 똑같은 거죠?
0: 그쵸.
3: 근데 이거 샘플인 거죠?
0: 그런 거는 이제 편집되니까 요점만 따닥 해야 된다. 손에
3: 네.
0: 아이라인을 그려보고 지워지는지 네. 한번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자 진짜 리얼입니다. 또 마스카라 스르르 요 정도죠? 요 정도? 요 정도? 요 정도? 물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장님 물 하나 주세요.
5: 예.
3: 예.
0: 자 뿌릴게요. 자 갑니다. 세.
3: 오. 오. 오 지워져. 근데 잘 지워지는데?
0: 잘 안 지워지는데요?
3: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형 안 보여? 아, 좀 남았네. 아 근데 이게 또 아, 물을 묻히면 다르죠.
0: 그죠. 아니 이게 확실히 네. 밀크다 보니까
3: 네.
0: 밀크는 누가 쓴다고 그랬어요? 민감한 사람들이 쓰잖아요.
3: 그렇죠.
0: 건성과.
3: 맞아요.
0: 확실히 순합니다. 부드러워요. 제가 저는 클렌징 오일을 많이 쓰는데
3: 네.
0: 좀 클렌징 오일이 자극이 될 때가 있어요.
3: 아 그래요?
0: 근데 확실히 그래... 밀크는 네. 이 제형 자체가 굉장히 네. 좀 이렇게 부드럽잖아요.
3: 네.
0: 그러다 보니까 오 일단 순합니다. 아우 차가워. 아 찬물. 이걸 안 지워주는데요.
3: 아니야, 아니, 괜찮아, 괜찮아. 우리 솔직히 리뷰 타임이야.
0: 솔직하게 합니다. 일단 1차 세안제죠. 네. 해드릴까? 우와, 근데 보이시나요?
3: 여기서 제가 닦아드릴게요. 저도 분량을 뽑아야 되니까요.
0: 자, 1차 세안만 했는데 아이라이너와 마스카라 지워졌습니다.
3: 오, 오, 그러네?
0: 자극이 많이 없는데 세안력이 굉장히 좋습니다. 오. 수분감도 보면은 네. 좀 촉촉해요. 자극이 세면은 좀 건조해지는 경향이 있거든요.
3: 오, 그러네, 촉촉하네.
0: 촉촉합니다. 자, 이제 1차 세안을 했으니 뭐 해야 됩니까?
3: 2차 세안을 해야겠죠?
0: 오! 딩동댕이에요.
3: 뭐 당연한 얘기를.
0: 자, 2차 세안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네. 세안은 네. 같은 브랜드 네. 마녀공장의 이 제품으로 2차 세안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뭐 건더기 같은 게 제일 그때 그게 아니라 차가워가지고 이게 굳은 네. 거거든요. 네. 혹시나 오해하실까봐. 어,
3: 그럼 또 그려봐야 되겠죠?
0: 아니, 여기서 바로 해야죠.
3: 아, 바로 해야지. 2차 세안이니까.
0: 1차하고 또 화장하지 않잖아요.
3: 아, 그쵸. 이제 난 사실 이제 뭐 폼클렌징을 할 때는 솔직히 세정력이 진짜 그쵸.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 이제 거품 부르르 나오는 거. 이걸로 그러면은 거품을 체크를 해볼까요?
0: 좋습니다. 오, 좋아요. 준비가.
3: 물을 이렇게 넣어보고. 이 정도 많이 나올 것 같은데. 오케이, 이 정도. 이제 거품이 얼마나 나오는지. 이렇게 그냥 하면 되잖아요.
0: 그쵸.
3: 이미 근데 느낌이 빨리 나오는 것 같은데? 아, 야, 이거, 아, 이거 이두 운동 된다.
0: 아, 나온 것 같은데 그만하셔도 될 것 같은데요?
3: 아니요.
0: 운동하는데 갑자기? 충분한 것 같은데?
3: 어, 그러니까. 어, 볼게요.
0: 야.
3: 우와!
0: 야.
3: 우와! 오!
0: 오!
3: 야! 일단 거품이 되게 쫀득쫀득해요.
0: 쫀쫀한 걸 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 저... 뒤집어서 떨어뜨려보세요. 안 떨어집니다. 그만큼 야. 쫀쫀하다는 거예요.
3: 야.
0: 사실 이 제품이 네. 쫀쫀하고 흘러내지 네. 않는 버블로 네. 네. 유명하다고 합니다.
3: 와.
0: 오늘같이 미세먼지가 많은 날에는 수분 노폐물까지 제거하기 딱 좋습니다.
3: 와.
0: 자, 그럼 이어서
3: 네.
0: 오! 부드러워! 자, 하겠습니다. 와, 생크림. 생크림인 줄 알았죠?
3: 그러니까. 진짜 뭔가 깔끔해 보인다. 이게 거품이 진짜 나와야 돼, 이렇게.
0: 어, 야, 야, 좋다. 거품이 많다 보니까 부드럽게 이렇게 하죠.
3: 어, 예.
0: 됐어.
3: 오케이. 네. 한번 해봐요.
0: 지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손실하라. 확실히 너무 완벽하게 지워졌어요. 제 손도 지울 뻔했습니다. 진짜 확실히 자극이 적고 네. 세정력은 이미 다 지워졌어요.
3: 아, 그래요?
0: 그래서
3: 오.
0: 너무나 좋은 것 같습니다.
3: 오, 다음 리뷰 제품은 또 이제 창윤이 형도 많이 사용한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0: 맞습니다. 저도 네. 이제 평상시에 애용하는 그런 제품인데 네. 외국인 분들도 추천해 네. 주실 만큼 굉장히 네. 좋은 제품인 것 같습니다. 또 이 제품은 네. 다른 제품들과 달리 제형이 다릅니다.
3: 오! 아, 약간 이게 약간 젤리 같다고 해야 되나?
0: 그쵸.
3: 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등에. 한번 오! 사실 아, 저는 클렌저가 투명한 거 처음 보거든요.
0: 그쵸, 그쵸. 또 이 제품은 젤 투 워터 제형으로 제형만 특이한 게 아니라 네. 아침에 쓰기 좋은 제품입니다.
3: 아, 아침에 쓰기에?
0: 그쵸.
3: 왜요?
0: 사실 이제 자는 사이에 피지와 각질, 이불 먼지가 네. 또 얼굴에 붙어 있어요. 근데 그게 물로만 해서는 잘 지워지지 않아요.
3: 아, 그렇구나. 아, 그래서 아침에 사용하는, 나는 물 세안 하거든, 아침마다. 문제 있네.
0: 오늘부터 쓰시면 되죠.
3: 오늘부터 써야 되겠어요. 네. 나 진짜 쓸래, 나 이거 가져가면 안 돼요? 가져가면
0: 좋아요.
3: 되죠, 아싸. 그럼 일단 손 한번 씻어보겠습니다.
0: 좋습니다.
3: 어, 사장님, 물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0: 이거 근데 진짜 너가 마음에 들면 쓰는 거야. 그러니까 리얼하게 한번 써보고 알려줘야 돼.
3: 물 묻혀야 되나? 일단 이렇게 한번 해.
0: 핸드크림 바르냐고. 여기 손등에만 이렇게 해봐봐, 싹싹.
3: 오, 부드러워요. 아, 근데 이게 클렌징 맞죠?
0: 그쵸. 어때요, 지금 느낌이?
3: 어, 좋아요.
0: 좋아요만 하면.
3: 수분감이 되게 좋아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계속 이렇게 비볐잖아요.
0: 그쵸.
3: 그러면은 보통 찐득찐득하고 막 좀 불편함이 있는데 무겁고. 근데 지금 뭔가 수분감이 좋아서 그런 건지.
0: 그쵸.
3: 그런 부담감이 없고 되게 자연스럽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0: 거품이 또 안 난다고 세정이 안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3: 그치
0: 건강하게 세정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3: 아, 오케이. 오, 좋아. 오, 마음에 들어요. 보들보들하고 되게 쫀득쫀득해요.
0: 쫀득쫀득 촉촉하고
3: 아 촉촉하다 아 촉촉하다 쫀득쫀득
0: 비슷했어요 비슷했어요 다 왔어
3: 이해했죠
0: 어, 이해했어 나 이해했으니까 네. 꼭 챙겨가도록 해서 네. 아침에 이제 물샘 말고
3: 저걸로 네. 좋았어 이거
0: 좋았습니다
3: 좋습니다 이제 또 마지막 제품이 남았잖아요
0: 그쵸
3: 짜란 이제 이 마지막 제품 같은 경우에는 태양마늘은 모공관리 그린토마토 피지 흡착 약 알칼리 디클렌징 오. 아니 솔직히 저 같은 사람은 얼굴에 이제 많이 바르기 귀찮은데
0: 그쵸.
3: 이게 모공 관리, 팩, 세안을 한 번에 할 수 있는 제품이라고 합니다. 아, 심지어 이 제품이 카디비가 K뷰티 최종 보스라고 극찬했다고 합니다.
0: 와,
3: 카디비가.
0: 장난 아닌데 진짜 이거는?
3: 와.
0: 근데 확실히 네. 할리우드 스타들도 네. 이제 K뷰티 템을 정말 추천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3: 네. 이제 클레이 팩 클렌저로 바르고 2분 기다리면 팩 끝. 오. 완전 그냥 끝! 오버! 오. 그래서 이제 바르고 2분 기다리고 또 거기에 물만 묻히면 풍부한 거품이 많이 난다고 합니다.
0: 바르고 있으면은 팩이 되고 이어서 바로 세정을 하면 클렌징까지 한 번이 되는 제품이다.
3: 그치. 일석이조인 거죠.
0: 사실 근데 이거를 네. 이게 또 직접 써봐야 저희가 확실히 알기 때문에.
3: 맞아요. 저희는 솔직한 리뷰를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쵸, 그쵸. 저희는 거짓말 안 칩니다. 한번 해볼게요.
0: 아, 좀 약간 그거 같다.
3: 뭐?
0: 진흙. 어때 이런 질감의 제형을 좀 써봤어요?
3: 아니요 전혀.
0: 어때요 지금 발랐을 때 느낌이?
3: 좀 무거워요.
0: 무거워요?
3: 네, 솔직한 네. 네, 풀린감도 있습니다. 오. 약간 시원해요.
0: 그럼 약간 이제 여름철에 네. 열을 많이 받았을 때 올려놓으면은 확실히 쿨링 때문에 좀 그 안에 열도 좀 가라앉겠네요.
3: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이 제가 열이 많거든요. 저 같은 사람이 쓰면 진짜 좋을 것 같긴 오. 해요. 일단 또 2분이 지났는데 그쵸. 한번 씻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0: 네.
3: 사장님.
0: 오.
3: 감사합니다.
0: 거품 안 나는데요? 이렇게 지워지는 건가 봐요.
3: 이게 거품이죠.
0: 어, 나네! 납니다!
3: 거품이죠.
0: 오!
3: 오! 오! 확실히 거품 많이 나네. 오. 아, 확실하네.
0: 아, 이게 진짜 확실히 팩에서 약간 네. 클렌징처럼 거품이 네. 납니다.
3: 엄청 막 거품이 호로로 이렇게 나는 느낌이 아니라 쫀쫀하게
0: 그쵸.
3: 거품이 약간 조금만하게 나는 느낌?
0: 마이크로 미세 버블.
3: 마이크로 미세 버블.
0: 맞았어요? 진짜 나 BTMC인가 봐.
3: 네, 그쵸.
0: 이제 알아 그냥 딱 보면 알아.
3: 네.
0: 근데 이게 중요해요. 클렌징 네. 자극이 되나요?
3: 아니요.
0: 어, 왜 빵소리라고?
3: 아, 자극이 아니에요.
0: 솔직하게 돼요.
3: 자극이 그렇게 없어요.
0: 아 없어요?
3: 네, 자극이 그렇게 없어요. 진짜 솔직하게 씻어볼게요.
0: 씻어봅시다.
3: 이게 씻는 후회가 더 중요해요, 사실.
0: 네.
3: 오. 오. 오, 아니 이게 솔직하게 진짜 말씀드릴게요. 이게 느낌이 어떠냐면은 수분감이 좋아요. 좋고 되게 부드럽고 하고 나서 느낌이 약간 시원하고 그러잖아요.
0: 그쵸, 그쵸.
3: 그래요.
0: 쿨링감?
3: 네, 쿨링감도 좋고.
0: 어, 차가워, 차가워.
3: 네, 차가워요.
0: 아, 진짜 차가워.
3: 차가운 물로 해서 그런 건 아니고. 확실히 다르네.
0: 야, 여기가 들어온 거냐, 그러면? 왜 이렇게 뽀얘졌지?
3: 그니까.
0: 이게 이 클레어가
3: 네.
0: 이제 피지를 흡착해서
3: 네.
0: 다 이렇게 지우면서 생활 때 다 빼준다고 합니다.
3: 와. 근데 진짜 확실히 차이가 있다. 그럼 사람들이 오해하겠다. 여기도 나중에 씻어야겠다. 네. 아무튼
0: 자,
3: 네.
0: 이제 원팩을 뽑을 시간이 왔습니다.
3: 좋습니다.
0: 오늘 또 이제 와이엇이
3: 네.
0: 또 클렌징을 또 제대로 알아갔으니까
3: 네.
0: 와이엇부터 골라주시죠.
3: 제가 솔직하게?
0: 진짜 솔직하게.
3: 전 이거.
0: 오.
3: 원래는 기대 많이 안 했어요. 이게 사실 색감도 그렇고 어떻게 보면 이게 진짜 지워지고 세정이 잘 될까 했는데 딱 그 쿨링감과 그 부드럽고 정말 느낌이 좋았어요. 아,
0: 그러니까 또 와이엇이 내가 봤을 땐 한 네. 번에 팩이랑 클렌징 할 수 있다는 점에 매력을 좀 그게 매력을 느꼈던 것 같아요.
3: 제 일석이조.
0: 예.
3: 네. 나 그게 너무 좋아.
0: 저는
3: 예. 네.
0: 아. 저는 전 클렌징 밀크.
3: 왜요?
0: 클렌징 밀크는 좀 네. 세정이 좀 약하다라는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3: 네네네.
0: 그래가지고 아, 좀 세정이 안 될 것 같다고 생각했는데 네네. 오늘 해보니까 잘 지워져가지고 굉장히 또 근데 순하게 또 잘 지워지는 것 같아서 저도 한번 사용해보고 싶네요.
3: 네, 좋습니다. 그럼 이제 저희가 또 이렇게 또 골라봤는데 또 그걸 만들어야 되잖아요.
0: 그쵸.
3: 다이어리북, 뷰티 리뷰북을
0: 그쵸.
3: 꾸밀 차례죠. 와우, 또 꾸며주셨네요.
0: 이렇게 지금 차곡차곡 저희 리뷰북들이 쌓이고 있습니다. 네. 한번 열어볼까요?
3: 네.
0: 드르륵.
3: 드르륵. 오, 야. 이거 처음에 만든 거잖아. 아, 진짜 못 만들었다.
0: 그러니까 이거.
3: 뭐가 비어있냐?
0: 이화잖아요, 이거는. 네. 자, 발전합니다, 뒤에. 짜라란. 확실히 기승전결이 있어요. 좋습니다.
3: 신기한데?
0: 확실히 저희가 이거를 네. 리뷰북을 좀 이쁘게 꾸며야 네. 이걸 또 보시고 네. 이제 KBT를 또 사랑해 주시지 않을까.
3: 아, 맞아요.
0: 사명감 가지고 또 멋있게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3: 좋아요. 우와!
0: 장난 아닙니다.
3: 어? 형, 아, 형 캐릭터도 있어?
0: 와.
3: 근데 너 뭐야?
0: 이제
3: 원신인가?
0: 맞긴 맞는 것 같은데?
3: 아, 그렇죠, 그렇죠. 오.
0: 그게 1, 2화를 보고 이제 좀 저희 꾸밈의 그런 능력치를 보고 스티커로 가야겠다 해서 오. 와, 이거 또 직접 만들어주신 것 같습니다. 와.
3: 잘 만들었어요. 뷰티가 되나? 오 마이 갓.
0: 나 지금 느낌 왔어.
3: 나도 느낌 왔어.
0: 오케이, 나 지금 느낌 왔어.
3: 근데 그거 알지? 또 이따가 그걸 막 사용하면 안 된다.
0: 아니, 왜 난 지금 느낌 영감 몰랐어. 일단은 내가 봤을 때 무조건 이 패키징에 있는 걸 좀 이제 써줘야 멋이 나더라고.
3: 맞아, 활용을 좀 해줘야 돼.
0: 아니, 사마만 이렇게 바뀌었다고?
3: 근데 귀엽다, 이거. 또 글로 반 이상을 채우네.
0: 아, 내 스타일이야.
3: 저게 무슨 영감이야.
0: 오, 좋아, 좋아. 느낌 왔네, 이지사. 한 해, 대 해, 나오네. 이거 잘못됐는데, 뭐가 잘못됐죠? 제가 봤을 땐 스티커 문제예요.
3: 그 탓을 한다고? 형 무섭다.
0: 느낌 있으니까 지금. 좀 미감이 높아야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내 인스타 아이디 써도 돼요? 팔로우 좀 늘리게.
3: 하나, 둘, 셋.
0: 짜란. 짜란. 오.
3: 야, 이거 일단 느낌이 보면 초록색으로 최대한 다 꾸며봤습니다. 이제 제품이 이렇게 또 보이는 게 포인트고. 네, 마스킹 테이프를 불하고 나무로 표현해가지고 불나고 있다. 열 이거를 바르면 뜨거운 피부에 컴다운 된다. Change good feeling. 네, 해서 believe in yourself라고 이제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간에 그림을 장난스럽게 그리긴 했는데 이제 블랙헤드 모공세정 이걸 좀 표현했습니다.
0: 그만하세요 이제. 저는 사실 이 클렌징 밀크랑은 그냥 관계 없습니다. 스티커로 도배를 했습니다. 또 제가 말했죠 아까 이션이 써보고 싶다고 한 거잖아요.
3: 맞아요.
0: 확실하게 이제 어필하기 위해서 내가 써보고 싶다. 그래서 이션이 써보고 싶어 이렇게. 클렌징 밀크 부드럽게 너에게 다가가. 저희가 이제 클렌징 밀크처럼 이제 부드럽게 인터뷰도 다가가도록 하죠.
3: 좋아요.
0: 오늘 꽃보다 클렌징이란 주제로 클렌징 네. 제품을 리뷰해봤는데요.
3: 네.
0: 다시 한번. 클렌징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오늘 절실히 느꼈어요.
3: 네, 여러분들도 K 클렌징 제품으로 건강한 피부 지키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다 같이
0: 안녕!

0: 나쁜 기운을 쫓아주는 처용무 함께 만나보셨습니다. 인남순 명인과 잠시 만나고 있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안녕하세요.
0: 네, 선생님. 자, 지금 처용무를 보여주셨는데 제가 지금 탈을 들고 있어요.
1: 네.
0: 이게 처용이잖아요.
1: 네, 그렇습니다.
0: 네. 아이고. 네. 이렇게 가까이서 뵙는 건 처음입니다.
1: 아, 그러세요?
0: 설명을 예. 좀 해주시죠.
1: 네, 이 처용 탈은요.
0: 네.
1: 제일 먼저 위에 천도복숭아가 일곱 개 달려 있습니다.
0: 아, 천도복숭아였군요. 예,
1: 3000년에 한 번 열린다는 네. 그런 설화가 있는데요.
0: 네.
1: 그런 도교에서 상징하는 신선들이 먹는 복숭아거든요.
0: 네네.
1: 즉 수명장수를 기원하는 그런 뜻이겠죠.
0: 네.
1: 그다음에 사모를 썼습니다. 이 사모는 이제 벼슬을 하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네. 신라시대에 급간이라는 벼슬을 했던 처용의 상징이 이렇게 사모로 조선시대에 내려와서 이렇게 씌워져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0: 아, 신라시대 인물인데 사모는 조선시대에 쓰는 건데.
1: 왜냐하면 이 처용탈은 조선시대 네. 거니까요.
0: 아, 아깝게 시대가 보면, 섞였네요.
1: 네. 이제 신라시대 때로부터 네. 고려를 거쳐서 네. 조선으로 넘어오지 않습니까?
0: 네네.
1: 그럴 때 이것은 이제 악학괴범이라고 조선시대에 우리의 음악,
0: 네.
1: 예술에 관해서 모두 기록을 해놓은 그런 책이죠.
0: 네.
1: 거기에 그려져 있는 그대로 복원을 한 것입니다.
0: 아, 거기에 그림이 아예 그려져 있습니까?
1: 예, 나와 있습니다.
0: 아, 그렇구나.
1: 예. 그리고 양쪽에 이제 모란꽃이 달려있는데요.
0: 네네.
1: 이건 북이 영화를 기원하는 그런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얼굴은 정면이라 그래서 붉은색 얼굴이죠.
0: 네.
1: 악기를 쫓아내고 그래서 벽사 진경의 의미를 이 탈 안에 다 담고 있고 수명장수를 기원하고 북이 영화를 기원하는 그런 모든 좋은 뜻이 다 함축되어 있는 그런 탈입니다.
0: 처용무는 유네스코 인류 무형문화 유산이기도 한데 이 처용무를 1970년대 때부터 배우셨다고 들었어요. 근데 이게 그때까지는 원래 남자들한테만 추라고 했던 춤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서 배우게 되셨나요?
2: 김천우 선생님께서 여태까지 쭉 남자들을 지도해 오셨다가 어느 날 갑자기 저보고 처용무를 좀 연구해 보지 그래 그러시는 거예요. 그 순간에 제가 깜짝 놀랐죠. 이 처용무는 처용이 남자니까 당연히 남자들만 추는 건 줄 알았어요. 그런데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여자들이 춘 기록이 문헌이나 기록화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은데 자네가 이런 연구를 아직 시작도 안 하다니 그러니 처용무를 좀 연구해 보시게 이러고 아주 단호하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선생님. 그때부터 이제 제가 조선왕조 실로 조선왕조 의궤 그 다음에 각종 기록화들 평양감사 향연도라든가 담낭연도라든지 이렇게 이제 그림들을 쭉 또 훑어보기도 하고요. 그 문헌들을 보니까 의궤에 상당히 재밌는 내용들도 많고요. 그 지방에서 교방청에서 춤을 잘 추던 그런 여기들이 이제 한양의 장학원으로 뽑혀 올라오는 거예요. 이래서 추었던 기록들 그러니 얼마나 재밌겠어요. 아 그러면 여자들도 그걸 배워서 전수 교육을 받으면서 연구하고 여령 처용무를 저희가 이제 연구해서 추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선생님께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나서부터 이제 각종 문헌들과 의궤 실록 이런 것들을 연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0: 자, 이렇게 열심히 연구를 하고 계시는데 현재는 또 한국전통문화연구원의 원장으로도 활동을 하고 계시고
1: 네.
0: 해외 유명한 곳들에서 다 공연을 하셨어요. 뭐 미국의 카네기 홀이라든지 뭐 링컨 센터라든지 아, 그리고 또 드라마 안무도 하셨다고.
1: 네. 아무래도 이제 우리 대중적으로도 우리 궁중무용을 제대로 알리려면
0: 네.
1: 이렇게 좀 그 대중성 있는 드라마에서도 제대로 그 시대별 사극에 따라서 춤이 달랐다라는 것을 좀 보여주고 싶어서요.
0: 네.
1: 안무 요청이

0: 왔을 때 K 승낙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대왕 세종이라든가 불멸의 이순신 뭐다 지금 생각이 용의 눈물 뭐다 기억이 나진 않습니다만 아주 계속해서 쭉 해왔었죠.
1: 앞서서 스승님에 대한 얘기를 해주셨는데, 우리 김천흥 명인은 어떤 분이신가요?
0: 네, 국가 무형문화재 종묘제례학하고 처용무예 보유자 우리 선생님께서는 그 1923년에 우리의 마지막 왕 순종의 50세 탄신년, 그러니까 오순년이죠. 그걸 인정전에서 하는데 그때 궁중무용 10편이 이제 추어졌습니다. 그때 우리 선생님께서 춤을 추신 거죠. 그 무동으로서 왕 앞에서 춤을 추시면서 그다음에 그 시절에는 악 가무, 가무악을 모두 이렇게 섭렵하셔야 되니까 해금도 하시고 양금도 하시고 아쟁도 하시고 이러면서 우리의 궁중 가무악의 최고의 어른이셨죠. 예. 문헌을 뒤지다가 모르는 한문이 있으면 밤이 10시가 됐든 11시가 됐든 선생님, 이몇 번째 밑에 몇 번째 글자 이거 뭐예요, 선생님? 그러면은 주무시다가 깨셔갖고 아니 내가 한문학자인가 아내가 나는 춤선생일세 이러시면서 웃으면서도 기다려 보시게 이런 글자는 이렇게 찾는 거야 이러면서 보듬어 주시던 그런 인품을 제가 너무너무 그 가슴에 따뜻하게 담고 살아왔기 때문에 스승의 날이라든지 이런 건 물론이거니와 지금도 제자들하고 함께 이렇게 공부를 하다가도 연구를 하다가도 잘 모르는 게 있으면 얼른 옥편 생각이 나거나 뭐 이래야 될 텐데 선생님 생각부터 나는 거예요. 근데 전화 드릴 수가 없잖아요. 이제는 타계하셨으니 그럴 때마다 선생님이 생각에 가슴이 짠하고 그립고 보고 싶고 그렇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이렇게 궁중무용도 하셨지만 1930년대 후반부터 이제 한성준 선생님께 민속무용도 배우셨어요. 그러셔가지고 승무는 한성준 선생님께서 가르쳐주신 그대로 한 동작도 내가 바꾸지 않았네. 그러니 그대로 여러분들 추워보시게 연습하시게 이르셨고 그다음에 살풀이는 나름대로 이제 시대에 따라서 무대가 커지고 하니까 변화가 좀 있으니까 선생님께서 거기에 창작력을 좀 이렇게 발휘하셔서 김천흥류
1: 살풀이.
0: 살풀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그중에서 민속무용 중에서 살풀이를 선생님께 제가 살풀이를 배운 지는 1968년부터니까 예,
1: 아이고.
0: 그래서 오늘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1: 알겠습니다. 그럼 이번 무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0: 예,
1: 네.
0: 감사합니다.
1: 자, 그러면 김천흥류 살풀이춤 이번 무대에서 만나보시겠습니다.

0: 젊은 국악인들의 다양한 재능과 개성이 함께하는 판티스트, 오늘의 주인공은 만월 프로젝트입니다. 만월은 이 보름에 뜨는 꽉 찬 달, 그 보름달을 뜻하죠. 이 만월 프로젝트는 둥근 달이 될 때까지 자신들만의 음악을 만들겠다라고 하고요. 전통음악의 아름다움을 대중에게 알리고 또 관객과 함께 호흡해서 남녀노소가 모두 즐길 수 있는 그런 무대를 만들고 싶다고 합니다. 전통 성악곡인 판소리와 민요, 그리고 또 K-POP의 음악적 요소를 곡에 담아서 대중적이고 신선한 작품을 선보이고 있고요. 오늘은 판소리 춘향가 중에 한 대목을 만월 프로젝트만의 스타일로 여러분 앞에 선보인다고 합니다. 이 무대 감상하시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1: 올 테면은 오고 말 테면 말어라 떨떨이고 나는

지금 이 기회가 쉬우쉬우 고재래라. 남편을 얻으려면은 우리 도련님 같은 서울 양반을 얻지 시골 무지랭이를 얻으라니까. 저 미친놈 남편도 시골 서울이 닳단 말이냐? 그렇지야. 사람이라 하는 것이 다 그 골 산 지형대로 태어나는 놈이니 우리 도련님 성품을 일러줄 테니 너 한번

7번 출구. 아, 고속버스 터미널은 뭔가 출구도 많고 그래서 복잡해요. 아, 이 복잡한 고속버스 터미널에서 출구를 잘 찾아가야 되는데. 그래도 어쨌든 1번, 8번 쪽으로 잘 나온 것 같습니다. 1번 출구 쪽으로 한번 나가볼게요.

제가 원래 화방을 한 세 군데 다니는데 홍대에 있을 때 가는 데랑 아니면 서울역 근처에 있을 때 가는 데랑 그리고 이렇게 강남이나 3호선 라인에 있을 때 오는 화방이 조금 달라요. 새로운 물건은 뭐가 나왔는지 아니면 원래 알던 거라도 이제 다시 만져보면서 아 이런 게 이랬었지 약간 이런 것들도 좀 더 알 수 있어서 한 번씩 이렇게 와보는 편입니다. 오늘은 고터에 있는 화방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것도 뭔가 새로 나왔어요. 신제품. 원래 동그랬었는데 네모나게 신제품이 나왔네요. 거의 모든 종류의 뭐 화구들이 있는데 그중에 이제 너무 많으면 또 어렵잖아요. 네, 오늘 좀 이렇게 보면서 처음 시작할 때 어떤 도구를 가지고 먼저 시작하고 조금 익숙해지면 그 다음에 뭐가 더 필요한지 이런 것까지 좀 알려드려 보려고 여기 화방에 왔습니다.

하방에서 쓸 수 있는 가장 편한 이런 것들은 한 100g 정도? 펜과 색연필을 하기 되게 좋은 두께예요. 종이의 제곱미터당 몇 그램인가인 거예요. 무게에 따라서 수채를 할 수 있는지 아니면 펜만 할 수 있는지가 조금 결정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같은 두께라도 수채 같은 경우에는 그 두꺼운 것을 이렇게 압축해 놓은 거라서 무게감이 있어요. 그래서 물을 아무리 적셔도 잘 일어나지 않고. 사이즈는 사실 다 요 정도면 한 30분 정도로 그리기 가장 편하니까 요거를 한번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피그먼트 라이너라는 펜을 많이들 사용을 합니다. 왜냐하면 물에 번지지는 않고 라인이 잘 살아나 있는 애들이거든요. 0.03mm부터 1.0까지 두께가 다 다르고요. 가까운 거 그릴 때는 좀 두꺼운 걸로 그리고 멀리 있는 거 그릴 때 가는 펜으로 그리는 게 원근감을 표시하기도 조금 좋습니다. 펜 팁이 조금 신기하게 생긴 것들도 이제 시도하게 되는데 끝이 얇았다가 뭐 이렇게 두꺼웠다가 해주는 이런 펜들도 되게 사용하기 편합니다. 이렇게 뭐라 그러죠? 일정하지 않은 펜 두께가 나와서 또 재미있기도 해요. 요거로 고를게요.

2만 원에서 3만 원 사이 정도면은 그냥 초보자들이 사기에 부담 없이 해서 연습을 하기 되게 좋습니다. 그래서 종류는 조금 여러 가지가 있긴 있는데 이런 것도 있고 이런 것도 있고 여기에는 아예 라인 펜도 들어있네요. 8개짜리 괜찮음. 얘를 칠하려면 붓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이제 물통도 있어야 되고 막 붓도 있어야 되고 이게 너무 귀찮으니까 이런 거를 위해서 이런 물붓이 있습니다. 물붓은 기본적으로 붓 뒤쪽에 물을 담을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물을 찍어서 쓰는 게 아니라 물을 이렇게 짜서 쓰는 것들이고 그래서 하나만 있어도 바로 물감 칠하고 물을 짜서 흘려보내고 또 다른 색을 칠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어쨌든 이거 이 물붓에 대한 사실 재미도 있고 신기함도 있으니까 요렇게를 준비를 하시면 되게 좋은 세트가 될 거예요. 요것도 한번 골라보겠습니다. 이쪽에 그나마 이런 것들이 좀

그릴 수 있는 카페예요. 뭐 이런 물통도 있고 색연필도 있고 제가 산 물감 같은 것들도 있어요. 여기 카페 모습을 어반 스케치 하신 분도 계시네요. 이런 거나 이런 거. 어쨌든 그림 도구를 사용할 수 있으니까 여기서 차 한잔 마시면서 그림 그리기 되게 좋은 곳이네요.

고투물에 오면 또 뭐 재미있는 이런 소품들이 있을 것 같아서 뭐 쇼핑을 하거나 아니면은 이 고투물 안에서 좀 그림 그려볼 수 있는 게 있나? 한번 살펴보러 왔습니다. 액자 가게가 있네요.

0: 원래는 저희가 인테리어로 엔티피샵
1: 했었었는데
0: 지금은 미니멀 라이프 하면서 없어졌어요.
1: 아, 맞아요. 아, 그래서 이 동네도 조금
0: 다 없어졌잖아요.
1: 그렇죠. 예전엔 여기가 다 이런 집이어서 진짜 구경할 게 많았는데.
0: 그러니까요. 그래서 소품들이 안 되니까 다 소품집이 나간 거야. 유지가 안 되니까.
1: 이게 쳐다보고 있으면 계속 새로운 게 발견되겠어요.
0: 그러니까 우리 집은 구석구석 봐야 네. 필요한 걸 찾는다고 손님들이 그러셔요.

독립샵이라서 느낌이 박물관이나 미술관에서 그리는 거랑 되게 비슷한 느낌이에요. 볼 것들이 막 여기저기 너무 많이 있고 계속 쳐다볼수록 계속 새로운 것들, 신기한 것들을 발견할 수 있는데 그걸 더 자세하게 보기 위해서 이렇게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게 지금 되게 재미있거든요. 골목 같은 데서 이제 그림을 그리더라도 뭐 카페 옆에나 이런 데서 그리고 있으면 카페 사장님들은 커피를 내다가 주시고 선물로 주시거나 뭐 어느 집을 그리고 있으면 그 집 할머니께서 우리 집 담벼락에 있는 장미 예쁘게 그려달라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기도 하시고 그래서 사진을 찍을 때보단 그림을 그릴 때 더 많은 분들이 그런 거에 대한 좀 이렇게 허락이라던가 아니면 되게 기뻐하시는 것들을 많이 보거든요. 근데 오늘 그래도 여기 사장님도 그런 거를 좀 잘 해주시는 것 같아서 되게 좋은 기회로 이렇게 매장 중간에 쪼그려 앉아가지고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여행을 여행처럼 하시는 게 가장 좋아요. 그래서 일상에서 만나는 것들을 이렇게 그림을 꾸준히 그려보면 내가 분명 익숙했던 것들인데 되게 낯설게 보일 때가 있거든요. 사실은 저는 그것도 여행이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그릴 수 있는 것들이 내 손바닥보다 작은 것들에서 조금 더 큰 것, 그리고 집 안에 있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뭐 집 밖에 있는 것, 이렇게 해서 점점 세상을 늘려나가다 보면 이제 아 그러면은 나는 여행 가서도 그림을 그릴 수 있겠네? 라는 자신감이 생겼을 때 버스 터미널에 버스 타러 오는 김에 이렇게 드로잉 도구들을 조금 더 준비를 해서 출발을 하시면 여행 가는 기분도 들고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0: 오늘은 삼척 갈란마을 여기 왔는데 아니 좀
1: 미리 어디 간다고 얘기를 좀 해주세요.
2: 말씀은 안 드렸지만 네. 딱 와보니까 너무 아름답지 않아요?
1: 아 마을은 진짜 너무 예뻤어요. 네.
2: 제가 2013년에 네. 이 마을에 1년 살면서 조사하고 책 내고 네. 마을 박물관까지 운영한 네. 애정이 깊은 마을입니다.
0: 아, 이 동네 잘 아시겠네요, 그럼.
2: 너무 잘 알죠?
0: 네. 오늘은 뭘 하러 왔나요?
2: 저기 보이죠? 떼베라고. 네. 안 보이세요?
0: 전혀 안 보이는데요?
2: 아유, 저기 있잖아요.
3: 사탄 들렸어?
0: 아니, 저는 안 보여요.
2: 일단 따라오세요.
4: 여전히 얼굴이 좋아.
2: 그 떼베를 직접 만들기도 하시잖아요. 떼베를 만들려면 나무가 필요하잖아요. 그럼 무슨 나무를 씁니까?
5: 일반 뭐 소나무, 참나무 이런 건 안 돼요. 이게 그 부력이 있어야 되니까. 그런데 그 떼모 그 재료는 오동나무. 그 오동나무 그 가운데 보면은 구멍이 있어요. 이게 그 부력이 있다 보니까 이제 오동나무를 다 사용하고.
2: 근데 오동나무를 베어갖고 바로 만들지는 않는다.
5: 아유 아니요. 오동나무가 뗏목을 해놓으면은 안 말리면은 이 가라앉는 그 기울이 세요. 그러다 보니까 보통 한 2년, 3년 정도 말렸다가 이렇게 제작을 하는 거예요.
2: 지금 있는 때보다 언제 만드셨어요?
5: 네, 한 3년을 오동나무를 건조를 해갖고 봄에 이제 초에 만드는 거죠.
1: 세 명이 타도 안전한 거죠?
6: 와, 저리나.
5: 보통 한 3명에서 5명.
1: 5명 됐다.
5: 네, 5명 타도 괜찮더라고요.
6: 와, 저리면 저린다.
2: 직접 타보면 될 거 아니에요?
1: 한번 태우기 전에 확인을 해봐야 돼요.
2: 한번 태워 주실 수 있으시죠?
5: 한 타죠 뭐 우리가
2: 한번 봐가지고 한번 직접 한번 타면서 우리가 떼베가
1: 지금요?
2: 떼베가 깔아앉는지 안 깔았는지 확인해 보시자고요.
5: 떠는지 안 떠는지.
1: 그러세요?
2: 그럼 한번 가보시죠.

0: 선장님이 이렇게 노 살짝 쳐도 생각보다 잘 나가죠.
1: 굉장히 그래도 스무스하게 가네요. 네.
2: 저희가 지금 세 명이 탔잖아요. 남자 성인 세 명이. 그래도 굉장히 안정감 있게 떠 있네요.
3: 69년도, 70년도에는 이 뗏목을 갖고 미역까지 다 땄어요, 여기서.
2: 여기서요?
3: 네, 미역 뗏목을 타고 나왔고.
0: 떼배가 많았을 때 몇 대 정도 있었을까요?
3: 어, 그때는 거의 집집마다.
0: 거의 집집마다. 제가 2013년도 그때도 한 8척, 9척이 있었어요.
3: 그렇죠. 네.
4: 참, 창의선을 쫓아다니면 네. 고생스럽네요.
0: 요 안에도 미역이 좀 있긴 있습니까?
3: 어, 그렇죠. 이런 데 담벼 좀 있었는 거지, 이게. 담초에. 그리고 요 앞에도 이제 미역이 있고. 네. 봄 되면 이제 군소 이런 거 잡고.
0: 군소는 어디서 많이 잡아요? 이쪽 라인에. 문어는 어디 다 전체적으로 다 들어옵니까?
3: 요 바위. 파도 치는 바위 테두리를 해갖고 둘레를 해갖고 거기 반경을 해갖고 이렇게 통발을 놓고.
0: 그냥 여기서 문어 잡으면 재밌겠다. 가까운 데서.
3: 재밌어요. 신난다니까. 기대감이 있어갖고.
4: 이거 창일쌤이 한번. 저 해보실래요?
0: 제가 한 번만 제가 한 번만 이거 하는 거 흉내내볼게요.
2: 이쪽에
4: 자연스럽게 네. 앉아 계시고 네. 자 한번 실력 좀 보겠습니다. 네. 창일쌤
0: 자 여기가 지금 여기서 뭐 하는 다른 거 한번 해볼까요? 여기 약국 살짝 보이네요. 어디가 좋습니까? 할 때 예예 예. 그럼 여기서 창경발이 한번 해볼게요. 이게 창경발이라고 합니다.
4: 네
0: 그래가지고 제가 한번 해볼게요.
3: 네.
0: 네. 자, 이렇게 하면 이게 보이거든? 한번 따보시죠.
2: 이게, 선생님, 이런 식으로 이걸로 미역, 봐서.
3: 예, 미역을.
2: 예, 미역을.
3: 따는 거죠.
2: 따는 거군요. 아, 이렇게, 네.
0: 제가 따는 걸로.
2: 창일쌤 한번 따주시죠.
0: 제 아니 이거 진짜 따기 어려운데.
3: 0초.
2: 뭐가 달려 나왔네요.
3: 이 바닥 겸손해야 된다.
0: 아 실력 나오는데 밖에 나와서 한번 또 본격적으로 채취를 해보시죠.
3: 예.
2: 아 이제 밖에 나가면 뭐 문어 같은 거 잡나요?
0: 아니 뭐 군소도 있고,
2: 예.
0: 해산도 있고, 예. 문어도 운 좋으면 잡을 수 있고.
2: 아 그럼 창일쌤만 믿고 가는 거예요 지금?
0: 그렇죠. 네. 갑시다.

0: 가자! 저기 평선. 네, 거기까지 한번 가보고 싶은데.
1: 좋습니다, 평선.
0: 거기 뭐 성게 많다면서요.
1: 저기 수심 4m 정도 되는데 성게가 어마어마하게 달려 있어요.
0: 그걸 직접 따보셨어요?
1: 아, 저 많이 땄죠. 아? 아, 이거 안 되겠다. 파도가 너무 세다.
2: 네?
1: 파도가 너무 세서 안 돼. 이거 위험해.
0: 파도 별로 없는데?
1: 아니. 이거 나가면은 이거 뒤집어져. 위험해.
3: 아, 저래요.
0: 아니,
1: 안 돼.
0: 아니, 많이 나가보셨잖아요, 저기.
1: 그래, 많이 나가봐도 이건 안 돼. 선생님, 배 돌려요, 빨리.
0: 나가서 막 성게도 따고 뭐 그랬다면서.
1: 안 돼. 이건 너무 무서워. 안 돼. 아,
0: 없어요, 지금.
1: 아유, 이거 얼마나 위험한지 이분이 모르시나, 이게. 선장님, 네. 빨리 돌려, 빨리. 아, 무서워, 야. 무서워, 무서워.
4: 떼벼를 타보셨는데 네. 느낌이 어떠셨어요?
5: 느낌이요? 불편했습니다.
4: 무섭고 네, 편하진 않았어요.
5: 아, 물론 좋은 경험 하긴 했는데
4: 그랬습니다.
5: 현대 기술이 워낙 발전했기 때문에 뭔가 저런 배를 만든다 그러면 쉽게 뚝딱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아직도 그 오래된 저 배를 계속 사용하고 있을까요?
4: 갯바위 위에서 이렇게 올라갈 때 일반적인 배는 이렇게 걸려요.
5: 네.
4: 그래서 움직이지 못하는데 타보셔서 알다시피 저렇게 작은 배에 성인 남성 3명이 탔는데도 거의 가라앉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수심 아래 바위가 30cm 정도 있어도 이게 지나갈 수 있어요. 그만큼 부력이 좋다는 거하고 바위에 부딪히거나 걸려도 튼튼하니까 이게 파손이 없다는 거. 그리고 꾸준히 이것들을 수리를 해줘야 되는데 나무 하나만 이렇게 대체해갖고 또 묶어주면은 금방 또 새 배가 되니까 다른 것들을 굳이 찾을 필요가 없죠. 가장 단순하고 가장 튼튼하고 부력이 좋은 세 가지 요건을 다 갖고 있어요.
5: 심플 이즈 베스트군요.
4: 그렇죠. 네. 다른 배들 큰 대양을 가로지르고 많은 물건들을 실어나는 배도 필요하지만 이런 마을에서 미역을 채취하고 하는 데에서는 가장 단순하고 튼튼하고 실용적인 배들도 여전히 유용하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5: 또 다른 곳으로 가보시죠. 가시죠.
4: 가보시죠.

0: Vacation season.
1: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 명란지가 수상 안전 요원으로 변신을 했습니다.
0: That's right. Summer is all about having fun, but safety always comes first. You can never be too careful.
1: 그럼요. 그래서 지금도 호시탐탐 레이더 풀 가동해가지고 여러분의 안전을 살피고 있는데요.
2: 잠깐만요.
1: 더위에 조금 지치신 우리 시청자분들이 좀 계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2: 아.
0: This is an emergency.
2: Emergency. Oh yeah.
0: All right, we need to rescue them right away.
1: 네, 걱정 마세요. 우리 시원한 퍼포먼스로 또 구해 드리도록 하겠으니까요. 명란즈 구조대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뮤직 스타트.

0: Do you know what's the most important thing to do before you go into the water, Wonjin?
1: 아, 뭐가 있을까요? 선크림 바르기 아니면 뭐 약간 선글라스 끼기 이런 거?
0: No.
1: 뭐죠?
0: Those are important too, but it's warming up. Yes, a proper warm-up will keep you safe while having fun.
1: 이런 이런, 또 그걸 까먹다니요, 그쵸? 뭐니 뭐니 해도 이 준비 운동이 굉장히 또 중요하잖아요.
0: Yes, then before we enjoy today's performances, should we warm up too?
1: 자, 좋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여러분 다 같이 한번 따라해볼까요? 자, 일단 오른팔 들고 하나, 둘, 셋, 넷! 둘, 둘, 셋, 넷! 그리고 자, 이렇게 손가락을 한 다음에 셋, 둘, 셋, 넷, 넷, 둘, 셋, 넷.
0: Oh yes, I think we are ready, Wonjin.
1: 네, 좋습니다. 이제 그러면은 무대 즐길 일만 남은 것 같은데요. 다음 무대 바로 만나보시죠. 뮤직

0: Simply K-Pop, it is now time to get up close and personal with your favorite artists, Beauty Cam.
1: 네, 아티스트의 메이크업, 헤어 스타일링의 가장 빛나는 순간을 더 가까이, 더 선명하게 담아내보는 코너죠.
0: Yes, shall we then bring out today's guests?
1: 네, 힙합 바이브의 5인조 걸크루입니다. KBS 분들입니다. Welcome! Welcome! Yeah, 좋습니다, 좋습니다.
0: Woohoo! All right, I'm loving the energy today. Hello, Kibits. Please say hello to the global fans. 단체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2: 네, 둘, 셋.
3: 안녕하세요, Kibits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1: 아, 좋습니다, 좋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데뷔곡 Oxy 앨범 소개와 함께 어떤 곡인지도 소개 부탁드릴게요.
2: 네, 저희 이번 데뷔 앨범 악시제는요 다섯 가지 트랙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먼저 프리 릴리즈로 공개했던 히비츠와 Catch My Breath, 그리고 이번에 신곡 Sub-Zero가 수록되어 있고 서브 타이틀 곡인 Suck It Up과 대망의 타이틀곡 악시가 있습니다.
1: 아, 좋습니다. 악시란 곡은 또 어떤 곡일까요?
4: 네, 악시는 힙합과 저지클럽이 유기된 곡으로 굉장히 라이저 멜로디가 특징인 곡이고요. 굉장히 신나고 여러 사운드가 굉장히 듣기 좋다고 생각하고 인스트루먼트에 더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신나는 곡이고 퍼포먼스에 또 집중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아, alright, alright. 좋습니다. 또 이번에 데뷔한 신인분들이시잖아요.
0: 맞아요.
1: 이게 외우기가 아무리 외웠어도 긴장하면 잘 안 나오는 게
0: 맞아요.
1: 신인이거든요.
0: 네.
1: 네, 맞습니다. 저희도 아직 힘들어하기 때문에 걱정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0: Yes, with that being said, we watched your performance and your expressions and stage presence really stood out.
1: 맞습니다. 이 안무도 그렇고 걸 크러쉬 그 자체였어요. 혹시 포인트 안무도 직접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4: 네. 저 이번 타이틀곡 악시는 손동작에 포인트가 많은데요. 바로 딴, 딴, 따라란 이렇게 악시 업. 업을 표현하는 손동작과 뒤에 들리는 인스트루멘탈의 뚜루두루두루두 하는 이 손동작 그리고 네. 마지막에 X 박수 박수
0: 딴딴
4: 부르부르붕
1: 부르부르붕
4: 이 동작 유념해서 지켜봐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1: 좋습니다. 그 동작 어떻게 저희도 한번 같이 해볼 수 있을까요?
4: 좋아요.
1: 좋습니다. 자리로 와주시고요.
0: Come on in.
1: 좋습니다. 좋습니다.
0: 자, 준비되셨다면 뮤직 큐.

0: 좋습니다. 좋습니다.
1: 감사합니다. 안무가 너무 재밌네요.
0: 아, 안무가 정말 힙하고 너무 멋있어요. 그쵸?
1: I like it. I like it.
0: 자, 이렇게 포인트 안무까지 같이 해봤는데요. 이번 컨셉의 스타일링에 대해서도 자세히 들어볼까요?
1: Yes, we have some questions that the fans sent in before the show. Wonjin, please take us through them.
0: 좋습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 질문입니다. 오늘 각자 헤어 메이크업 중에서 가장 공들인 포인트가 뭐가 있을까요?
2: 네. 제가 오늘 헤어 메이크업에서 가장 공들인 부분은요, 저의 오늘 메이크업인 블러셔 포인트가 볼부터 콧등, 볼 이렇게 이어져 있거든요. 이게 약간 살짝 탄 듯한, 약간 귀여운 듯한 느낌을 주면서도 힙한 메이크업이 포인트입니다.
1: 여름과 딱 잘 어울리네요.
0: 좋습니다.
1: 자, 다음 유이 씨한테 한번 들어볼까요?
2: 네, 제가 오늘 스타일링에서 가장 포인트한 부분은요, 머리인데요. 제가 활동에 맞춰서 계속 어두웠던 머리를 탈색해가지고 금발로 새로 나타났는데 음악 방송을 돌아다니면서 계속 색깔이 빠졌었는데 오늘 아침에 또 새로 염색을 해가지고 다시 깔끔한 금발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1: 나이스.
0: 아, 좋습니다. 오늘 아침에 염색하신 거예요?
2: 네, 맞습니다.
0: 얼마나 또 시간이 들으셨어요?
2: 아, 오늘은 탈색은 안 하고 도피기만 해가지고 그래도 1시간 정도? 아~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았습니다.
0: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또 계실까요?
3: 네, 저는요 오늘 메이크업에 포인트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바로 살짝 스모키인 듯한 이 눈매가 포인트인 아이 메이크업을 했습니다.
1: 눈빛이 아주 강렬하십니다.
0: 좋습니다. 다음 나이스. 질문인데요, 최근에 메이크업 지우기가 아까웠던 날 있으실까요? 어떤 스타일이었는지까지 궁금합니다.
4: 네, 저는 오늘이 아닐까 싶은데요. 오늘 새롭게 이렇게 점을 찍어봤거든요. 네. 처음으로 이렇게 찍어보는 거라 되게 지우기가 아쉬운 것 같습니다.
0: 아, 진짜요? 점이 또 굉장히 잘 어울리셔가지고요. 그렇죠? 좋습니다.
4: 감사합니다.
0: 또 다음 질문 한번 드려볼 텐데요. 립, 피부 표현, 또 아이 메이크업 등등 메이크업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한 가지는 어떤 게 있을까요?
3: 제가 생각했을 때는요, 아이 메이크업인 것 같습니다. 왜냐면 눈에서 가장 단계가 많잖아요. 섀도우도 있고 뭐 아이라인, 뭐 마스카라 이런 많은 단계를 거치기 때문에 그만큼 눈에 디테일이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아이 메이크업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0: 좋습니다. 좋습니다. 또 계실까요?
5: 네, 저도 마찬가지로 아이 메이크업인데요, 저는 제가 화장을 지우면 눈이 조금 순하게 생긴 편인데 언니들이 되게 옆에서 센 기운을 뿜고 있어가지고 저도 더 스모키하게 언더라인도 엄청 채우고 그렇게 점점 센 메이크업을 하기 때문에 아이 메이크업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0: 좋습니다. 또 계실까요?
6: 네, 제가 또 말을 하자면 저는 베이스 기초 화장 피부 표현이 아닐까 싶은데요. 왜냐면 뭐든지 기본이 탄탄해야 좀 마무리까지 결과까지 좋기 때문에
0: 그렇죠.
6: 베이스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1: 나이스.
0: 좋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긴급 질문. 베이스만 받기, 아이메이크업만 받기? 자, 베이스만 받기. 하나, 둘, 셋.
1: 오케이.
0: 아까 아이메이크업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셨어요?
6: 네, 맞습니다.
0: 아이메이크업만 받기가 이렇게 두 분. 잘 들었습니다. 좋습니다. 자, 마지막 질문은 특별하게 현장에 계신 팬분들께 한번 부탁드려 볼 텐데요. 안녕하세요.
7: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본인 소개 한번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 Hello everyone. My name is Li Shuqian. I come from China, Guangzhou.
1: Okay. 광저우에서 온 리슈첸이라고 합니다.
0: 오늘 혹시 키비치에게 질문하고 싶은 게 어떤 게 있으실까요?
8: Is there a makeup trend that you are interested in, like lemon core or big makeup?
1: 네, 요즘 레몬코어나 굿굿 메이크업 등등 유행하는 메이크업 스타일이 많잖아요. 각자 특별히 관심 있는 메이크업 스타일 있으실까요?
0: 혹시 있으실까요?
9: 저는 그 캣아이 메이크업이라고 해서 눈을 확 강조해주고 고양이상으로 만들어주는 좀 진한 아이라인이랑 좀

0: 속눈썹에 눈 너머까지 붙이는 그런 메이크업이 관심이 가서 오오. 요즘 샵 선생님들한테 선생님 속눈썹 조금만 더 길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고 한 적이 많습니다.
1: 아 좋습니다. 또 계실까요?
2: 네 저는 저도 눈에 강조를 하는 메이크업인데 제가 하고 싶은 메이크업은 완전 엄청 뱅 이렇게 센 그 스모키 메이크업을 해보고 싶은데 눈두덩이까지 약간 까맣게 해보고 싶습니다.
3: 오케이 임팩트 있는 걸 추구하는 편이네요.
2: 네 맞습니다.
1: 대답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리슈채님 오늘 인터뷰 응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0: 감사합니다.
1: 네, 자 이제 키비치의 신곡 무대를 만나볼 차례인데요. 유이 씨, 전 세계 팬분들에게 마지막으로 인사 부탁드릴게요.
4: 네, Hi, いつも応援してくださるファンの皆様本当に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私たち키비츠 これからもかっこいいステージを見せれるように精一杯頑張りますので、 たくさんの愛と応援よろしくお願いいたします。
1: 아 좋습니다 좋습니다.
3: Alright, the girl group with unpredictable and fearless charms. Here is Kibitz performing Oxy.
1: 네 여러분 모두 준비되셨을까요?
0: 네.
1: 좋았습니다. 뮤직 스타트.

0: Wonjin, Wonjin, Wonjin. Uh-huh. Maybe it's because of our outfits today, but don't you just want to jump straight into the ocean?
1: 제 말이 그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이게 TPO도 한번 갖춰 입었겠다. 바로 입수 가능한데 말이죠.
0: But when you're swimming or playing in the water, you'll wear yourself out if you go all out from the start.
1: 맞아요. 이 페이스 조절이 좀 정말 중요하거든요. 즐길 때니 오래오래 또 즐겨야 하니까요.
0: Yes, that's why we prepare some special stages. Why don't we catch our breath for a moment and soak in the emotions?
1: 좋습니다. 그러면 같이 감성에 푹 빠져보시죠. 뮤직
0: 스타트!

0: Let's go, Simply K-pop. It is already time to wrap up today's Simply K-pop.
1: 자, 어떻게 여러분 오늘 무대 시원하게 즐기셨나요?
2: 좋습니다, 좋습니다.
0: All right, all right. Thank you for joining us. We hope you have a healthy and safe summer.
1: 자, 맞습니다. 그리고 또 혹시 더위에 지치시거나 도움이 또 필요하시다면,
0: yes. Don't hesitate to call the Myeonglan's rescue team.
1: 네, 멋진 무대와 함께 언제든 출동하도록 하겠습니다.
0: Yes, Simply K-pop will be back next time with simply thrilling K-pop performances. Bye. Bye.

0: If the land of Jeju-do Island has Hallasan and Urum, or the volcanic cones, its seas have stone mountains. Our first destination is the Noal and Socheonji dive spots between Jeju's main island and Seopsom Island. The moment you dive, you see massive rock mountains.
1: 너알 포인트는 이미 다이버들에게 잘 알려져 있는 곳입니다. 버블 폭포, 꽃동산, 산호동산이라고 하는데 수심은 대략 한 15에서 30m 바닥에 바위 봉우리 형태의 돌산들이 끊어질 듯 연결되어 있습니다. 봉우리의 수심은 한 10m 내외로 초보자들도 부담 없이 보트 다이빙이 가능합니다. 너알 포인트에는 다양한 생물들이 군락을 이루고 있습니다. 낮은 돌산에는 분홍 바다 맨드람이 군락을 이루고 있고 키가 큰 돌산 위쪽에는 거품 돌산호와 말미잘 군락들이 보이기도 합니다.
0: 'Fish enjoy the swirling currents that wrap around the stone mountains, enjoying the abundance of the season. Schools of white-saddled reef fish, whose main habitat is the coastal waters of Seopsom Island, gather near the blooming pink soft corals. In the area's waters, these stone mountains stretch on like a mountain range. At Socheonji dive spot next to Noal, there is a tunnel that cuts through the rock mountains. It is large enough for a single diver to pass. This famous spot is where divers like to take photos against the backdrop of soft coral.

0: 연세미연은 기차바위 포인트에서 강정 해군기지 사이에 있습니다. 아, 돌산으로 된 수중야의 상층부는 수심 15에서 한 20m 정도로 부채 산호와 연산호 등 여러 종류의 산호들이 어우러져 장관을 이룹니다. 바다 한가운데 있는 돌산들 대부분이 그렇듯 물고기들이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곳이기도 합니다. 무엇보다도 이곳에서는 바다 거북이 종종 나타나는 곳이기도 합니다.
1: Thanks to the life that took roots here on this mountain, a healthy ecosystem is formed. Soft corals, bursting into bloom, cover every surface atop and alongside the rocks. The valleys surrounded by corals offer a magnificent sight. Predators are out to hunt fish, enjoying the abundance the day offers. To the prey, the ocean is a world of constant tension. While filming a lionfish, a sudden alarm rings out.

파도를 만지는 남자. 보려는 몸짓, 보는 몸짓. 그런 게 아직 내 몸에 남아 있어요. 나는 응시라는 걸 몰라요. 또 누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무도 없나요? 나는 서 있어요. 그리고 어디선가 문이 떠오르고 있어요. 내가 보이나요? 창문은 멀리 있어요. 창문은 멀리 있는 것이니까요. 창문은 내 방에 있습니다.

있어서 멀리 있는 것이니까요. 나도 멀리 있나요? 나는 무엇으로부터 멀리 있나요? 지나고 나서야 알아요. 그 또한 지나고 나서야 느껴요. 보고 싶은 마음은 그대로 있어요. 나는 보인다는 게 뭔지 알아요. 나는 잘 보인다는 게 뭔지 몰라요. 저것 좀 봐. 소리가 들려오면 나도 모르게 보는 시늉을 해요. 나는 보았던 적이 있으니까요. 내가 보고 있다고 착각하기도 해요. 문 열리는 소리가 들리면 나는 고개를 들어 문 쪽을 바라봐요. 누군가 문을 열고 들어서는 걸 내가 보고 있다고 생각해요. 아, 파도가 떠오르네요. 파도가 떠올라요. 나는 바다를 찾아가는 길이에요. 나는 바다를 보려 바다를 찾아가는 건 아니에요. 바다는 볼 수 없어요. 우리는 바다를 볼 수 없어요. 우리가 보았던 것은 바다가 아니라 파도예요. 파도는 부서지고 끓고 부풀어 오르고 밀려오고 밀려가고 솟구치고 가라앉고 물방울을 튕기고 파도는 하얀색이에요. 나는 하얀색을 알아요. 딸주, 노초, 파남부에는 하얀색이 없어요. 하얀색은 솜털, 공책, 토끼. 나는 하얀색을 산책시켜주고 싶었어요. 내 왼쪽 눈동자가 아직 확대경 너머의 글자를 볼 수 있을 때였어요. 대학교 입시에 떨어지고 종일 혼자 집에서 지냈어요. 집 밖을 나서는 게 가장 두렵던 시기였지만 불쑥 멀리 가고 싶은 충동을 느끼곤 했어요. 그런 날이면 집 근처 지하철역으로가 3호선을 타고 종착역까지 갔다 되돌아왔어요. 어느 월요일이었어요. 특별한 날도 아닌데 대학생이던 형이 내게 하얀색 토끼를 선물했어요. 나는 하얀색에게 연두색 상추를 줬어요. 나는 하얀색이 연두색을 먹는 소리를 들었어요. 색종이를 만지작거릴 때 나는 소리하고 비슷했어요. 하얀색은 연두색을 먹고 다시 하얀색이 됐어요. 나는 하얀색을 만지지 못했어요. 하얀색은 살아있었어요. 나는 살아있는 걸 만지는 게 겁났어요. 나는 다른 하얀색은 만졌어요. 밤에 불을 끄고 침대에 누워 잠들길 기다리는데 하얀색이 깡충깡충 뛰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화요일에도 나는 하얀색에게 연두색을 줬어요. 하얀색은 연두색을 먹고 또다시 하얀색이 됐어요. 나는 하얀색을 산책시켜주고 싶었어요. 수요일에도 나는 하얀색에게 연두색을 줬어요. 수요일의 연두색은 월요일의 연두색보다 연두색이었어요. 화요일의 연두색보다도 연두색이었어요. 나는 토요일에 하얀색을 산책시켜주려고 했어요. 목요일에도 나는 하얀색에게 연두색을 줬어요. 하얀색이 연두색을 먹는 소리가 잠깐 들려오다 말았어요. 먹다만 연두색이 하얀색 앞에 놓여 있었어요. 연두색은 시들어 갈색이 돼갔어요. 밤이 되고 불을 끄고 침대에 누운 내가 잠들도록 하얀색이 뛰는 소리가 들려오지 않았어요. 금요일에도 나는 하얀색에게 연두색을 줬어요. 토요일 아침이었어요. 금요일에 연두색이 갈색이 돼 하얀색 앞에 놓여 있었어요. 갈색 옆에 연두색을 놓아두려는 내게 아버지가 말했어요. 하얀색이 죽었구나. 나는 그제야 하얀색을 만졌어요. 나는 아버지와 함께 집 근처 양재천 뚝 옆에 구덩이를 파고 하얀색을 묻어줬어요. 꽃삽이 들린 내 손에 갈색 흙이 묻어 있었어요. 빨주 노초 파남부에는 왜 하얀색이 없을까요? 그 집에는 하얀색이 있어요. 그 집 하얀색은 새장 속에 있고 다리가 하나예요. 나는 하얀색을 잊어가고 있어요. 내가 하얀색을 잊어도 하얀색은 있어요. 내가 하얀색을 잊어도 하얀색은 죽어요.

개인에게 관심이 있는 사람이에요. 사실은 집단보다는 위안부였던 노파가 제게 어느 날 들어왔고, 그리고 그분에 대한 소설을 쓰게 됐어요. 그러면서 역사 의식이 있어서라기보다는 그 위안부 출신이었던, 그런데 살아 돌아온, 그리고 이제 하루하루 힘겹게 살아내서 그 노인이 된, 노파가 된 그 한 분에 대해서 네, 저는 썼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특별히 제가 역사 의식이 있어서 한 명을 쓰게 됐다, 이렇게 말씀드리게 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위안부 할머니 두 분이 사시는 공간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분들이 살아가시는데 이제 도움을 드리는 이제 활동가 분들이 계시는 그런 주거 공간이 있었는데, 전혀 친분이 없었는데, 제가 한 명을 펴내고 얼마 이제 기간이 지나서 저에게 연락을 주셨어요. 위안부에 대한 소설을 써줘서 감사하다고, 그래서 할머니들과 저녁 식사 자리에 초대하고 싶다고. 활동가 분들, 그러니까 위안부 할머니들께서 이제 증언하시는데, 그리고 생활하시는데 도움을 주고 계시는 활동가 분들, 그리고 이제 연구에, 그 위안부에 대한 연구를 계속 꾸준히 해오시고 있는 분들로부터 감사하다, 고맙다, 이런 말씀을 많이 들었는데, 위안부 할머니들에게 저희보다 더 일찍 관심을 가졌고, 또 그분들의 증언을 어쨌든 기록을 해두셔서 제가 소설을 쓸 수 있었으니까, 그분들께 도리어 제가 감사하다.

0: 그 피해 사실 그리고 그 트라우마가 과장되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저에게는 있었거든요. 또 다른 또 피해를 그분들께 드릴 수가 있잖아요. 그분들이 이제 어렵게 회복한 그 인간으로서의 존엄성, 뭐 인권에 다시 또 상처를 주는 트라우마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소설을 쓸 경우에 그럴 우려가 있어서 그리고 또 그것이 이제 그분들이 경험했던 위안소에서 위안부로 동원되어서 위안소에서 경험했던 그 끔찍한 그 사실들이 이제 사실이 아니라 이제 거짓이라고 독자분들이 또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소설이기 때문에 실제로 했던 경험들이고 또 그 고통, 트라우마를 안고 살아가고 계신다는 걸 알려드릴 수 있는 방법이 증언들을 적극적으로 소설 안으로 가지고 오는 것. 네. 혹시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 질문이 좀 어려웠는데요. 다 가깝게 느껴져요. 남성도 어떤 경우에는 남성이 화자일 때 더 여성이 화자일 때보다 몰입이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파도를 만지는 남자의 그 화자도 남성이죠. 남성인데. 그런데 또 그 안에 제가 들어가 있거든요. 네, 다 조금씩 다 저를 닮아 있는데, 근데 더 많이 닮아 있는 어떤 한 인물을 뽑으라면 그건 또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또 딱 저다 이 인물은 또 그런 인물은 또 없는 것 같아요. 네. 소설이 세계의 평화를 가져오는데 그냥 독자의 입장으로 제가 돌아가서 제가 읽고 싶은 소설 그래서 읽게 되는 소설 그리고 또 좋아서 반복해서 읽게 되는 소설 저의 무지를 일깨워주거든요. 근데 그 무지라 함은 남의 처지를 생각하지 못하는 것, 저를 좀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제가 모르고 저지르는 폭력. 그러면서 제가 좀 더 나은 사람으로, 나은 사람이 제가 더 돼야 되겠다. 아, 내가 무지했구나. 저에게 어떤 깨달음을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순간 제가 좀 더 세계의 평화 아니면 가정의 평화 또 친구들과 지낼 때 또 좀 더 평화롭게 지내기 위한 어떤 노력을 의식 중에 무의식 중에 하게 되겠죠. 예, 그런 식으로 평화를 가져다 주지 않을까요? 네. 쓰고 싶은 이야기가 올 때 쓰는데 흥미로운 이야기여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흥미를 느껴서 제가 쓰고 싶어서 쓴 이야기를 어떤 독자분이 읽고 공감해주고 그런 일은 사실 굉장히 귀한 고마운 일인데 언어가 다른 더 보편적인 어떤 공감을 어쨌든 그 소설이 불러일으킨다는 거니까 작가로서 감사한 일이고 기쁜 일이죠. 네. 제가 좋아하는 소설들, 한국 소설들,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한국 작가 분들, 해외 독자분들이 좋아해 주시고, 즐겨 읽어 주시고, 그러신 거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그냥 가능성에 대한 질문을 하는 시기는 지나지 않았나. 네, 이미 많은 사랑을 많은 작가분들이 받고 계시고 또 읽히고 있고, 네, 그래서
1: 안녕하세요. 저는 시인 박준입니다. 시도 쓰고요, 산문도 쓰고 이런저런 일도 하고요. 또 울기도 많이 울면서 살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수많은 영향들이 있어서 제가 시를 쓰겠다라고 마음을 먹었겠으나 가장 큰 근원적인 이유를 찾아가면 어려서부터 제가 자주 들었던 말이 너 왜 말을 못해? 사람이 대화할 때는 눈을 쳐다봐야지 이런 말들을 많이 듣고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내향적이고 다소 소극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말은 못하더라도 할 말이 없는 것은 아니죠. 생각해보면 내가 무엇을 말할까를 끊임없이 머릿속에서 뒹굴리고 있느라 그래서 말을 못하지 않았나? 결국 그것이 말로 향한 출력이 아니라 글이나 시로 통한 그런 출력이 되었다고 결과적으로 생각합니다. 당신, 미인 이렇게 지칭된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아름다운 삶을 살았다. 그런데 지금은 이 세상이 없다. 부재한다. 그래서 그립다. 이 대상을 누구 실명을 쓰지 않고 또 사람만 있는 것도 아니거든요. 강도 있고 산도 있고 어떤 현상도 있는 것이고 참 아름다웠는데 지금은 없으니까 아쉽다, 그립다, 보고 싶다, 슬프다 이 말을 할 때 제가 발화를 하는 것이죠. 그렇게 등장을 하는 겁니다. 시집에 제목이 되기도 했던 당신의 이름을 지어다가 며칠을 먹었다. 이때의 당신도 약을 지어 먹다, 밥을 지어 먹다라는 말을 쓰거든요. 어떤 존재가, 좋은 존재가

주변 사람들 혹은 나에게까지 약처럼 밥처럼 한 철을 살게 해준다 이런 마음으로 지어진 제목입니다. 올해는 삼재였다. 밥을 먹을 때마다 혀를 깨물었다. 나는 학생도 그만하고 어려지는 애인을 만나 잔디밭에서 신을 벗고 놀았다. 두 다리를 뻗어 발과 발을 맞대본 사이는 서로의 임종을 지키지 못하게 된다는 말을 어린 애인에게 들었다. 나는 빈 가위질을 하면 운이 안 좋다 하거나 새 가구를 들여놓을 때도 뒤편에 왕자를 적어놓아야 한다는 것들을 말해주었다. 클로버를 찾는 애인의 작은 손이 바빠지고 있었다. 나는 애인의 손바닥, 애정선 어딘가 걸쳐있는 희끄무레한 잠금처럼 누워 아직 뜨지 않은 7월 하늘의 점성술 같은 것들을 생각해보고 있었다.

첫 번째 시집이 잘 돼서 첫 번째 시집처럼 쓰는 건 말이 안 되고요. 근데 첫 번째 시집을 쓴 사람이 저이고 두 번째 시집을 쓸 사람도 저인데 제가 생각하고 받아들이는 세상의 풍경들과 이 세목들이 달라지진 않을 거잖아요. 그런데 작품은 달라져야 하고 이 고민을 하다가 그냥 인위적인 것을 좀 배제하자. 일부러 변화를 주는 것도 배제하고 또 약간 의식하고 아 이런 것들을 좋아하는 것 같네 라고 생각을 하는 것도 당연히 배제하고 좀 자연스럽게 어디까지 가나 보자 라고 우리가 우유나 물을 쏟으면 조금 쏟으면 금방 닦아내죠. 근데 확 쏟으면 이렇게 지켜봅니다. 어디까지 가나 좀 지켜보고 싶었습니다.

신은 마치 돌에다가 새기는 것처럼 한 글자 한 글자 잊힘 없이 잊혀지지 않게 노력하면서 진하게 쓰는 거거든요. 근데 라디오는 너무 어려운 말을 하거나 현학적인 말을 하거나 또 너무 길거나 그러면 귀로 들어야 되는데 불가능하잖아요. 마치 물로 쓰는 글처럼 잠깐 물로 썼을 때 보여줬다가 마르면 사라지고 그런데 어느 순간에 다시 보니까 종이가 울어 있는 거죠. 물자국이 남아 있는 거. 내가 6개월 전에 어떤 라디오를 듣다가 들은 한 문장인데 좋다 생각했다가 잊었다가 다시 생각나는 거. 이런 대본을 쓰려고 노력했습니다. 잘 됐을지 모르겠네요. 네.

최근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가 그 우리나라 곳곳에 있는 지역에 있는 고등학교 혹은 중학교 같은 곳에 그 문학 강연을 다닙니다. 그런데 한 번은 한 경상북도의 한 도시에 있는 학교에 갔는데 그곳 선생님이 저한테 부탁을 하는 거예요. 우리 학교에 있는 학생의 부모님들 중에는 여러 나라에서 온 부모님들이 계신데 우리 학부모님들한테도 한국 작가의 책을 읽혀주고 싶어라고 얘기를 하셔서 화들짝 놀랐어요. 전 이 번역이 바다 건너서 저 먼 곳에 있는 분들이 서점에서 책을 사서 한국 작가의 책을 읽어볼까? 라는 생각만 했던 것이지 그게 아니라 우리는 수많은 국적의 사람들과 이미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분들이 읽을 책이 된다라고 생각하니까 달라졌죠. 그리고 좀 덜 미안해졌습니다. 제가 한국의 지역들을 써넣는 경우가 많은데 먼 곳에 있는 독자들한테는 그것이 미안해서 이 지역을 잘 알지 못할 테니까 이 지역을 좀 은유화해서 뭐라고 표현을 할까라는 고민도 했었고요. 번역서상에는. 그런데 한국 안에서 제 번역서들을 읽는 분들을 생각하면 쓰길 잘했다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 특정한 나라 국가뿐만 아니라 주로 3살, 4살 어린이들이 안녕을 힘들어하거든요. 친구 처음 만나서 쯔삣쯔삣하면 안녕도 힘들어하고 또 어떤 안녕을 힘들어하냐면 아빠가 출장 가는데 혹은 할머니가 집에 놀러 왔다가 집으로 돌아가는데 안녕 못해요. 왕 울고 이 이별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죠. 제가 담고 있는 내용이 첫 번째 처음 만났을 때 안녕도 잘 할 수 있어야 되고 두 번째 헤어질 때 안녕도 잘 할 수 있어야 된다. 왜 그러냐면 두 번째 안녕을 잘해야 세 번째 다시 만나는 안녕도 있을 수 있다. 그래서 모든 나라의 어린이들이 한 번은 읽어볼 만한 가치가 있는 일독을 권합니다. 다음 작품 계획을 생각하면 눈앞이 캄캄해지고요. 그 제가 게으른 사람이었던 걸 매일매일 뼈아프게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이 속도가 나쁜 것만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작가마다 글 쓰는 속도도 다르고 무엇을 내보내는 속도도 다르니까. 그리고 좀 멀리 목표를 내어다보면 그냥 계속 좋은 시를 쓰면서 살고 싶다 이런 생각합니다. 좋은 시라는 것도 좀 추상적이지만 적어도 좋은 시를 쓰려면 좋지 않은 삶을 살지는 못하거든요. 꼭 내가 쓰는 시와 내가 사는 삶이 일치하진 않겠으나 정반대를 쓰진 못하거든요. 이렇게 살면서 이쪽으로 쓰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좋은 시를 쓴다면 적어도 이렇게 살거나 이렇게 살 텐데 그것이 저의 먼 목적입니다.

0: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희는
1: 오늘은 배 이션
0: 와이엇입니다. 와! 와, 이제 저희가 또 이제 벚꽃이 엄청 많이 폈잖아요. 여기가 아, 또 이제 봄이에요, 봄. 이제 뭐 저희도 그래서 피크닉 이렇게 또 준비해 왔잖아요.
1: 지영아. 네. 지금 설렐 때가 아니야.

0: 네 얼굴에 잔뜩 묻어있다고 지금.
1: 혹시 그 멘트 아니지? 그 멘트 하려는 거 아니지?
0: 잘생김 아니고.
1: 잘생김 아니지?
0: 정말 미세먼지가 잔뜩 묻어있어요.
1: 예?
0: 지금 봄철이기 때문에 지금 설레는 것도 좋지만 황사와 미세먼지, 꽃가루 이런 걸 대비해야 됩니다. 저희가 지금 뷰티 프로그램이잖아요.
1: 맞아요. 저희 뷰티 프로그램이에요.
0: 이 한가하게 지금 너가 싼 거야?
1: 내가 싸웠어, 이거.
0: 좋긴 한데. 좋긴 한데.
1: 좋긴 한데.
0: 저희는 뷰티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1: 그렇죠.
0: 또 이제 대비를 해야 돼요.
1: 뭘 대비해야 되죠?
0: 황사, 미세먼지, 꽃가루.
1: 네.
0: 이 피부에 잔뜩 묻습니다.
1: 아, 그렇죠.
0: 오늘의 주제는 뭡니까? 벚꽃이죠.
1: 벚꽃.
0: 뭐예요, 그러면? 봄이 왔네요. 그것도 맞긴 한데요. 바로 꽃보다 클렌징입니다.
1: 꽃보다 클렌징? 네.

0: 말했듯이 네. 여러 가지 이제 피부에 좀 이제 빌런들이 많아요. 그래서 꼭 클렌징에 신경 써야 돼서
1: 그렇습니다.
0: 이 계절에 맞춰서 저희가 이번 주제는 네. 클렌징입니다. 이제 해외분들에게 네. 저희의 K뷰티를 또 네. 전파하기 위해서 이렇게 또 저희가 열심히 할 테니까 예. 한번 인사 한번 하시죠.
2: Hi foreign friends.
0: 안녕하세요. 고니치와. 따자오. 그라시아.
1: 그라시아. 안드라스부이제. 네.
0: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 네. 저희가 열심히 노력해서 K뷰티 전파하도록 하겠습니다.
1: 네.
0: 이제 진짜 가볼까요?
1: 가죠.
0: 먹으러.
1: 배고파.
0: 좋습니다.

0: Oh, do you have time to interview?
1: Yes.
2: Oh, sure.
0: Oh, really? Oh, okay. Yeah. So, let's go.
1: The topic is flower cleansing, you know?
3: It's a cleansing form. When you like wash your face, then you use
2: a cleanser. To be honest, I don't use a cleanser. Yeah, it's kind of shocking, but I just only use something to moisturize my skin and...
3: Moisturize?
2: Like, yeah.
3: Oh, really?
2: Top, yeah. Oh. I don't use anything else.
1: Oh, cleansing form.
3: Bye-bye.
4: 노 클렌징 하시네요.
0: 저 처음 봤어요.
4: 이거 이럴 수도 있잖아요. 이게 시동 걸었으니까.
3: 네, 맞습니다.
4: 제가 스타트 됐으니까 Let's go.
3: 예. Yeah. 외국 분들 만나니까 또 이제 긴장이 풀리네요.
4: 저기 다 오신다.
3: 잠시만요.
1: Excuse me.
3: Oh, excuse me.
1: Yes.
3: Do you have time to interview?
1: Young ladies.
3: Young lady, is it okay?
1: Yeah, yeah, my daughter.
3: Is your daughter? Oh, okay. Oh, okay. Where are you from?
5: Singapore.
3: Oh my god. Why did you come to Yeonhido?
1: Cherry blossom.
3: For watching the cherry blossom?
1: Yeah. Oh, really?
3: You know, we already see it. It's really beautiful.
5: Really?
3: Yeah. Have you guys ever used the K cleansing form? The Korean cleansing form?
1: Mm. Oh, really?
3: Oh.
5: I use Korean brand.
3: Oh, really? Korean brand. What brand?
4: Ah, green, you green tomato.
3: Green tomato.
1: I know that.
3: Oh, really?
5: It's either you just wash, use it as a cleanser, or you leave it on for 2 minutes, then wash off.
3: Only 2 minutes. Is it really good?
5: Yeah, I like. It's not too dry.
3: Too dry. Mm. Oh, okay. What about you? Have you ever used a crayon?
5: Am I? You use Rowlet.
3: Rowlet? Oh, 이거 사용하신답니다.
4: Oh, I know that.
3: Why you use this?
5: My mom introduced me. Oh, it feels very gentle on my skin.
3: And then are you guys going to the cherry blossom? Yeah, okay, thank you.
1: Thank you so much.
2: Thank you.
1: Have a nice trip.
3: Have a nice day.
4: 좋은데?
3: 좋아, 나쁘지 않아. 이 흐름 나쁘지 않아요. 좋습니다.
4: 누님.
6: 안녕하세요.
4: 안녕하세요. 인터뷰 잠깐 가능하실까요?
6: 당연하죠.
7: 예, 간식 좀 하나 주고 시작할게요.
4: 너무 좋습니다.
7: 어머. 기다려. 코지 기다려야지. 여기 이쁜 형아들, 잘생긴 형아들 있으니까 기다려.
4: 코지 앉아. 오. 코지 클렌징 뭐 써?
7: 오. 아니 왜 이렇게 잘생겼어요?
3: 어머님도.
7: 아, 감사합니다.
3: 이제 봄철이 되면 사실 피부에 대한 좀 예민함이 있잖아요.
7: 저는 아무래도 나이가 있으니까. 각질이 일어나는 거예요.
1: 예민해져가지고.
7: 예민해지죠.
1: 사실 오늘의 주제가 클렌징에 관한 주제예요.
3: 네.
1: 근데 평소에 이제 클렌징을 좀 어떻게 하시는 편이신가요?
7: 저는 워터로 먼저 지우고.
1: 네. 클렌징 워터?
7: 네. 그리고 이제 폼으로 하고. 그리고 이제 닦아내고.
3: 관리를 너무 잘하시는 거 아니에요?
7: 아니 그냥 뭐 기본이죠.
1: This is cable tea.
3: Yeah, it's basic.
1: 혹시 그러면 쓰시는 제품이 한국 제품인가요?
7: 아, 마녀공장인가?
1: 마녀공장!
7: 작은 딸이 쓰고 있어가지고 저도 같이 쓰고 있어요.
1: 근데 써보실 때 어땠어요?
7: 아, 저는 그거 좋던데요. 마녀공장?
1: 그렇죠.
7: 예, 예, 예. 잘 깨끗하게 뽀송뽀송하게 닦이는 것 같다.
1: 아, 세정력이 좋다.
3: 세정력이 좋다.
7: 다른 것보다.
1: 하고 나서 뭔가 이제 좀 건조하거나 이런 건 덜 하신가요?
7: 그거 좀 덜한 것 같더라고요.
1: 누님 덕분에 이제 외국 분들께 애국인들이 KBT에 대해서 많이 알 것 같습니다.
7: 네. 그 많이 알았으면 좋겠어요.
3: 근데 너무 공안이세요.
7: 아이, 감사합니다.
3: 저보다 한 살 누나인 줄 알았어요.
7: 어떡하면 좋아. 여기 오늘 내가 밥 사야 되는 거 아니야?
1: 저희가 또 이제 주제가 오늘 또 꽃보다 클렌징인데.
3: 아, 꽃보다 남자?
1: 저희가 또 저희에 대해서 저희의 클렌징 하는 법을 또 얘기 안 해드렸잖아요.
3: 아, 맞네. 네. 만약에 클렌징을 한다. 그러면 그 아이 리무버 하고. 그다음에 오일로 그 한 번 더 지워져요, 전체적으로.
1: 그렇죠.
3: 그다음에 이제 클렌징 폼으로 바로 들어갑니다.
1: 아, 저는 또 이거 진짜 꿀팁입니다. 클렌징을 할 때 너무 소량만 하면은 이게 마찰이 좀 더 심해지기 때문에 예민해질 수 있어요.
3: 아, 소량으로 하면은? 네,
1: 저는 그래서 다섯 펌프. 이 기름이 오일이 이 손의 마찰력을 굉장히 감소시켜주기 때문에 많아요.
3: 그렇죠, 그럴 수
1: 잠시만요.
3: 있죠. 하신 것 같은데요.
1: 자, 인터뷰 출동해볼까요?
3: 그럴까요?
1: 안녕하세요. 혹시
5: 안녕하세요.
3: 안녕하세요. 한국말 할 줄 아세요?
8: 한국어로 조금 할 수 있어요.
3: I'll wear my English. Is it okay? 네, 네. Oh, okay.
1: 지금 이 날씨가 굉장히 또 드라이, 건조해지기도 하고 또 미세먼지 황사 때문에 피부가 예민해지는데
3: 맞아요.
1: 그런 거에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2: I use cleansers and moisturizers. I got a facial and they recommended some products at Olive Young for me. I think everyone here has really nice skin because of the products that they have.
3: No.
1: 보통 클렌징을 보통 어떻게 하시는지 클렌징 루틴에 대해 살짝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 Usually I just do a gel to water cleanser from Lagom.
1: Lagom.
3: Lagom.
1: Lagom. Use two.
2: Oh.
3: Use
1: yes. Yeah. Lagom friend.
2: Yeah. Chingu. Wow. And then I put on some toner, some serums, and then sunscreen and moisturizer.
3: Oh. Oh. There. Are you using? Korean brand?
2: 네.
3: 오! 오!
2: 야.
3: 오케이.
1: 오! 올!
3: 올 Korean brand.
1: 두근두근.
3: Did you see? Our foreign friend. Did you see? 오케이.
1: 야, 안녕하세요.
9: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9: 혹시 인터뷰 잠깐 하나 할까요?
1: 아, 진짜요? 그러면. 두 분 커플이시잖아요.
9: 네.
3: 이거 꽃구경 하러 오신 거예요?
9: 네.
10: 아, 네. 네.
3: 아, 꽃구경 원래 자주 와요?
10: 봄이라서.
1: 아, 인터뷰 맹수가 아니네. 무슨 질문이에요. 저희가 또 이제 주제가 봄하면은 뭡니까? 클렌징이죠.
3: 아, 예. 네. 아, 사실 이제 큰 문제가 있죠.
1: 네. 그렇죠. 이제 봄하면은 이제 미세먼지도 많고 황사도 많고 그렇잖아. 꽃가루도. 그래서 클렌징이 굉장히 중요한데 평소에 클렌징 루틴이 어떻게 되세요?
9: 오일 하고
1: 오일?
3: 오일
1: 클렌징? 네. 평소에 화장을 메이크업도 하시고 그러세요?
9: 선크림 바르고
1: 아
9: 선크림 바르고
1: 어떻게 루틴 어떻게 되세요?
10: 저는 클렌징 밀크로 세안을
1: 제품이 어떤 건지
10: 마녀공장이요?
1: 마녀공장
3: 마녀공장 인기 많다
1: 밀크? 밀크가 마녀공장?
10: 맞아요 밀크가 마녀공장
1: 혹시 그 쓰시는 이유가 있을까요?
10: 클렌징 밀크가 약간 부드럽게 세안되고 보습력이 있어서
1: 소이빈?
10: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처음에는 그냥 올리브영 세일하길래 한번 평이 좋아서 해봤는데 괜찮더라고요.
9: 오일 저도 마녀공장.
1: 마녀공장!
3: 혹시 추천으로? 여자친구 추천으로? 네. 역시.
1: 두 분 마녀세요?
9: 아, 네.
3: 좋은데? 잘 받으시는데요?
1: 인터뷰 맹수들
3: 역시
1: 오늘 또 순탄하게 인터뷰를 진행해서
3: 맞습니다.
1: 많은 클렌징 제품을 또 추천받았어요.
3: 맞아요. 근데 클렌징 폼뿐만 아니라 또 오일도 받았고 뭐 여러 가지 제품들 받아가지고
1: 또 저희가 이제 그 추천받은 제품들을 직접 아도나산으로 해서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 예요. 리뷰
1: 가볼까요?
3: Let's go.
1: Let's go. 아도나산

0: 이제 안 섞이잖아요. 네. 그래서 잘 지워지게.
1: 공부 많이 했다. 좀 괜찮은데?
0: 당연하죠. 이제 저희가 뷰티 MC 아닙니까?
1: 아 일단 그 뭐 일단 이해했습니다. 예. 덕분에 이해 많이 했고 일단 첫 번째
0: 그쵸? 예,
1: 리뷰로 또 들어가야 되겠죠. 민감성 피부인 분들에게 좋은 클렌징 메어크입니다.
0: 맞아요. 얼마나 좋은지 네. 직접 써봐야 알 수 있습니다.
1: 맞죠. 오픈식 따라다따 뭉따따 뭉따따 디디다라다라 오 이건 뭐야? 어 이거는 이것도 똑같은 거죠. 그쵸. 근데 이거 샘플인 거죠.
0: 그런 거는 이제 편집되니까 요점만 딱 해야 된다. 손에 네. 아이라인을 그려보고 지워지는지 네. 한번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자 진짜 리얼입니다. 또 마스카라 스르륵 요 정도죠? 요 정도? 요 정도? 요 정도? 물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장님 물 하나 주세요.
2: 예.
1: 예.
0: 자 뿌릴게요. 자 갑니다. 세.
1: 오. 오. 오 지워져. 근데 잘 지워지는데?
0: 잘 안 지워지는데요?
1: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형 안 보여? 아, 좀 남았네. 아 근데 이게 또 아. 물을 묻히면 다르죠.
0: 그죠. 아니 이게 확실히 네. 밀크다 보니까 네. 밀크는 누가 쓴다고 그랬어요? 민감한 사람들이 쓰잖아요.
1: 그쵸.
0: 건성과.
1: 맞아요.
0: 확실히 순합니다. 부드러워요. 오. 제가 저는 클렌징 오일을 많이 쓰는데. 네. 좀 클렌징 오일이 자극이 될 때가 있어요.
1: 아 그래요?
0: 근데 확실히 그래. 밀크는 네. 이 제형 자체가 굉장히 네. 좀 이렇게 부드럽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오 일단 순합니다. 아우 차가워. 아 찬물. 이걸 안 지워준대.
1: 아니 아니 괜찮아 괜찮아. 우리 솔직 리뷰 타임이야.
0: 아, 합니다. 일단 1차 세안제죠. 네. 밀크가. 우와 근데 보이시나요?
1: 여기서 제가 닦아드릴게요. 저도 분량을 뽑아야 되니까요.
0: 자. 1차 세안만 했는데 아이라이너와 마스카라 지워졌습니다.
1: 오, 오 그러네?
0: 자극이 많이 없는데 세균력이 굉장히 좋습니다. 오. 수분감도 보면 은 네. 좀 촉촉해요. 자극이 세면 은 좀 건조해지는 경향이 있거든요.
1: 오, 그러네 촉촉하네.
0: 촉촉합니다. 자 이제 1차 세안을 했으니 뭐 해야 됩니까?
1: 2차 세안을 해야겠죠?
0: 오! 딩동댕이에요.
1: 뭐 당연한 얘기를.
0: 자, 2차 세안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네. 세안은 네. 같은 브랜드 네. 마녀공장의 이 제품으로 2차 세안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뭐 건더기 같은 게 제 그 때 그게 아니라 차가워가지고 이게 굳은 네. 거거든요. 네. 혹시나 오해하실까 봐. 어,
1: 그럼 또 그려봐야 되겠죠?
0: 아니, 여기서 바로 해야죠.
1: 아, 바로 해야지. 2차 세안이니까.
0: 1차하고 또 화장하지 않잖아요.
1: 아, 그렇죠. 이제 난 사실 이제 뭐 폼클렌징을 할 때는 솔직히 세정력이 진짜 그쵸.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 이제 거품 부르르 나오는 거. 이걸로 그러면은 거품을 체크를 해볼까요?
0: 좋습니다. 오, 좋아요. 준비가.
1: 물을 이렇게 넣어보고 이 정도 많이 나올 것 같은데. 오케이, 요 정도. 이제 거품이 얼마나 나오는지 이렇게 그냥 하면 되잖아요.
0: 그렇죠.
1: 이미 근데 느낌이 빨리 나오는 것 같은데? 아, 야, 이거 이두 운동 된다.
0: 아니, 나온 것 같은데 그만하셔도 될 것 같은데요?
1: 아니요.
0: 운동하는데 갑자기? 충분한 것 같은데?
1: 어, 그러니까. 어, 볼게요.
0: 야.
1: 우와!
0: 야.
1: 우와!
0: 오! 오!
1: 야! 일단 거품이 되게 쫀득쫀득해요.
0: 쫀쫀한 걸 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 저... 뒤집어서 떨어뜨려 보세요. 안 떨어집니다. 그만큼 쫀쫀하다는 거예요.
1: 야.
0: 사실 이 제품이 네. 쫀쫀하고 흘러내지 네. 않는 버블로 네. 네. 유명하다고 합니다.
1: 와.
0: 오늘같이 미세먼지가 많은 날에는 수분 노폐물까지 제거하기 딱 좋습니다.
1: 와.
0: 자 그럼 이어서
1: 네.
0: 오 부드러워. 자 하겠습니다. 와 생크림 생크림인 줄 알았죠.
1: 그러니까 진짜 뭔가 깔끔해 보인다. 이게 거품이 진짜 나와야 돼 이렇게.
0: 오, 야, 좋다. 거품이 많다 보니까 부드럽게 이렇게 하죠.
1: 어, 네.
0: 됐어.
1: 오케이. 한번 해봐요.
0: 지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손실하라. 확실히 너무 완벽하게 지워졌어요. 제 손도 지울 뻔했습니다. 진짜 확실히 자극이 적고 네. 세정력은 이미 다 지워졌어요.
1: 아 그래요?
0: 그래서
1: 오
0: 너무나 좋은 것 같습니다.
1: 오. 다음 리뷰 제품은 또 이제 차윤형도 많이 사용한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0: 맞습니다. 저도 네. 이제 평상시에 애용하는 그런 제품인데 네. 외국인 분들도 추천해 주실 만큼 네. 굉장히 좋은 제품인 것 같습니다. 또 이 제품은 네. 다른 제품들과 달리 제형이 다릅니다.
1: 오! 아 약간 이게 약간 젤리 같다고 해야 되나?
0: 그렇죠.

0: 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등에 한번. 오, 사실 저는 클렌저가 투명한 거 처음 보거든요.
1: 그렇죠, 그렇죠. 또 이 제품은 젤투 워터 제형으로 제형만 특이한 게 아니라 아침에 쓰기 좋은 제품입니다.
0: 아, 아침에 쓰기에.
1: 그렇죠. 왜요? 사실 이제 자는 사이에 피지와 각질, 이불 먼지가 또 얼굴에 붙어 있어요. 근데 그게 물로만 해서는 잘 지워지지 않아요.
0: 아, 그렇구나. 아, 그래서 아침에 사용하는, 나는 물 사용하거든 아침마다. 문제 있네.
1: 오늘부터 쓰시면 되죠.
0: 오늘부터 써야 되겠어요. 아, 나 진짜 쓸래. 나 이거 가져가면 안 돼요? 가져가면
1: 좋아요.
0: 되죠. 아싸. 그럼 일단 손 한번 씻어보겠습니다.
1: 좋습니다.
0: 사장님 물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1: 이거 근데 진짜 너가 마음에 들면 쓰는 거야. 그러니까 리얼하게 한번 써보고 알려줘야 돼.
0: 물 묻혀야 되나? 일단 이렇게 한번 해.
1: 핸드크림 바르냐고. 여기 손등에만 이렇게 해봐봐, 싹싹.
0: 오, 부드러워요. 아, 근데 이게 클렌징 맞죠?
1: 그쵸? 어때요, 지금 느낌이?
0: 어, 좋아요.
1: 좋아요만 하면
0: 수분감이 되게 좋아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계속 이렇게 비볐잖아요.
1: 그쵸.
0: 그러면은 보통 찐득찐득하고 막 좀 불편함이 있는데 무겁고 근데 지금 뭔가 수분감이 좋아서 그런 건지.
1: 그쵸.
0: 그런 부담감이 없고 되게 자연스럽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1: 거품이 또 안 난다고 세정이 안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0: 그치.
1: 건강하게 세정한다고 생각하면 돼.
0: 아, 오케이. 오, 좋아. 오, 마음에 들어요. 보들보들하고 되게 쫀득쫀득해요.
1: 쫀득쫀득. 촉촉하고.
0: 아, 촉촉하다. 아, 촉촉하다. 쫀득쫀득.
1: 비슷했어요, 비슷했어요. 다 왔어.
0: 이해했죠, 이해했죠.
1: 이해했어, 나 이해했으니까. 네. 꼭 챙겨가도록 해서 아침에 이제 물 세안 말고.
0: 저걸로?
1: 네.
0: 오케이, 좋았어, 이거.
1: 좋았습니다.
0: 좋습니다. 이제 또 마지막 제품이 남았잖아요.
1: 그쵸.
0: 짜란. 와우. 이제 이 마지막 제품 같은 경우에는 태양마늘은 모공관리, 그린토마토, 피지 흡착, 약, 알칼리 딥클렌징.
1: 오.
0: 아니 솔직히 저 같은 사람은 얼굴에 이제 많이 바르기 귀찮은데.
1: 그쵸.
0: 이게 모공관리, 팩, 세안을 한 번에 할 수 있는 제품이라고 합니다.
1: 오.
0: 아, 심지어 이 제품이 카디비가 KBT 진짜? 최종 보스라고 극찬했다고 합니다.
1: 와,
0: 카디비가.
1: 장난 아닌데 진짜 이거는?
0: 와.
1: 근데 확실히 네. 할리우드 스타들도 네. 이제 KBT템을 정말 추천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0: 네. 이제 클레이 팩 클렌저로 바르고 2분 기다리면 팩 끝.
1: 오.
0: 완전 그냥 끝. 오버.
1: 오.
0: 그래서 이제 바르고 2분 기다리고 또 거기에 물만 묻히면 풍부한 거품이 많이 난다고 합니다.
1: 바르고 있으면은? 팩이 되고 이어서 바로 세정을 하면 클렌징까지 한 번이 되는 제품이다.
0: 그렇지, 일석이조인 거죠.
1: 사실 근데 이거를 네. 이게 또 직접 써봐야 저희가 확실히 알기 때문에.
0: 맞아요. 저희는 솔직한 리뷰를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쵸, 그쵸. 저희는 거짓말 안 칩니다. 한번 해볼게요.
1: 아, 좀 약간 그거 같다.
0: 뭐?
1: 진흙. 어때, 이런 질감의 제형을 좀 써봤어요?
0: 아니요, 전혀.
1: 어때요, 지금 발랐을 때, 느낌이?
0: 좀 무거워요.
1: 무거워요?
0: 네, 솔직한 네. 네, 쿨링감도 있습니다.
1: 오.
0: 약간 시원해요.
1: 그럼 약간 이제 여름철에 네. 열을 많이 받았을 때 올려놓으면 확실히 쿨링 때문에 좀 그 안에 열도 좀 가라앉겠네요.
0: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이 제가 열이 많거든요. 저 같은 사람이 쓰면 진짜 좋을 것 같긴
1: 오.
0: 해요. 일단 또 2분이 지났는데 그쵸. 한번 씻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네.
0: 사장님?
1: 오.
0: 감사합니다.
1: 거품 안 나는데요? 이렇게 지워지는 건가 봐요.
0: 이게 거품이죠.
1: 어, 나네! 납니다!
0: 거품이죠.
1: 오!
0: 오! 오! 확실히 거품 많이 나네.
1: 오.
0: 아, 확실하네.
1: 아, 이게 진짜 확실히 팩에서 약간 네. 클렌징처럼 거품이 네. 납니다.
0: 엄청 막 거품이 호로로 이렇게 나는 느낌이 아니라 쫀쫀하게
1: 그쵸.
0: 거품이 약간 조금만하게 나는 느낌?
1: 마이크로 미세 버블.
0: 마이크로 미세 버블.
1: 맞았어요? 진짜 나 BTMC인가 봐.
0: 네, 그쵸.
1: 이제 알아, 그냥 딱 보면 알아.
0: 네.
1: 근데 이게 중요해요. 클렌징 네. 자극이 되나요?
0: 아니요.
1: 어, 왜 빵소리라고.
0: 아, 자극이 아니에요.
1: 솔직하게 돼요.
0: 자극이 그렇게 없어요.
1: 아, 없어요?
0: 네, 자극이 그렇게 없어요. 진짜 솔직하게. 씻어볼게요.
1: 씻어봅시다.
0: 이게 씻는 후회가 더 중요해요, 사실.
1: 네.
0: 오? 오! 오, 아니 이게 솔직하게 진짜 말씀드릴게요. 이게 느낌이 어떠냐면은 수분감이 좋아요. 좋고 되게 부드럽고 하고 나서 느낌이 약간 시원하고 그러잖아요.
1: 그쵸, 그쵸.
0: 그래요.
1: 쿨링감?
0: 네, 쿨링감도 좋고.
1: 어, 차가워, 차가워.
0: 네, 차가워요.
1: 아, 진짜 차가워.
0: 차가운 물로 해서 그런 건 아니고.
1: 어.
0: 확실히 다르네.
1: 야, 여기가 들어온 거냐, 그러면? 왜 이렇게 뽀얘졌지?
0: 그러니까.
1: 이게 이 클레어가
0: 네.
1: 이제 피지를 흡착해서 네. 다 이렇게 지우면서 생활도 다 빼준다고 합니다.
0: 와, 근데 진짜 확실히 차이가 있다. 그럼 사람들이 오해하겠다. 여기도 나중에 씻어야겠다. 네. 아무튼.
1: 자, 네. 이제 원팩을 뽑을 시간이 왔습니다.
0: 좋습니다.
1: 오늘 또 이제 와이엇이 네. 또 클렌징을 또 제대로 알아갔으니까 네. 와이엇부터 골라주시죠.
0: 제가 솔직하게?
1: 진짜 솔직하게.
0: 전 이거. 오. 원래는 기대 많이 안 했어요. 이게 사실 색감도 그렇고 어떻게 보면 아 이게 진짜 지워지고 세정이 잘 될까 했는데 딱 그 쿨링감과 그 부드럽고 정말 느낌이 좋았어요. 아.
1: 그러니까 또 와이엇이 내가 봤을 땐 한 네. 번에 팩이랑 클렌징 할 수 있다는 점에 매력을 좀 그게 매력을 느꼈던 것 같아요.
0: 제 일석이조. 네. 네, 나 그게 너무 좋아.
1: 저는 네. 아 저는 전 클렌징 밀크.
0: 왜요?
1: 클렌징 밀크는 좀 네. 세정이 좀 약하다라는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0: 네네네.
1: 그래가지고 아 좀 세정이 안 될 것 같다고 생각했는데 네네. 오늘 해보니까 잘 지워져가지고 굉장히 또 근데 순하게 또 잘 지워지는 것 같아서 저도 한번 사용해보고 싶네요.
0: 네 좋습니다. 그럼 이제 저희가 또 이렇게 또 골라봤는데 또 그걸 만들어야 되잖아요.
1: 그쵸.
0: 다이어리북 뷰티 리뷰북을 그쵸. 꾸밀 차례죠. 와우 또 꾸며주셨네요.
1: 이렇게 지금 차곡차곡 저희 리뷰북들이 쌓이고 있습니다. 네. 한번 열어볼까요?
0: 네.
1: 드르륵.
0: 오 이거 처음에 만든 거잖아. 아 진짜 못 만들었다.
1: 그러니까 이거
0: 뭐가 비어있냐
1: 이화잖아요 이거는. 네. 자 발전합니다 뒤에. 짜라라. 확실히 기승전결이 있어요. 좋습니다.
0: 신기한데?
1: 확실히 저희가 이거를 네. 또 리뷰북을 좀 이쁘게 꾸며야 네. 이걸 또 보시고 네. 이제 KBT를 또 사랑해 주시지 않을까.
0: 아 맞아요.
1: 그래서 사명감 가지고 또 멋있게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0: 좋아요. 우와!
1: 장난 아닙니다.
0: 어? 형, 아, 형 캐릭터도 있어?
1: 와.
0: 근데 너 뭐야?
1: 이제
0: 원신인가?
1: 맞긴 맞는 것 같은데?
0: 아 그렇죠 그렇죠.
1: 그게 1,2화를 보고 이제 좀 저희 꾸밈의 그런 능력치를 보고 스티커로 가야겠다 해서 와 이게 또 직접 만들어주신 것 같습니다. 와.
0: 잘 만들었어요. 뷰티가 되나? 오 마이 갓.
1: 나 지금 느낌 왔어.
0: 나도 느낌 왔어.
1: 오케이 나 지금 느낌 왔어.
0: 근데 그거 알지? 또 이따가 그걸 막 사용하면 안 된다.
1: 아니 왜 난 지금 느낌 영감 몰랐어. 일단은 내가 봤을 때 무조건 이 패키징에 있는 걸 좀 이제 써줘야 멋이 나더라고.
0: 맞아 활용을 좀 해줘야 돼.
1: 아니 사마만 이렇게 바뀌었다고?
0: 근데 귀엽다 이거. 또 글로 반 이상을 채우네.
1: 아, 내 스타일이야.
0: 저게 무슨 영감이야.
1: 오 좋아 좋아 느낌 왔네 이제 하네 되네 나오네. 이거 잘못됐네. 뭐가 잘못됐죠? 제가 봤을 땐 스티커 문제예요.
0: 그 탓을 한다고? 형 무섭다.
1: 느낌 있으니까 지금. 좀 미감이 높아야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내 인스타 아이디 써도 돼요? 보면서 팔로우 좀 하시라고. 팔로우 좀 늘리게.
0: 하나, 둘, 셋.
1: 짜란. 짜란. 오.
0: 야 이거 일단 느낌이 보면 초록색으로 최대한 다 꾸며봤습니다. 이제 제품이 이렇게 또 보이는 게 포인트고 네, 마스킹 테이프를 불하고 나무로 표현해가지고 불나고 있다. 열 이거를 바르면 뜨거운 피부에 컴다운 된다. Change good feeling. 네, 해서 Believe in yourself 라고 이제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간에 그림을 장난스럽게 그리긴 했는데 이제 블랙헤드 모공 세정 이걸 좀 표현했습니다.
1: 그만하세요 이제. 저는 사실 이 클렌징 밀크랑은 그냥 관계없습니다. 스티커로 도배를 했습니다. 또 제가 말했죠 아까 이션이 써보고 싶다고 한 거잖아요.
0: 맞아요.
1: 확실하게 이제 어필하기 위해서 내가 써보고 싶다. 그래서 이션이 써보고 싶은 이렇게 클렌징 밀크 부드럽게 너에게 다가가. 저희가 이제 클렌징 밀크처럼 이제 부드럽게 인터뷰도 다가가도록 하죠.
0: 좋아요.
1: 오늘 꽃보다 클렌징이란 주제로 클렌징 네. 제품을 리뷰해봤는데요.
0: 네.
1: 다시 한번 클렌징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오늘 절실히 느꼈어요.
0: 네, 여러분들도 K-클렌징 제품으로 건강한 피부 지키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다 같이
1: 안녕! 안녕.

0: 안녕하세요. 코리아츠 구독자 여러분. 저는 외교부 디지털 공공외교과 이세윤 사무관입니다.
1: 네, 안녕하세요. 저는 통영시청 관광지원과 이유정 주무관입니다. 반갑습니다.
0: 반갑습니다. 저는 지금 경상남도 통영에 와 있습니다. 와!
2: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유적이 살아 숨쉬는 곳. 알록달록 벽화로 가득한 동피랑 마을. 바다와 섬을 한눈에 담을 수 있는 해상 케이블카. 싱싱한 해산물과 다양한 먹거리까지. 통영은 동양의 나폴리라 불리는 아름다운 도시입니다.
0: 통영은 정말 볼거리가 많은 도시잖아요. 간단하게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1: 네, 저희 통영은 약 570개의 섬으로 이루어진 전국에서 두 번째로 섬이 많은 도시입니다. 그래서 저희 통영을 바다의 땅이라고도 부르고 있어요. 관광지만 유명한 게 아닙니다. 예전부터 푸른 바다를 통해 세계와 연결됐고 지금도 그 연결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무관님, 혹시 통영하면 떠오르는 인물 있으실까요?
0: 이순신 장군이요.
1: 네, 맞습니다. 통영에서는 이순신 장군님과 한산도 대첩을 기념해서 매년 8월에 한산대첩 축제가 열리고 있는데요. 이 축제에서는 역사 속 현장을 직접 느껴보실 수가 있습니다.
0: 또 다른 국제적인 행사도 있다고 들었어요.
1: 네, 통영은 국내 최초로 클리퍼 세계일주 요트대회 기항지 행사를 유치했는데요. 3월에 세계 각국의 요트들이 통영 앞바다에 모였습니다.
0: 와, 진짜 세계가 통영에 모이는 느낌이네요. 그런데 이렇게 볼거리, 먹을거리, 즐길거리까지 다양한 통영에 또 다른 별명이 있다면서요?
1: 맞습니다. 통영은 음악도시라고도 부르고 있는데요.

0: 음악 도시요? 어떻게 음악 도시로 불리게 됐나요?
1: 통영이 국내 최초로 유네스코 음악 창의 도시로 지정되면서 전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음악이 통영과 세계를 연결하는 또 다른 언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중심에 통영국제음악제랑 통영국제음악당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2: 통영국제음악당은 많은 연주자들이 음반을 녹음하기 위해 음악당을 찾으면서 녹음의 전당이라는 별칭을 얻기도 했다고 합니다. 통영국제음악재단의 김소연 본부장님을 만나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3: 아무래도 세계적인 연주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거는 음향, 어쿠스틱인 것 같습니다. 또 무대 위에서 연주자들끼리 서로의 소리가 굉장히 잘 들리는 거, 그 모든 게 다 충족되는 공연장이라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
4: 앞으로 통영국제음악당이 어떤 공간으로 발전되었으면 하시는지요?
3: 전국적으로 많은 클래식 애호가들이 이 공간을 찾고 있지만 근교 아시아 국가들에서도 찾아오실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4: 그러면 통영국제음악제에 대해서 자세히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3: 사실 음악당보다도 훨씬 먼저 통영국제음악제는 2002년에 시작이 됐고요. 20년 넘게 하다 보니까 굉장히 다양한 다이버시티 갖고 있는 그런 축제, 이제 그것을 표방하고 있습니다.
2: 이 음악제를 이끄는 중심에는 2024년 아시아인 최초로 클래식 음악의 노벨상이라고 불리는 에른스트 폰 지멘스 음악상을 수상한 진은숙 예술감독이 있습니다.
5: 음악회 와서 여러분들이 이제 음악을 들으시면서 자기의 내면과 마주하는 그런 소중한 시간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고, 이제 그런 거를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좀 더 나은 장소로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자그마한 희망으로 주제를 정하게 됐습니다. 저희 음악제의 특징은 모든 그 공연과 공연에서 연주되는 곡들을 저희가 정한다는 거예요. 이런 페스티벌은 아마 다른 데에서도 있지 않는 아주 유일한 페스티벌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금은 정말로 음악의 강국으로서 국제사회에서 부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뭐 유명한 분들도 통영국제음악제 한국 그러면은 다들 오고 싶어 하십니다. 통영에 어떤 그런 거를 만끽하고 간 분들은 또 오고 싶다고 재초청 요청도 많이 들어옵니다. 한 음악제가 자기의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남쪽에는 조그만 도시지만 이 정도 수준의 음악제가 열릴 수 있다라는 그런 거를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시는 분들은 이제 음악만 듣는 것이 아니라 회도 먹고 종합적인 어떤 그런 휴가가 이게 가능한 장소라서 못 오신 분들한테는 꼭 한번 와보시라고 추천하고 싶습니다.
2: 통영국제음악제를 향한 관심도 해마다 높아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0: K Initiative.
1: Let's go, Simply K-pop. What's up, everybody? I'm your MC, Alan of Gravity.
2: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MC, Gravity 원진입니다. Let's go, let's go.
1: All right, is everyone enjoying your summer? It is officially vacation season.
2: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 명란지가 수상 안전 요원으로 변신을 했습니다.
1: That's right. Summer is all about having fun, but safety always comes first. You can never be too careful.
2: 그럼요. 그래서 지금도 호시탐탐 레이더풀 가동해가지고 여러분의 안전을 살피고 있는데요.
1: 저기 This is an emergency.
3: Emergency. Oh yeah.
2: See, and then.
1: All right, we need to rescue them right away.
2: 네, 걱정 마세요. 우리 시원한 퍼포먼스로 또 구해드리도록 하겠으니까요. 명란즈 구조대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뮤직 스타트.

0: Do you know what's the most important thing to do before you go into the water, Wonjin?
1: 아, 뭐가 있을까요? 선크림 바르기 아니면 뭐 약간 선글라스 끼기 이런 거?
0: No.
1: 뭐죠?
0: Those are important too, but it's warming up. Yes, a proper warm-up will keep you safe while having fun.
1: 이런 이런, 또 그걸 까먹다니요, 그쵸? 뭐니 뭐니 해도 이 준비 운동이 굉장히 또 중요하잖아요.
0: Yes, then before we enjoy today's performances, should we warm up too?
1: 자, 좋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여러분 다 같이 한번 따라해볼까요? 자, 일단 오른팔 들고 하나, 둘, 셋, 넷! 둘, 둘, 셋, 넷! 그리고 자, 뭐 이렇게 손가락을 한 다음에 셋, 둘, 셋, 넷, 넷, 둘, 셋, 넷.
0: Oh yes, I think we are ready, Wonjin.
1: 네, 좋습니다. 이제 그러면은 무대 즐길 일만 남은 것 같은데요. 다음 무대 바로 만나보시죠. 뮤직.

0: Simply K-Pop. It is now time to get up close and personal with your favorite artists. Beauty Cam.
1: 네, 아티스트의 메이크업, 헤어 스타일링의 가장 빛나는 순간을 더 가까이, 더 선명하게 담아내보는 코너죠.
0: Yes, shall we then bring out today's guests?
1: 네, 힙합 바이브의 5인조 걸크루입니다. 케비츠 분들입니다. Welcome! Welcome! Yeah, 좋습니다, 좋습니다.
0: Woohoo! All right, I'm loving the energy today. Hello, Kibits. Please say hello to the global fans. 단체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2: 네, 둘, 셋.
3: 안녕하세요, 키비츠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1: 아, 좋습니다, 좋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데뷔곡 Oxy 앨범 소개와 함께 어떤 곡인지도 소개 부탁드릴게요.
2: 네, 저희 이번 데뷔 앨범 악시제는요 다섯 가지 트랙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먼저 프리 릴리즈로 공개했던 키비츠와 Catch My Breath, 그리고 이번에 신곡 Sub-Zero가 수록되어 있고 서브타이틀 곡인 Suck-It-Up과 대망의 타이틀곡 악시가 있습니다.
1: 아, 좋습니다. 악시란 곡은 또 어떤 곡일까요?
4: 네, 악시는 힙합과 저지클럽이 유기된 곡으로 굉장히 라이저 멜로디가 특징인 곡이고요. 굉장히 신나고 여러 사운드가 굉장히 듣기 좋다고 생각하고 인스트루멘탈에 더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신나는 곡이고 퍼포먼스에 또 집중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아, alright, alright. 좋습니다. 또 이번에 데뷔한 신인분들이시잖아요. 이거의 외우기가 아무리 외웠어도 긴장하면 잘 안 나오는 게
5: 맞아요.
1: 신인이거든요. 네. 네, 맞습니다. 저희도 아직 힘들어하기 때문에 걱정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0: Yes, with that being said, we watched your performance and your expressions and stage presence really stood out.
1: 맞습니다. 이 안무도 그렇고 걸 크러쉬 그 자체였어요. 혹시 포인트 안무도 직접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4: 네. 저 이번 타이틀곡 악시는 손동작에 포인트가 많은데요. 바로 딴, 딴, 따라란 이렇게 악시 업. 업을 표현하는 손동작과 뒤에 들리는 인스트루멘탈의 두루두루두루두 하는 이 손동작 그리고 마지막에 X 박수 박수
0: 박수
4: 부르부르붕
1: 부르부르붕
4: 이 동작 유념해서 지켜봐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1: 좋습니다. 그 동작 어떻게 저희도 한번 같이 해볼 수 있을까요?
4: 어, 좋아요.
1: 좋습니다. 자리로 와주시고요.
0: Come on in.
1: 좋습니다. 좋습니다.
0: 자, 준비되셨다면 뮤직 큐.

0: 좋습니다. 좋습니다.
1: 감사합니다. 안무가 너무 재밌네요.
0: 아, 안무가 정말 힙하고 너무 멋있어요. 그렇죠?
1: I like it. I like it.
0: 자, 이렇게 포인트 안무까지 같이 해 봤는데요. 이번 컨셉의 스타일링에 대해서도 자세히 들어볼까요?
1: Yes, we have some questions that the fans sent in before the show. 원진, please take us through them.
0: 좋습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 질문입니다. 오늘 각자 헤어 메이크업 중에서 가장 공들인 포인트가 뭐가 있을까요?
2: 네. 제가 오늘 헤어 메이크업에서 가장 공들인 부분은요, 저의 오늘 메이크업인 블러셔. 블러셔 포인트가 볼부터 콧등, 볼 이렇게 이어져 있거든요. 이게 약간 살짝 탄 듯한, 약간 귀여운 듯한 느낌을 주면서도 힙한 메이크업이 포인트입니다.
1: 여름과 딱 잘 어울리네요.
0: 좋습니다.
1: 자, 다음 유이 씨한테 한번 들어볼까요?
2: 네, 제가 오늘 스타일링에서 가장 포인트한 부분은요, 머리인데요. 제가 활동에 맞춰서 계속 어두웠던 머리를 탈색해가지고 금발로 새로 나타났는데 음악 방송을 돌아다니면서 계속 색깔이 빠졌었는데 오늘 아침에 또 새로 염색을 해가지고 다시 깔끔한 금발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1: 나이스.
0: 아, 좋습니다. 오늘 아침에 염색하신 거예요?
2: 네, 맞습니다.
0: 얼마나 또 시간이 들으셨어요?
2: 아, 오늘은 탈색은 안 하고 독태기만 해가지고 그래도 1시간 정도? 아~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았습니다.
0: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또 계실까요?
3: 네, 저는요 오늘 메이크업에 포인트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바로 살짝 스모키인 듯한 이 눈매가 포인트인 아이 메이크업을 했습니다.
1: 어허, 눈빛이 아주 강렬하십니다.
0: 좋습니다. 다음 나이스. 질문인데요, 최근에 메이크업 지우기가 아까웠던 날 있으실까요? 어떤 스타일이었는지까지 궁금합니다.
4: 네, 저는 오늘이 아닐까 싶은데요. 오호. 오늘 새롭게 이렇게 점을 찍어봤거든요. 네. 처음으로 이렇게 찍어보는 거라 되게 지우기가 아쉬운 것 같습니다.
0: 아, 진짜요? 점이 또 굉장히 잘 어울리셔가지고요. 그렇죠? 좋습니다.
4: 감사합니다.
0: 또 다음 질문 한번 드려볼 텐데요. 립, 피부 표현, 또 아이 메이크업 등등 메이크업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한 가지는 어떤 게 있을까요?
3: 제가 생각했을 때는요, 네, 아이 메이크업인 것 같습니다. 왜냐면 눈에서 가장 단계가 많잖아요. 섀도우도 있고, 네, 뭐 아이라인, 뭐 마스카라 이런 많은 단계를 거치기 때문에 그만큼 눈에 디테일이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오. 그래서 아이 메이크업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0: 좋습니다. 좋습니다. 또 계실까요?
5: 네, 저도 마찬가지로 아이 메이크업인데요. 저는 제가 화장을 지우면 눈이 조금 순하게 생긴 편인데 언니들이 되게 옆에서 센 기운을 뿜고 있어가지고 저도 더 스모키하게 언더라인도 엄청 채우고 그렇게 점점 센 메이크업을 하기 때문에 아이 메이크업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0: 좋습니다. 또 계실까요?
6: 네, 제가 또 말을 하자면, 네, 저는 베이스 기초 화장 피부 표현이 아닐까 싶은데요. 왜냐면 뭐든지 기본이 탄탄해야 좀 마무리까지 결과까지 좋기 때문에
0: 그렇죠.
6: 베이스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1: 나이스.
0: 좋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긴급 질문. 베이스만 받기, 아이메이크업만 받기. 자, 베이스만 받기. 하나, 둘, 셋.
1: 오케이.
0: 아까 아이메이크업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시지 않으셨어요?
6: 네, 맞습니다.
0: 아이메이크업만 받기가 이렇게 두 분. 잘 들었습니다. 좋습니다. 자, 마지막 질문은 특별하게 현장에 계신 팬분들께 한번 부탁드려 볼 텐데요. 안녕하세요.
7: 안녕하세요.
0: 네, 반갑습니다. 본인 소개 한 번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 Hello everyone, my name is Li Shuqian. I come from China, Guangzhou.
1: Okay, 광저우에서 온 Li Shuqian이라고 합니다.
0: 와. 오늘 혹시 키비치에게 질문하고 싶은 게 어떤 게 있으실까요?
8: Is there a makeup trend that you are interested in, like lemon core or big makeup?
1: 네, 요즘 레몬 코어나 굿굿 메이크업 등등 유행하는 메이크업 스타일이 많잖아요. 각자 특별히 관심 있는 메이크업 스타일 있으실까요?
0: 혹시 있으실까요?
9: 저는 그 캣아이 메이크업이라고 해서
7: 눈을 확 강조해주고 고양이상으로 만들어주는 오. 좀 진한 아이라인이랑 좀 속눈썹을 눈 너머까지 붙이는 그런 메이크업이 관심이 가서 오. 요즘 샵 선생님들한테 선생님 속눈썹 조금만 더 길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고 한 적이 많습니다.
0: 아 좋습니다. 또 계실까요?
9: 네 저는 저도 눈에 강조를 하는 메이크업인데 제가 하고 싶은 메이크업은 완전 엄청 뱅 이렇게 센 그 스모키 메이크업을 해보고 싶은데 눈두덩이까지 약간 까맣게 해보고 싶습니다.
1: 오케이 임팩트 있는 걸 추구하는 편이네요.
9: 네 맞습니다.
0: 대답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리지채님 오늘 인터뷰 응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10: 감사합니다.
0: 네, 자 이제 키비치의 신곡 무대를 만나볼 차례인데요. 유이 씨, 전 세계 팬분들에게 마지막으로 인사 부탁드릴게요.
11: 네, はい, いつも応援してくださるファンの皆様本当に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私たち키비치 これからも かっこいい ステージを見せれるように 精一杯頑張りますので たくさんの愛と応援よろしくお願いいたします。
0: 아, 좋습니다, 좋습니다.
1: Alright, the girl group with unpredictable and fearless charms. Here is Kibitz performing Oxy.
0: 네, 여러분 모두 준비되셨을까요?
10: 네.
0: 좋습니다. 뮤직 스타트.

0: Wonjin, Wonjin, Wonjin. Uh-huh. Maybe it's because of our outfits today, but don't you just want to jump straight into the ocean?
1: 제 말이 그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이게 TPO도 한번 갖춰 입었겠다. 바로 입수 가능한데 말이죠.
0: But when you're swimming or playing in the water, you'll wear yourself out if you go all out from the start.
1: 맞아요. 이 페이스 조절이 좀 정말 중요하거든요. 즐길 때니 오래오래 또 즐겨야 하니까요.
0: Yes, that's why we prepare some special stages. Why don't we catch our breath for a moment and soak in the emotions?
1: 좋습니다. 그러면 같이 감성에 푹 빠져보시죠. 뮤직 스타트!

0: Let's go, Simply K-pop. It is already time to wrap up today's Simply K-pop.
1: 자, 어떻게 여러분 오늘 무대 시원하게 즐기셨나요?
2: 좋습니다, 좋습니다.
0: Alright, alright. Thank you for joining us. We hope you have a healthy and safe summer.
1: 자, 맞습니다. 그리고 또 혹시 더위에 지치시거나 도움이 또 필요하시다면,
0: yes. Don't hesitate to call the Myeonglan's rescue team.
1: 네, 멋진 무대와 함께 언제든 출동하도록 하겠습니다.
0: Yes, Simply K-pop will be back next time with simply thrilling K-pop performances. Bye. Bye.

아, 오늘 음식은 빠람죽이라고, 이거는 뭐한 1900년도 우리 일제시대 전부터 이제 살기가 어렵고 먹을 게 없으니까 이제 이 보리 농사를 그때 짓고, 그때는 뭐 쌀이 귀해가지고 뭐 쌀은 별로 없을 시절이죠. 어디서 나왔는지는 몰라도 하여튼 100년 전부터 빠람죽이라고 하니까, 그렇게 전해 내려오니까 입에서 입으로 전해 내려오는 이름이 이제 빠람죽이라고 합니다. 보리를 심어가지고, 보리가 이제 익기 전에는 이제 보리를 또 불에 끓여가지고 이제 까먹기도 하고, 밀도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까먹기도 하고, 배고프니까 아이들은 이제 밀서리도 하고 보리서리도 하면서 이제 자라던 시절에 그때 먹던 음식이에요. 이 보리는 이제 겉보리인데, 농사 지어서 이거를 뭐 타작을 해가지고 이제 이거를 볶아가지고 그냥 가루를 내가지고 끓여서 죽으로 먹는 음식이 이제 빠람죽이거든요. 그러고 이제 아무것도 뭐 넉넉하지 못한 분들은 빠람죽 보리가루만 먹고, 조금 그래도 뭐 먹을 수 있는 그런 형편이 되는 분들은 이제 쌀을 조금 넣어서 이제 같이 좀 부드럽게 죽을 끓여서 이제 드시고 그랬는데, 이 음식은 지금 뭐한 90, 100 넘으신 분들은 아주 지겨워서 이 빠람죽이라고 하면 쳐다보기도 싫어하고, 아주 지금도 경로당에서 식사하시면 죽은 안 먹는 분들이 있어요. 어릴 때 먹어봤어요. 엄마가 빠람죽이라고 이제 끓여서 주시는데 저는 맛있더라고요. 굉장히 맛있더라고요. 제일 중요한 재료는 보리죠, 보리. 보리는 가을에 심어요. 늦가을에 심어서 이제 봄이면 파릇파릇 이제 올라오죠. 그러면 이제 봄에 비는 거죠. 한 4월에면 이제 보리밭이 보리가 익어가죠. 이게 보리는 이 수염이 엄청 길어요, 이게. 타작을 하면 이게 가시처럼 이런 수염이 많아가지고 이게 붙잖아요. 그래서 보리 타작하는 데 가면 몸이 거꾸럽고, 몸에 이게 바늘처럼. 그래서 이게 보리하고 나락하고는 좀 그게 틀리거든요. 추청이라든지, 뭐, 이제 주로 많이 드시는 쌀. 네, 그런 거를 사용을 해요. 옥천 향수 쌀. 향수 그 노래 있잖아요. 정지용 씨. 향수라는 이름이 이제 많이 나와 있죠. 보리를 이제 씻어가지고, 이제 볶아야 돼요. 노릇노릇하게 껍질째 볶아가지고 이제 가루를 내가지고 그걸 이제 죽으로 끓이는 거죠. 옛날에는 이제 거친 음식을 많이 드셨지만, 그때는 건강보다도 우선 배고픔을 참 이기기 위해서 거칠거나 어떻게 하면 먹을 게 없으니까 먹는 거지, 산에 가서 캘수 있는 거, 주울 수 있는 거다 주워다가 먹고, 나물 종류도 뭐 나물 죽 같은 것도 이제 배고프니까 뭐 쌀이나 이런 거 조금 넣고 막 나물을 많이 넣어가지고 그냥 멀겋게 끓이면 그 그냥 순간만 배고픈 거를 참을 정도로 이제 그런 삶을 이제 옛날 사람들이 살아오셨잖아요. 젊은 세대들은 모르죠. 빠람죽이라고 하면 아는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지금은 이제 별미 음식이고 이게 건강식인 것 같아요. 딴 데서는 이런 거 먹어본 적도 없고, 어디 음식점에 써붙인 것도 없고, 카페나 뭐또 토속 음식 한데 가서도 빠람죽이라고는 본 적이 없어요. 이게 맛있는데 건강상으로도 좋고, 이게 좀 많이 알려져가지고, 이게 요새 현대인들이 뭐 미숫가루처럼 아니면 차 종류처럼 타서 먹는다면 다른 음식보다 진짜 건강에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좀 해봤어요.

너무 세면 타니까 좀 은은하게 해갖고요. 보리가 노릇노릇하게 이제 빠도 맛있게 잘 조절을 해서 볶아야 돼요. 아니, 아무것도 안 나요. 보리는 이제 쌀보리하고 겉보리가 있는데 보리 껍질이 있기 때문에 쌀보리나 겉보리 다 해도 돼요. 얘는 겉보리예요. 쌀보리는 보리쌀이 좀 노란하고 겉보리는 조금 보통 보리 색깔이고 한데 이제 쌀보리는 보리밥을 해놓으면 좀 약간 노릇스름 하죠. 근데 옛날 어른들은 겉보리를 더 좋아해요. 겉보리 밥을. 아, 보리 이 동네도 농사를 많이 져요. 예. 이좀 필요해서 세 대를 좀 샀어요.

노릇노릇하게 돼가지고 약간 좀 희끗희끗하게 터지는 게 한두 개 생길 때, 예, 그때 하고 한번 이렇게, 예, 하나를 해서 깨물어 보면 그 안에 이 가루가 이제 다 익었을 때. 미숫가루 정도로 갈면, 네, 먹기가 좋아요.

0: 보청천은 금강 상류인데 이제 일로 청산뜰로 내려가는데 이제 저 물로 농사도 짓고 그래서 저기에서 이제 많은 물고기들이 있고 하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이거를 잡아서 뭐 끓여도 먹고 튀겨도 먹고 졸여도 먹고 이제 이렇게 했던 역사는 오래된 것 같아요. 뭐다 심어놓고 놀고 하면 천렵을 간다 그러면 그럼 이제 거기 갔다 놀고 올 때는 우리 이제 백울리는 옛날에 농악을 했었어요. 뭐 깽매기도 치고 북도 치고 뭐 장구도 치면서 막 노래를 하면서 저 시장에서부터 노래를 하면서 동네로 들어오고 그렇게 했죠. 여기 학교 앞에 국수 공장이 있었어요. 저 어렸을 때. 그러니까 국수가 여기 보급이 이제 많이 됐다고 이제 제가 생각을 해요. 딴 데서 들어오긴 어렵고.
1: 일제 때부터 여기가 칠보 단장이요. 물 가두는 게 시가 7군데고 청산 내내. 그리고 장은 청산장 시장 하나요. 그래서 칠보 단장이라 여기.
2: 지금은 이제 냇가가 오염이 돼가지고 상당히 이제 고기가 없는 편인데 옛날엔 들어가면 발에 밟힐 정도로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옛날에 이게 족대라는 게 있어. 그걸로 해서 여름에 그냥 철렵할 때도 그거 잡아서 냇가에서 그냥 생선국수 해 먹고 그런 식으로 했죠, 옛날에는. 근데 지금은 극히 힘들고 고기가 없어요, 지금.
1: 역대도 있고요. 투망. 또한 듯이 어항이 있어요, 요즘.
2: 옛날에 그 종두렘이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그 쌀이로 만드는 거, 이런 동그랗게 그런 데다 잡아가지고 다니고 그랬죠, 옛날엔. 모내기 끝나고 보리타자 끝나고 이제 여름일이 한참 어지간히 끝났을 때 나가서 마을 사람들이 한 번씩 노는 거예요.
1: 텐트 저 포장 갖다 치고 마을별로 다 잔치를 했어요.
2: 학생들이 오후 한 3시쯤 되면 다 하교를 하잖아요. 그러면 애들은 다 냇가로 나가. 놀러. 그러면은 부모님들이 조금 잘 사는 집은 라면에도 한 봉지 주고, 그만치 못하면은 소면. 요걸 요만큼 한 움큼을 주고, 거기다가 집에 된장은 있으니까, 된장하고 고추장 조금씩 줘요. 그럼 아이들은 그걸 가지고 냇가로 가. 그 냇가에 가보면은, 여기 애들 고기 잘 잡거든요. 그냥 물속에 들어가서 헤엄쳐서 손으로, 맨손으로도 잡아요. 풀이라든가 나뭇가지라든가 그 바짝 마른 거 주워다가 솥 걸고, 그다음 물을 끓입니다. 고기 잡아오면은 고기 집어넣고, 그리고 된장도 넣고, 고추장도 넣고, 소면 넣고, 그냥 끓게 되지요. 그게 상륙국수예요, 얘네들. 그 간식.
3: 그전에는 그, 저, 결혼식이다 뭐 하면은, 이 방앗간에 가가지고 막 대량으로 빼오잖아요.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가정에서 사용하고 남은 거, 이런 것들은 이제, 앞앞에 뭐, 나는 이제 고추장 가지고 간다, 국수 가지고 간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냇가에 나가서 해 먹고 그래요.
1: 장비 없는 사람들은 이제 피레미하고 속간지 작절질해서 잡는 지금 내 얘기. 이 빠글빠글하는 거, 쏘가리 이런 걸 잡아갖고 이제 해먹었지.

생선국수라고요? 여기는 이제 바닷가가 없잖아요. 근데 민물 생선도 이 지역에서는 생선이라고 불리우니까 그래서 이제 그 생선, 민물 생선을 가지고 요리를 한다 그래서 생선국수.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주로 눈치, 붕어, 이제 치러도 가끔 있고, 그 다음에 요즘에는 또 그게 있더라고요. 숭어, 봄에 이제 가물치도 가끔 나와요. 가물치, 메기. 아, 그렇게. 여기 옥천군에는 그 어부협회가 있어요. 어부분들이. 그래서 그분들한테 저희가 이제 구입을 하거든요. 금강, 거기 대청호, 그쪽에서 다 잡으시는 거죠. 생선을 이제 쉽게 말하면 이제 곰탕 보듯이 그거를 오래도록 구워요. 그래서 장시간 오래도록 구우면은 이거 생선 살이 다 흐트러져요. 가시도 그렇고, 가시도 손으로 만지면 이렇게 부서질 정도로. 그러면 원액을 가지고 물하고 희석을 해요. 그거를 계속 끓여요. 그러면 이제 그 육수에다가 고추장 간을 해요. 그러고서는 이제 소면을 넣고, 이제 저기 야채, 그거 넣고 이렇게 삶는 거예요. 바로 잡으면 이거 생선, 민물 생선은 바로 그제 손질을 하셔가지고, 금냉을 하셔야. 예. 그러면 이제 저희가 그거를 해동해서 손질을 해갖고 끓이는 거죠. 생선은 이제 아가미에 이렇게 분비물 같은 게 있으니까 아가미 손질을 깨끗하게 해야 되죠. 이 고기는 눈치라는 거예요. 요거는 눈치인데 좀 크죠? 소고기입니다. 얘는 붕어입니다.

가득 부어요. 소스. 이게 고기가 푹 잠겨서 끓어야 되니까. 열어놓고 끓여요. 뚜껑을 닫고 끓이면 그 수증기가 올라가잖아요. 처음부터. 그럼 그 수증기가 다시 밑으로 들어가죠. 그러면은 거기에서 이제 비린 맛이 올라올 수가 있으니까 한 5시간 이상이에요. 센 불에서 한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 끓이고 이제 중불에서 한 2시간 반 내지 3시간 정도 끓이고요. 이렇게 하면은 서로 이제 부딪히지 않고 서로 이제 숨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준 상태에서 이제 불을 켜는 거예요.

원액을 이제 육수를 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원액을 이쪽 옆에 큰 솥으로 이렇게 바가지로 떠서 적당량을 저희가 떠서 여기다 넣고 물로 배합을 해요. 물도. 그러면은 이제 희석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육수가 나오는 거예요. 1대3이라고 보시면 돼요. 중불에서요.

이렇게 딱 확 보면 여기도 이제 가시가 있는데 손님 상에 나갈 때 혹시라도 저희 눈에 안 보이게 가시가 들어가면 손님들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는 조심스럽게 고추장을 먼저 잘 풀어줘요. 완전히 고추장 한 가지만 넣고 간을 맞춘 거예요.

그래도 어느 정도 이게 겉면에 그 전분이 있잖아요. 그거 하고 이렇게 배합이 되니까 잘 어우러지게끔 그렇게 이제 뚜껑을 덮고 조금 불을 약불로 해요. 이렇게 약불로 줄여서 한 2분, 2, 3분 정도 있으면 이게 면이 조금 이제 투명해지죠. 그러면 이제 저희가 봤을 때 아이 지금 보면 익었다.

0: 경북 안동. 그러니까 내가 25살에 왔나, 여기로 와가지고 지금까지 여기서 사는 거예요. 이 아들 대까지 3대까지 사는가 봐. 물이 좋아요, 물. 그래서 물이 좋아가지고서 고기가 많아. 그리고 이제 농한기 때는 이제 못 심고 나면은 놀거든. 그러니까 이제 뭐 심심하니까 나가서 고기들을 잡고 뭐 초망질해서도 잡고 낚시를 해서 잡고 그래. 그 잡으면 이제 털레기 굽이라 하나? 저기 매운탕. 매운탕을 끓여가지고서 먹었거든. 그랬는데 그 매운탕을 먹다가 이제 먹내서 간 내가 생각하기에 그 다음날이 이제 해장국을 뭐든 먹고 싶어서 했는데, 그래서 그걸 까시를 없애고 어떻게 그때 그 국물만 해가지고서 고기하고 국물만 추려가지고서 이렇게 국을 끓이면 얼큰하게 끓이면 그 해장국이 되겠다 싶어서 그렇게 한 것이 그것이 계기가 돼가지고 지금까지 하는 거예요. 1962년.
1: 그때 이제 62년도에 시작을 하시는 건데 조그맣게 이제 그냥 요 가까운 지인들 조금씩 이렇게 하면은 이제 그분들이 조금 또 지인들 모시고 오고 그렇게 간단하게 이제 팔으셨죠.
0: 이후에 이제 할아버지 돌아가고 그러고 나서는 이제 뭐라도 내가 움직여서 돈을 벌어야 되겠다는 싶은 생각에서 이제 그걸 한 거지.
1: 제가 학교 다닐 때도 계속 학교 갔다 와서도 이제 뭐 이제 심부름 정도는 하고 그랬는데 그 벌써 이제 자꾸 이제
0: 내가
1: 나이가
0: 늙으니까 이제
1: 드시니까 이제
0: 힘이
1: 저희 이제
0: 딸려.
1: 오시는 분들이 이제 점점 이제 늘어나시니까 조금 버거워 하셔서 그래서 그냥 한번 해보자. 그때만 해도 이제 어리니까 그냥 호기심에서 제가 이제 한번 해보자 하고 했는데 중간에 하다 보니까 그건 아니더라고요. 조금 버겁더라고요.
0: 항상 그 비린내가 없어야 돼. 그리고 하다가 뭐 이제 모자란다고 물을 붓거나 이러면 절대 안 되거든. 그 있는 그것만 가지고 해야지.
1: 배합이 중요하거든. 원액하고
0: 그래.
1: 물하고 그 배합이 중요하니까
0: 맞아.
1: 욕심부리지 말고 정석대로 해라. 그리고 야채도 장 조절, 야채 조절.
0: 봄에는 치료를 많이 잡아. 피라미, 또 눈치, 모래마주.
1: 동자개라고 해갖고
0: 여름
1: 눈,
0: 되면은
1: 붕,
0: 이제 그뭐 붕어도 있고
1: 눈치,
0: 피라미도 있고,
1: 벽이.
0: 예, 또 겨울에는 또 저기 뭐야, 그 뭐지, 빠가사리.
1: 붕어, 눈치. 93년? 하여튼
0: 93년.
1: 고 무렵에 다리를 세로 놓고 그리고 요즘에 이제 도로 뭐 한다고 뭐 채취 같은 거를 많이 하더라고요. 자꾸 이제 그런 게 많아지다 보니까 이게 이제 조금씩 그리고
0: 고기가
1: 소멸이
0: 귀해지는
1: 되는
0: 거예요.
1: 것 같아요.
0: 한 1관, 2관 정도 이렇게
1: 아니요.
0: 매일같이 이렇게 돼.
1: 키로수로 말하자면 1관이 4키로예요.
0: 100관도 되고 뭐 그래. 그전에는 또 고기 잡아오면 배는 안 따고 가져와요. 그 잡는 사람이 그거 다배 따서 손질해가지고서 이제
1: 직접 옛날에는
0: 해가지고서 이제 삶고 이제 젓고 이렇게 그 과정이 많지요. 그렇게 힘들지, 뜨거울 때는. 군에서도, 군 손님들도 많았어.
1: 선생님들도 많이 오시고 가축 동반으로 주로 오시고 이제 무슨 모임 단체 모임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주로 오시고 또 요즘에는 이제 자전거
0: 오토바이 부대들
1: 오토바이
0: 오고.
1: 하시는 분들
0: 젊은
1: 그래도 한
0: 사람.
1: 4 40대 60대 4 5 6
2: 6.
1: 그렇게
0: 여름에.
1: 이열 예
0: 여름에.
1: 이열치열 해갖고
0: 여름에 더
1: 여름에
0: 많이 먹어.
1: 그다지 크게 변화는
0: 밖에는 없지.
1: 없어요. 왜냐하면 그 엄마의 손맛을 이제 어르신들이 엄마 때 오시던 분들이 지금도 이제 오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엄마의 때의 그 맛을 이어가야 된다 하셔갖고 거의 엄마가 하던 걸 비슷하지 크게 변화는 없어요. 저희 집까지 7개. 얼큰하고 칼칼하고 이제 그런 느낌이면서 이제 그 생선의 구수한 맛
0: 애들 잘 크고 손자들 잘 크고 하니까.

0: The first stop for the East Sea Expedition is the East Sea Cemetery of the Gods. The East Sea Cemetery of the Gods is located in Yangyang County in Gangwon-do Province. This is a traditional cemetery where people pay respect to the East Sea Dragon King. Ancestral rites are held for a prosperous year and the safety of the village. A place where we can meet the East Sea Dragon King. It's definitely a meaningful experience for the five members. Officiant Kim Bu-pung is the person in charge of ancestral rites and takes care of the East Sea Cemetery of the Gods. He dressed in the official outfit which is worn when ancestral rites are held. He wore traditional shoes and was holding a small wooden sign. Designs of good fortune were embroidered on the outfit. An official hat known as Yangwan. The members became even more curious about the East Sea Cemetery of the Gods.
1: 여기다 집을 짓고서 그 용이 아버지가 들어오게끔 여기다 굴을 들었대요.
2: 예, 물 그래서 들어올 수
1: 그때 옛날 신라 시대 보통 이 용 바다 용에 대한 제사를 지냈대요.
0: Ancestral rites at the East Sea Cemetery of the Gods are held on January 1st and July 1st.
1: 저 이제 제가 이제 구령을 하거든 이제 예. 이제 굽구하면 이제 제가 이거 머리 좀 이렇게 굽구하면 굽으래요. 네. 그러면 이제 배 하면 이제
3: 배배
1: 흥
3: 배흥
1: 배흥 배흥 배
3: 다섯 번
1: 흥 평신 이렇게 일어나면 이제 그다음에 이제 나 가면 그다음에 아헌관 또 이제 의장이 다시 또 와서 그런 똑같은 행동.
4: 그럼 저 하겠습니다.
1: 하세요. 이게 다 복받는 일이에요. 이거 아주 나도 모르게 먼 데서 신이 다 도와주는 거래요. 좋은 일이라고요.
4: 좋은 일이죠. 네. 그래 알겠습니다.
1: 구구 배
3: 배
1: 흥
3: 흥
1: 배
5: 좀 내려가지.
4: 내려가지고. 오케이 오케이.
1: 흥, 배, 흥, 평신.
4: 네.
1: 일어나세요.
4: 도와줄 감사합니다.
6: 아 괜찮아요.
4: 핸들지 마.
1: 복구 무릎을 꼬르.
4: 어 생각보다
7: 여기 있는 사람은 그냥 가만히
5: 있으면 돼. 그치.
1: 배.
5: 자 적응돼.
1: 흥.
7: 이렇게 하면 돼.
1: 배. 흥. 한번 와서 저 향 좀 불 피워보라.
5: 어, 네, 하나씩
4: 네, 알겠습니다.
1: 예, 원래
5: 그건 뭐 제사 때 또
1: 날 때 세 번 이제
5: 여기서 네 번.
0: What did the members think of as they prayed and burnt incense to the East Sea Dragon King?
8: I guess a big thing that's not part of the Western culture is praying to gods of the sea or whatnot, especially for and being here in Korea, I think it had a special meaning. Kind of early on in the piece, because we've still got a long trip that we have to finish. So I think it had special meaning that we could actually pray to the sea god and kind of, you know, for the rest of our journey, hopefully he'd look out for us for the rest of the journey.
9: 자, 하나, 둘, 셋. 용왕킹님, 앞으로 동해를 잘 지켜주세요. 감사합니다, 선생님.
4: 감사합니다.
9: 감사합니다.
0: The East Sea Dragon King at the East Sea Cemetery of the Gods will continue to protect the East Sea and the people, as well as the East Sea Expedition Team.

0: All right, guys, are you ready? Let's go.
1: 빨갛대요, 빨갛대. This is red, and after being steamed, it turns more red.
2: 뭐지? 우리 가서 아줌마 그리고 뭐 가게 주인들이랑만 이야기하면 뭐 큰 놈이 될 수도 있겠죠?
3: 뭔지 알 것 같은데 살아있는 모습을 사야 되는지 아니면 말린 거 사야 되는지 아니면 뭐 단 건 뭐 사야 되는지 모르겠네.
4: What is that? This fish? This type of fish can be cooked in various ways. This inhabits only in the East Sea.
5: 포크가 괜찮나요?
6: 뭐 다섯 개 있는데 뭐 별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7: 아니다. 빨간 게 없는데?
8: 그래도 물고기.
7: 빨간 게 뭔가 있어요?
9: 없죠.
7: 없죠?
9: 뭐래?
7: 저거 아니야? 빨간데? 이거 뭐예요?
9: 이거 이거요.
0: Susan's a very inquisitive guy.
2: 이렇게 이씨 농리에서 사는 거. 이거 뭐라고 하죠?
10: 양미리.
2: 양미리.
10: 양미리.
2: 양미리.
0: Uh-oh, Austin seems a bit clueless.
4: 동해안에 있는 생선 어떤 게 있어요? 에이, 그게 에? 아이. 도움이 안 돼요. 감사합니다. 동해만에 있는 생선이 어떤 게 있을까요? 다른 데에 없는?
11: 동해만에 있는 거요?
4: 동해만에 있어요? 네? 동해만에 있어요?
11: 네, 동해만에 있어요.
4: 일단 확실하게 다 알아야 되니까.
0: And Fabian's full of suspicions.
12: 한 번 2만 원짜리 9만 2만
6: 원. 아.
12: 9만 2만 원이라고요?
6: 아, 뭔지 알 것 같은데. 어머니, 이거 홍게예요? 여기 덩이만 나는 거예요? 덩이만 나는 게죠? 다른 지역은 안 나오죠? 덩이만. 여기 11월에 이렇게 특별하게 제철되는 이유 있나요?
13: 그리고 찬바람 불 때가 홍게가 이제 단맛이 좋고 아차하고 먹기가 좋아요. 맛도 좋고.
6: 나 잘 먹겠습니다. 예, 수고하세요.
11: 안녕하세요.
0: Sam's a very lucky guy. And what's Dario up to? Did he complete the mission? He seems to be enjoying some mouth-watering raw fish.
6: 김치 good.
0: Dario's very laid back. And drum roll, the answer is red snow crabs. Red snow crabs live only in the East Sea. What's unique about these crabs is that they live 1,000 meters deep in the waters and are rich in calcium and potassium.
14: 네,
6: 확실해요.
0: Susan arrived second. Right after Sam.
1: I don't know. This is like something we just ordered.
6: Hurry up! Hurry up!
0: The members arrived with seafood in little plastic bags.
1: You're out of time.
7: You're out of time.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사오면 안 되지. 오케이. 한 시간 된 거 아니에요?
0: Dario spent time enjoying some raw fish and was the last to arrive.
15: I had fish before, right? I was eating.
16: This was $10. This is the dochi.
15: I got the young meaty.
17: Oh boy.
16: This is oh, I almost got that.
17: Almost the same.
16: Yeah, we
17: got
0: it. Sam and Susan completed the mission. They bought red snow crabs.
6: And then it was just pure luck that

0: An elderly shaman appeared at the climax of the East Sea Ugugun. Kim Young-hee is named an honorary intangible cultural asset. She is the eldest of the hereditary shaman in the Kim family.
1: 근데 그거 어떤 의미인지.
2: 아, 저 붓을 먹지 이제 다 12석에서 다 하고 제일 마지막에 불상하나 영가시들 연불로 지를다가 극락세계 잘 가시는지 그런 의미로 해서 이제 이렇게 천도를 해주니 이제 죽은 영가들이 이제 고맙다고 그런 포시를 하는.
1: 저 선생님 그 덩에 별신 굿 있잖아요. 예. 그거 어떤 거죠?
2: 덩에 별신 굿은 고별별자, 이별별자, 귀신 귀자. 그러니까는 별신 굿이라. 일단 그 내한테도 되고 돌아간 조상님네를 부르고 청해가지고 밥이야, 떡이야, 술이야, 안주야 막 해가지고 굿을 해가지고 이렇게 많이 잡수고 가셨다가 다시 청해가지고 또 해드리겠습니다 하는 그런 의미를 해서

0: Samcheok Port was a central port of the East Coast with the naval bases which were stationed there to prevent Japanese invasion during the Joseon Dynasty. Soldiers were stationed at Yukhangsan Mountain in Samcheok City to stop Japanese invasion. Yukhangsan is better suited to be called a low hill, and there was something the members must seek out in this mountain.
1: In this city, what do you say? The East Sea is like, you know, very well known for its windy, like windy surfaces and like very strong,
2: strong ocean currents.
1: Yeah. So, rough waves. There was like lots of, you know, like natural calamities and everything because of the sea. So this guy had this inscription written on the rock head, so headstones, and like he wrote some, I don't know, like poems or something like that, which prevented the natural calamities. So it's for the citizens, just, you know, like to protect them from the sea waves and everything. So he made it out.
3: Well, it says here it's got mystical powers to drive the tides away. And like, he's got one of had one of the best styles of handwriting in Asia.
4: 기억한다.
0: The East Sea Expedition met up with a researcher to gain some detailed information. They went up to the top of Yukhangsan to see some mystical-looking characters.
1: It's clear.
5: 고생하셨습니다. 여기 잠깐만, 요금만 잠깐. 뵙고 갈게요. 네. 여기가 원래 그 해군 함대 사령관, 함대 그 사령관이었어, 옛날에. 근데?
6: 동해를 지킨 군인들이 있었다면서요.
5: 동해를 지키는 군인들이 여기 오자던데요. 아. 여기가 이거 산을 둘러가지고 요 주변으로 다 성이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외구라든가 일본 군인들 있죠? 네. 그런 군인들이 쳐들어오거나 그랬을 적에 방어를 하기 위해 가지고 여기에 성이 있던 거예요. 이렇게 쭉 들어가면서. 아. 그러니까 여기가 굉장히 동해안 방어의 의미가 많이 있어요.
1: 그러니까 그 옛날 조선 때 갖고 있는 그 힘으로 이렇게 울릉도 하고 독도까지 이렇게 컨트롤을 한 거잖아요.
5: 그렇죠. 그렇죠? 네. 여기서 울릉도가 잘 있나 안 있나, 누가 다른 사람이 들어왔나 아니냐를 확인하러 갈 적에 여기서 사람들이 간 거예요.
1: 그렇죠.
5: 이 지역 자체가 굉장히 국방적인 나라를 지키는 의미에서 가지고 굉장히 크거든요.
6: 네. 올라가면
5: 좀 올라가면은 이제 메인 이 지역을 상징적으로 지켜주는 비석이 있거든요.
6: 가볼까요?
5: 그 비석 한번 가보시겠어요?
1: 이야.
0: Samcheok was geologically a key point in the East Sea. There's the Cheokju East Sea Headstone. Cheokju is the old name of Samcheok. The East Sea Eulogy, which praises the East Sea, is written on the Cheokju East Sea headstone. In 1661, a government official named Homok wrote the East Sea Eulogy. The headstone with the eulogy on it is the Cheokju East Sea headstone.
5: 근데 이 비를 왜 세웠냐면은 당시에 이게 삼척이 지금 여기 보면은 50천이 있거든요. 50천이 있는데 50천이 물이 내려가면서 하구가 막히게 됩니다. 풍랑이 치거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쓰나미라든가 큰 파도가 왔을 적에 나가지 못하니까 물이 거꾸로 영유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삼척 사람들이 사는데 거기에 다 잠겨버리는 거예요. 이 허목 선생님이 불쌍하잖아요.
1: 네, 그렇죠.
5: 주민들이 불쌍하니까 이 물들이 잘 빠져가지고 동해 바다가 노하지 않고 잔잔해가지고 물이 잘 빠지게끔 하도록 시를 지은 거예요. 이걸 세워놓으니까는 그 다음부터는 파도가 세게 치지 않고 바다가 잔잔해졌다는.
6: 들어가봐도 돼요?
5: 예, 한번 들어가 보시겠어요?
6: 안 들어가요? 이렇게
3: 들어갈 수 있어요?
7: 들어갈 수 있어요.
8: 열쇠 뭐
3: 선생님 열쇠 가지고 계시나 봐요.
6: 1006
5: 옛날에.
0: Homok's sincerity and praise for the East Sea can be seen in each and every character engraved on the headstone.
6: 얘는 생각하고 있는 거 다.
0: His sincerity is passed down to the citizens of Samcheok City to this day.
6: 제출하는 거.
5: 우리 삼척 지방에는 보면은 이 탁본을 이렇게 놓습니다. 해놓고 가게 같은 데 가면은 이 탁본을 한 걸 다 이렇게 가게에다가 붙여놓습니다. 아까 그 뭐나 그 파도를 물리 쳐가지고 파도가 뭡니까? 재앙 아닙니까? 재앙.
6: 재앙이죠.
5: 나쁜 거니까 그걸 잔잔하게 했듯이 이것을 가지고 사무실이라든가 이런 데 갖다 놓으면은 나오는 나쁜 기운을 다 막고
6: 기운을 다 막고 좋은 것만 들어오고
5: 좋은 것만 들어오기 때문에 장사가 잘 될 수 있는.
0: They must sense Homok's sincere love and affection for the East Sea and the people of Samcheok too, right?
3: 동의를 지켜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 비석인 것 같아요.
5: 예, 그렇죠. 예. 우리 선생님들 오늘 이렇게 다니시면서 끼스듯이 동해에 대해 가지고 배우는 거 아닙니까?
2: 네.
5: 근데 350년 전에도 동해란 말을 썼다는 거죠. 이 비석이.
2: 네.
5: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본 해가 아니고 동해라는 얘기죠.
6: 예. 그게 증명한 거예요.
5: 예, 증명해주는 하나의 역사적인 산물인 거죠.

0: 어디 가요 지금? 형 우리 어디 가?
1: 지금?
0: Where are you going?
1: 지금 울진 간 거 아니야? We going to 울진, right?
0: 울진?
2: 울진
0: 울진
3: Where are the guys off to now? Susan looks like he wants to know more about the East Sea.
0: And the reason is you.
3: They drove along the coastline of the East Sea and arrived at 울진. This place is a small county located in the far northeastern tip of Gyeongsangbuk-do province. A long time ago, there were people who came to this small county with an important mission for the East Sea. What brought them here? Did they look at the East Sea in the same manner as the East Sea expedition team? The guys became more curious about the story hidden in this place. The men who came to the East Sea with an important mission are known as 수토사, patrol officers who came to patrol 울릉도 and 독도 islands. 태풍헌 in 울진 is the place where the 수토사 rested and waited for fair winds so they can set sail.
4: 안녕하세요.
5: 안녕하세요.
6: 안녕하세요.
7: 안녕하세요.
8: 네.
9: 네, 저는
10: 티처.
11: 반갑습니다.
9: 네, 강화암내 자원봉사자 김성조입니다. 그 수토사들이 그 여기서 그 기거하면서 독도를 수토하러 갈 때 네. 여기 바람을 기다리던 장소입니다. 저게 대풍을 예, 글자 그대로 바람을 기다리던 장소거든요. 근데 여기 보시면은 네. 그 우리 그 대풍은 그 역사가 대충 나와 있거든요.
11: 네. 그러면 네. 여기서 사람들이 독도나 울릉도 가려면 여기서 기다렸다가 예, 예, 그렇죠. 이제 예, 예. 날씨가 허락되면은 이제 예, 그때 가는 거.
9: 예, 여기서 이제 기다리다가 거. 날씨가 좋아지면은 배를 타고 문화재청에서 2005년도에 이제 문화재로 등록시켜가지고 그때부터 이 조사를 하고 여기에서 나오는 완문하고 수토 절묵이 네. 그 문화재청에서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여기서 완문과 수토 절묵이 나왔어요.
3: 장한상 was the first 수토사 to be dispatched to 울릉도. His inspection journal had a detailed record of the direction of the compass, which was pointing to 독도. The 수토절목 chronicled the whereabouts of the patrol officers and are important documents which show evidence that 독도 was a part of Korean territory, even in the 19th century.
9: 수토를 하러 갔던 그 문서가 있어가지고 그 문서에 의해서 경북 기념물 165호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 건물이. 아. 예. 그
3: 동, Even if the weather allows, it looks like the journey to 울릉도 wouldn't be trivial.
9: 해가지고 다시 해체 복원한 겁니다.
4: 그럼 저희 여기서 그 구산항에서 예. 울릉도로 가는 거죠?
9: 예, 여기서
4: 얼마 울릉도. 정도 걸릴까요? 여기서 가시면?
9: 4박 5일에서 일주일 정도 걸렸다고 그래요.
4: 일주일? 예. 일주일이요?
9: 세이닝. 예. 노를 접고 돛을 아, 달고, 예, 노도 접고 돛도 달고, 바람 불게 되면 돛 달고. 이게 예, 철종 2년 때, 1581년대에 이걸 이제 현판에 달아가는 게 그게.
3: The significance of Taepunghan was solidified even more as King Cheoljong, the 25th king of Joseon Dynasty, personally posted up the signboard of Taepunghan in 울진, which was the perfect location to head to 울릉도.
9: 그 의미는 정말 크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떤 그 이 대풍헌에 대한 이 홍보는 네. 그 뭐 우리나라 네. 사람들뿐 아니라도 외국인들이라도 이걸 전 세계적으로 홍보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예. 마음으로
11: 그거는 저희가 장봉사를 하고
4: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9: 감사합니다.
4: 감사합니다.
9: 네. 예.
3: The members followed the footsteps of the 수토사, the patrol officers, and headed over to 울릉도 Island.

0: Dodonghang is the gateway to Ulleung-do and is the sole port in the East Sea. The first thing the members caught sight of at Dodong Port is the freshly caught seafood at the market stalls. The Ulleung-do squid is very popular and is well loved all over the nation for its taste and quality.
1: Few hours.
2: You just caught it?
1: Yeah, I think they just caught it. Like 2 hours.
3: Surprise!
2: Yes. Yes. Yes. Yes.
1: 이제 언제 잡은 거예요?
4: 이거는 새벽에 잡아온 거예요.
1: 아, 그쵸. 아,
4: 새벽에 잡아온 거예요.
2: 이게 지금 말릴 거면 얼마나 걸려요?
4: 이틀요. 비대기는 이틀. 아.
1: 서울에서 먹는 오징어랑 울릉도 오징어랑 뭐가 틀려요?
4: 아, 저희는 동해에서 해풍을 해서 100% 자연 건조하기 때문에 좀 단맛이 나요. 짠맛보다 단맛이 좀 나요.
1: 단맛이 나요?
5: 네. 단맛이?
2: 그럼 어떻게 먹어요? 간장하고
5: 구워서
2: 냄새
1: 못
5: 먹어.
0: The members tried the delicacy with the stunning backdrop surrounding them.
1: Removing these.
2: The little.
0: We're sure the members are probably thinking,
2: melting.
0: Good thing we came to Ulleung-do.
6: Now, Austin, this is
0: the Haengnam Esplanade is a coastal walk path around Ulleung-do.
2: This is where we walk. This is where we're in Sadong.
1: Sadonghang.
0: The Haengnam Esplanade is a 2.6-kilometer walk connecting the Dodong Port to the Jeodong Port. This is a must-visit spot in Ulleung-do where everyone can fall in love with the emerald-colored waters of the East Sea.
7: What's that?
8: What is it?
7: Looks like some volcano stuff.
9: Igneous rock. And you?
8: What's cool?
7: How do you know that?
10: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여기 저 울릉도 독도 지질공원 해설사 임만주입니다.
11: 아, 예, 반갑습니다. 네.
10: 지금 이 밑에 이렇게 깔려 있는 것은 화산재들이 이렇게 쌓여 있었는 거예요. 그러고 있다가 또 여름에 수십 년 후에 화산이 폭발해서 쌓이게 되죠. 그래서 오랜 세월이 또 흘러갔고 저는 용암이 또 흘러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저 무거운 용암이 이 부석을 눌러서 그 압력에 의해서 시루떡처럼 이렇게 만들어진 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지질학적으로 얘기를 해서 이그님 브라이트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2: 그럼 쉽게 말하면 울릉도라는 자체가 화산이었어요?
10: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대표적인 화산섬이 됩니다. 독도하고 울릉도 그리고 저 멀리 있는 제주도 이 세 개 섬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대표적인 화산섬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죠.
12: 그 독도 보인다고 했었잖아요.
10: 네.
12: 언제 보여요?
10: 방향으로 보면은 저 방향, 저 멀리 배가 있는 방향 쪽이 이 독도가 되겠습니다.
2: 배 선생님 감사합니다.
10: 감사합니다.
2: 네. 네. 네. 네. 잘 들었습니다.
10: 좋은 구경 많이 하고 가십시오.
11: 네, 네.
10: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0: The team headed over to the spot where Dokdo can be seen. Will they be able to see the island from here?
1: 세종 신록 진리시. It's you know, it's
13: which time is it? Like Joseon.
1: Yeah, it's from Joseon dynasty. It's like actually the records from the king. And in this book they say you can see Dokdo like from this spot here actually.
5: Really?
1: Yeah, when the weather is good, so Dokdo is not that far from here. So they say you can see Dokdo like from this spot here.
0: The geography section of the annals of King Sejong's reign was completed in 1454 in the Joseon dynasty over a time span of 3 decades. The two islands, Usan and Murung, are located in the center of the sea. The two islands aren't far apart from one another and are visible on a clear day. In the old days, Sutosa left Daepunghon in Uljin and entered Ulleung-do. We're sure they probably caught sight of this beautiful landscape and probably saw Dokdo. The members received an unexpected present while they were out on the esplanade.

0: The members went up to the Manmulsang observation platform, a place where visitors can take in 10,000 different picturesque landscapes.
1: I'm in California right now.
2: Yeah.
3: I think, guys, if you, what I want to make a wish.
2: Wow.
1: Wow.
4: I don't know. I think the, you know, on the East Sea, there's so many different facets to it. I mean, what we've seen prior to coming to Ulleung-do and then coming here and seeing different sides of it as well.
5: Yeah. I know.
4: And
5: here in Korea.
4: Experience, have different experiences, even if it's the same place.
2: Yeah, exactly.
4: And you have a different outlook on it. So, you know, I think it's going to be fun, one way or another.
5: Sure.
6: High five.
2: That was great.
7: Look at
2: that.
7: It was
2: so fast.
4: That just happened.
1: Oh, that is beautiful.
4: Wow. I actually think that is probably one of the best views I've seen.
1: Look at this right here, though. This the rock landscape with the waves crashing on the rocks. This is better than California.
0: The East Sea Expedition team heard about a famous grandmother in Ulleung-do. Someone who's as famous as the island's governor. They couldn't wait to meet her.
2: All ages all together.
1: Really?
4: What are you talking about? There's five of us.
2: Okay.
8: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2: It's pretty.
8: 선생님.
1: 안녕하세요.
8: 아, 예, 안녕하세요.
4: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8: 인사드리러 왔습니다.
0: Grandmother Kim Hwasun has been a female diver since her teenage years until she passed the age of 90. She's an expert who knows the underwater life of the East Sea better than anyone else.
1: 그럼 여기서 사신지
2: 있잖아. 연세가 어떻게?
5: 95년 95.
2: 그 해녀 일 얼마나 하셨어요?
5: 할머니 현역 15살부터 했으니까
2: 뭐 15살이면은 85 years.
3: 아. 할머니 보니까 우리 할머니 할머니도 생각나요, 사실.
2: 그 해녀 어떻게 시작하게 되셨는지.
9: 처녀 때 그냥 뭐 바닷가에서 힘치다가 배웠지.
0: She naturally learned to dive as she lived right by the seashore. She had to dive to earn money and couldn't part ways with the ocean for a time period of 80 years.
4: 이거 할머니.
2: 네.
1: 한번 열어보세요.
0: The guys couldn't come empty-handed.
2: 추우니까 따뜻하게 하시라고 이게 예쁠 것 같아요.
1: 그 아유 민녀.
2: 네.
6: 아우 잘 어울리신데.
1: 네. 아이고.
10: 할머니 많이 춥죠?
9: 추워?
2: 할머니.
10: 추우세요? 많이 추워요?
9: 추워?
2: 네.
9: 아, 안 추워.
2: 아, 이거 때문에 안 추우세요.
1: 안 추우시는데.
9: 아,
1: 네. 그러시구나.
9: 안
2: 따뜻해요?
9: 좋아. 아, 이거 좋아.
2: 좋아요? 아, 좋아요.
10: 우리 먼저 갈게요.
2: 네, 피곤하시니까.
10: 아니요, 여기 있어요.
1: 네.
2: 있어요.
1: 아, 여기 계세요.
2: 여기 계세요.
1: 네. 할머니.
9: 언제 가요?
1: 네, 먼저 가면 네. 건강하세요, 할머니.
9: 감사해요.
1: 네, 우리
10: 건강하세요. 네. 건강하세요.
1: 네. 건강하세요.
2: 보러 올게요, 할머니.
9: 네. 뭐 줄 것도 없고.
2: 아이, 괜찮아요.
1: 아, 괜찮습니다.
2: 충분히 줄 건 만남이었으니까.
9: 말 다 한다.
2: 감사합니다. 네. 만수무강하세요.
9: 네.
2: 네.
1: 네. 네.
10: 할머니.
9: 예.
10: 건강하세요.
9: 예.
2: 네. 건강하세요.
9: 언제 가세요?
1: 네, 감사합니다, 할머니.
2: 갑시다.
9: 가다.
2: 예. 할머니.
5: 같이 나가래.
2: 우리 할머니도.